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님이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분이 어릴 때 꽤나 개구쟁이 소년이었나 봐요. 야구 시합을 마치고 돌아올 때 쭈쭈바를 자주 먹었다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기를 아, 쭈쭈바는 자전거를 탄 채로 먹을 수가 있어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유, 묘하게 설득되네 진짜. 다른 거는 예, 뭐 먹다 흘릴 수도 있고 쭈쭈바는 입에 딱 물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자, 순간 들어오는 자전거 탈 때 그 바람과 입에 들어오는 시원한 달콤한 얼음 알갱이들. 자, 이건 또 뜨거운 여름에 즐겨야 제맛인데 오늘 이런 날씨와 딱 어울릴 아이템 뭐가 있을지 떠오르시나요?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빅 룽아 Listening for the weather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쭈쭈바 얘기로 시작을 했더니 잇몸이 약해서 평소에 차가운 음식을 잘 안 먹는데요.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파는 진짜 옛날 팥빙수를 꼭 먹고 있어요. 우유 얼음이 아니라 좀 밍밍한데 아 그냥 얼음에 연유, 젤리

팥 콩고물을 비벼 먹는 그 투박한 맛 어릴 때 생각나서 자꾸 손이 가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그 편의점에서 파는 예 뭐 유명한 음식회사 그러니까 좀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서 먹으면 먹기 적당하게 녹아 있어서

0: 얼려둔 맥주를 원샷을 한다고요? 그 식도에 안 좋을 텐데 엄청 자극적이고, 야 진짜 최고의 도파민을 위해서 아예 그 점점 뭐랄까, 그러니까 디벨롭을 엄청 하시는,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다고. 야 대단한데요. 한 시간 반 운동하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근데 건강에는 이게 안 좋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목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외계관리
4: 4만원
3: 재고관리
4: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 함께한 프로젝트 듀오죠. 실크소닉의 스케이트였습니다. 8321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일정이 많은 날이라 차 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 잘 보낼게요 하면서 신청하셨는데, 예, 아무튼 차 타고 다니시면 진짜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기다리시는 라떼를 들었다 놨다 여러 사정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냥 평일 포맷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목요일날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이원석 씨 만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아끼지 마시고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3일 연속 야근하고 출근했더니 눈꺼풀도 몸도 마음까지 천근만근, 오늘은 정시 퇴근을 꿈꾸며 힘내봅니다 라고 7810님. 그러니까 야근은 하더라도 아무튼 주무실 시간은 있는 거죠. 딴 거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낮에라도 잘 주무셔야죠. 안 그러면 진짜 더위 먹습니다. 김정혜님은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서 여름 한철 출근 시간을 9시로 바꾸는데요. 얼마 전부터 오늘 아침 듣기 시작해서 올여름은 그냥 10시 출근으로 고정이에요. 오, 이게 이제 탄력근무제구나. 오늘 아침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이나 늦춰주시는 김정혜님 감사하고요. 지하철에서 듣는 오하윤의 맛 포기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Brand New Habits의 노래 박시연님이 신청하셨는데 You Are The Universe 준비했습니다.

소위 에시드 재즈라고 불렸던 장르의 쌍두마차죠. The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와 Incognito의 Talking Loud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팝에 비해서는 훨씬 좀 연주자들에게 더 포커스가 가 있고 연주 자체를 리스너들이 즐기는 그런 또 아주 재즈라고 하기에는 팝적이고 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재즈한 그러면서 펑키한 예. 국내에서도 참 대단했었죠. 예, 재즈의 열풍. 8505님 댕댕이랑 산책 중인데요. 얘도 더운지 그늘진 바닥에 바짝 드러누워 꼼짝을 안 내요. 아, 저도 벤치 찾아서 음악 좀 들으며 땀 좀 식히다 가야겠어요. 아, 댕댕이들은 땀구멍이 없어서 여름에 많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집사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셔야 할 거예요. 2198님 집 베란다에서 놀이터가 보이는데요. 시간별로 바뀌는 풍경이 다 달라요. 평일 이른 오전에는 어르신들 맨손 운동하는 모습, 9시부터는 조용하다가 1시쯤 지나면 하교한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다 4시쯤에는 유치원생과 엄마들로 가득했다가 저녁이 되면 산책하는 부부, 가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라고. 그러면은 2198님은 전업주부신 건가요? 아무튼 평화로운 한 동네가 그려지는 문자였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내일 우리 이제 멕시코와의 아 참 5792님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신데 월드컵 당일에 치킨을 1+1으로 팔아요. 여기는 편의점인가 치킨집인가 헷갈릴 정도로 치킨만 튀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직접 튀기기까지? 아, 내일 10시인데 아무튼 예, 저희가 뭐 방송을 그렇다고 쉴 수는 없고 하면서 예, 그 상황 또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아슬아슬해서 못 보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귀 기울여 주시면 제가 제일 덜 자극적으로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차윤실님 이 노래 신청 나올 때면 진짜 여름이죠. 또 비치 보이스입니다. 코코모.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습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죠.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해서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벌어도 국민연금을 이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에 월소득이 319만 원보다 많으면

하면 연금 내가 낸 것보다 깎이는 구조라서 이해를 할수록 손해 아니냐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0만 원 정도 올라서 월 소득 기준이 이제 519만 원이 됐고요. 그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대요. 참고로 적용소득은 2025년 귀속소득 부분부터고 지난해 고소득을 이미 신고해서 국민연금액이 깎였다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죠. 깎일 거면 그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인 세금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더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좀 잘 조절돼서 자리 잡기를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만의 정취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래서 일부러 시장을 그렇게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올여름 국내 여행 그렇게 시장 가는 계획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50곳의 시장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요?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선정했대요. 부산의 구포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광주 양동시장 등등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10곳의 이 100년시장이 있고요. 평창군 사계절 봉평, 고창군 미식문화테마상권, 강진군 중앙로상권 같은 이렇게 로컬 테마상권 10곳에 가면 문화유산과 미식체험을 중점적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또 뭐 요망 골목 상권으로 선정된 수십 곳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평편될 때 좀 둘러서 눈과 입도 호강하는 시장 날을 즐겨보시죠. 정수기 사용 안 하시고 뭐 생수를 사다가 드시는 아침 가족들 그 고를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수원지를 보고 고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최근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자사 브랜드에서 나온 생수 제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수원진 물이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업체마다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지하수 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걸 1일 취수 허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같은 브랜드의 생수 제품이 한 곳이 아닌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 결과 같은 브랜드 생수여도 물맛도 다르고 수원지가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답니다. 이 물 생존에 필요한 물인데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 좀 더 확실한 체계로 사용자들이 좀 더 믿고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요. 물 하면 떠오르는 이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조선 말기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분은 그러면 장사꾼인가 사기꾼인가 그 경계가 참 모호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니까 미니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호박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봉고 봉

네, 오늘 힌트송 봉으로 시작하는 봉고봉 로비 윌리엄스였습니다. 갑자기 나는 봉이야. 이거 언제 거지? 아, 자 오늘 진짜 이분은 그 옛날부터 하도 유명해갖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술 아니면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아무튼 뭐 약자를 위해서는 사기 안 쳤다니까 아무튼 네 이미 뭐 예전 일이고요. 자 봉이 김선달 맞춰주신 아침 가족들 저희가 유산균 세트의 주인 호박차 세트의 주인 다섯 분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2 사춘기 아들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는 1863님 얘가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살짝살짝 거짓말하면서 주말마다 나가거든요. 아니 뭐 제가 연애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아무튼 여자친구라는 얘기만 나오면 까칠해져가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숨기기 바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세요. 대신 룰만 딱 만들어서 뭐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라. 예. 근데 뭐 여자친구랑 뭘 하고 이러는 거까지 뭐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뭐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너무 이렇게 자극을 안 하시는 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나태하게 막 시간적인 부분에 약속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 이어서 나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꾸준히 신청 들어왔었는데 오늘 지금 준비했습니다.

0: 헤어리스 위스퍼.
1: 아, 오랜만이네요. 조지 마이클 이제 솔로로 활동할 때 이제 웨엄을 떠나서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했는데 참 이런 감성까지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8994님 드디어요 딸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내심 반가웠는데 겉으로는 아쉬운 척했어요. 매일 티격대는 게 일상이었는데 앞으로 평화롭게 살 생각을 하니까 개운합니다. 그래도 나가기 전까지는 잘해주려고요. 아니 진심이신 거죠? 아니 그래도 딸인데 아마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엄마가 더 허전할걸요? 따님도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엄마 이제 혼자 어떡하지 하면서 뒤에 가갖고는 막 아싸 독립이다 막.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들으면서 분위기를 다시 좀 달래보죠.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0606님 듣고 계세요? 이번 달 너무 바빠서 말 그대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녔더니 집에 오면 냄새가 좀 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했고 잘 살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 켠이 뿌듯합니다. 아니 뭐 고생하셨지만 뭐 냄새 나면 빨래하고 씻으면 되죠. 예, 아직까지 솔로이신가 보자. 네. 누군가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네, 미리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2부 끝곡으로 같이 들어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여러분 예전에 AFKN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위한 방송 2번이었거든요. 채널로.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솔리드 골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요 톱텐 같은 순위 프로그램이었는데 야,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마돈나가 신인 때 거기서 나와서 막 9위 막 이럴 때 소개받고 디온 워윅이라고 하는 아주 베테랑 여성 뮤지션이 오랫동안 사회도 보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사회를 볼 정도면 이미 엄청난 예, 그런 팬덤 지지도를 갖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았었는데 그 중에 남자 진행자가 한 분 계십니다. 렉스 스미스라고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셨던 분인데 아무튼 솔리드 골드 아저씨였죠. 그 외에 다른 큰 활동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제 기억에 별로 없었는데 이 노래만큼은 그분의 아주 달콤한 노래로 아직까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자, 렉스 스미스의 불멸의 발라드 히트곡 You Take My Breath Away 라는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장범준의 목소리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출석 체크하면서 신청합니다. 3821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고 류주영님, 어제 휴대폰을 논두렁에 퐁당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폰이 연결됐다 안 됐다가 오늘까지 써보다가 내일 수리 맡기러 가야겠어요. 아니 뭐 예 한번 갔다 오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에 귀에 꽂고 듣는 그 인이어 진짜 오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 이어팁이라고 그 고무 갈아 끼우는 거가 안 빠져가지고 그거 보통 빠지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체가 쩍 갈라지더라고요.

망했다. 근데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하면은 별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막내 거, 막내 주려고 했던 건데. 날씨 탓인지, 맞아. 요새 진짜 밤에, 아, 이게 더워서 깼다가 또 뭐, 잠깐 에어컨 키면 또 추워서 깼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피곤합니다. 청량한 노래가 필요해요. 라고 1082님이 백예린의 스퀘어 신청하셨는데 같이 들어요.

원래는 보아 씨의 노래를 네, 2020년에 백현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공중정원 2314님이 너저분한 집 청소 시작할 땐 세상 귀찮아도 다 끝내고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오늘 아침의 조합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곡인데 듣고 계신 거죠? 2314님 저 하소연 좀 해도 되나요? 2234님의 사연인데 어제 남편이 회식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마침 밥이 똑 떨어져서 밥솥에 밥을 했는데 아무튼 걔가 취사가 다 끝나면 뻐꾸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너무 얼큰히 취한 남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왜 새가 왜 밥솥에 들어가 있어? 저 잡아야 돼! 이러면서 밥솥으로 돌진을 하는 거 있죠. 말리느라 혼났어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제 남편이 다 아내분이 밥 해놓고 이제 들어오니까 밥솥에서 밥 끝날 때 뻐꾸기 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지. 뭐 취했으니까 그래도 귀여운 이러면 좀 뭐 귀여운 주사 아닌가요? 아니면 귀여워 보이려고 일부러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에휴.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 포장 전문 김밥집인데요. 아까 완전 내 스타일인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 혹시 안에서 먹고 가도 괜찮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완전 돼요, 완전 돼요 하고 싶었는데 가게 안에 자리가 없고 주문도 엄청 몰릴 때라 그냥 포장해서 드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야, 이거 다시 만날 기대해 보죠. 예, 또 올 거야. 3588님 네, 너무 진짜 내가 다 속상하네. 네. 아이들입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1089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리센드의 러브 어택 5152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오늘은 김양우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요즘 퇴근 후에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네. 아우 금방 배우겠네 하고 싶은데요. 까불지수가 최고조에 오른 아들.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얘 이거 좀 전에 한 거잖아. 벌써 까먹었어? 그럼 이거 이 글자 뭐야? 예, 이거 라잖아. 라. 어? 이러자 아들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울고 저는 씩씩대니까 아, 아버지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양우님이 아버지. 옆에 있던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근데요 처음 배우니까 어려운 건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화를 내게 될까요? 한글 그까짓 거 뭐라고. 결국엔 다 배울 텐데. 그래서 이제 절대 아들한테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해봅니다.

아유, 아버지니까. 아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때 힘든 거죠. 엄마는 아예 텐션을 아는데 그냥 어쩌다 아빠가 한번 와가지고. 근데 아마 화는 또 낼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시간이 반복될 때 아들의 한글 실력 당연히 좋아질 거고,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하니까 여유를 좀 갖고 그렇게 대해주시면 어떨까. 뭐 예, 요즘에는 학원 같은 데서도 한글에 어려움 겪는 어린 친구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학원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화내지 않고 부모가 오롯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면 학원이 뭐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보다는 조금 더 예,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시절 금방 갑니다. 6월 18일 목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오늘도 답장 전해봅니다.

나 예민해. 아예이오우. 김양우 아버님의 사연과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한글은 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요즘에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글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맞는데 수학 시간에는 지문을 한글로 읽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이거 뭔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한글을 알아야 수학에서 다음 것을 푸시오. 근데 푸시오를 몰라. 이게 참 그러네. 참. 우리 애도 제가 한글 가르쳤는데 진도 안 나가서 정말 힘들었던 생각 나요.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뭔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간판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감동 잊을 수가 없어요. 조소영님.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3661님. 요즘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여요. 아무래도 다들 북캉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도서관이죠. 아, 근데 힘드실 텐데.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저께 온 사연인데 좀 늦더라도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챙겨놨는데요. 5603님 아버지의 75번째 생신 축하해 오셨습니다. 11년 전 사고로 누워계시는 엄마를 제가 간병하고 있어서 아빠 혼자 2,000평의 포도밭과 3만 평의 벼농사를 짓고 계셔서 75인데 늘 걱정인데요. 아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친구 진희의 생일도 더불어 축하합니다 하면서. 자, 그 일단 신청곡은 권진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지금 준비했고요. 아버님 일하면서 드시라고 저희가 보리차 세트와 또 선크림 세트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3님. 자, 그러면 신청하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권진원의 목소리입니다.

코너 앞에 이소라 씨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안물 안궁인데. 아무튼 3624님이 며칠 전부터 나와 함께 해줘가 생각나가지고 신청하셨대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9484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목요일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9484님의 곡으로 신청곡으로 들었는데, 요 바이브를 맞춰서 끝곡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월드컵 2차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시온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색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데뷔하고 보컬라인이 된 후에도 파워풀한 보컬을 하시는 분들과 제 이지리스닝 보컬이 비교될까봐 부담감을 많이 느꼈죠. 하지만 고민하고 멈춰있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서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킬링 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무기라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외가 정말 맛있게 익는 계절이죠. 그런데 참외를 먹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운데 씨를 빼고 먹느냐, 아니면 씨까지 함께 먹느냐. 이뿐인가요? 복숭아 껍질을 깎아 먹느냐, 그냥 먹냐도 탕수육 부먹 찍먹만큼이나 치열한 난제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먹든 입안에 들어가면 달콤한 건 똑같지만요. 우리는 살아온 대로 느껴온 대로 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신청곡만 봐도 딱 보이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전이 노래가 사랑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 노래가 스토킹과 집착이라는 어두운 내용을 사랑 노래처럼 표현한 노래라고 알려주셨어요. 9079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과일도 먹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 해봤는데 2980님께서는 어제 원주장에서 처음 나온 복숭아를 사셨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딱복파, 물복파 중에 2980님은 딱딱한 복숭아, 딱복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는 물복파입니다. 잠시 후에 신청해주신 아이유의 복숭아 띄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과일 먹는 법 이렇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 해봤는데, 저는 어제요. 제가 살구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살구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는 건지, 그냥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래봬도 자취 10년 차거든요. 근데도 이 자취생한테는 사실 과일이 정말 귀한 음식이잖아요. 한 번에 많이 사면 금방 무르기도 해서 쉽게 과일을 집 안에 두지를 않는데, 그래서 과일 먹는 법이 아직 낯선 초보 자취 10년 차입니다. 이렇게 과일 먹는 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음악 취향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곡표 한번 비워뒀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0: 노래부터 또 듣고 싶은 노래까지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신청곡과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열려 있고요. 또 너튜브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079님은 물복이 최고라고 깨무는 순간 입안 가득 흘러들어가는 단맛 나는 과즙해서 물복파라고 알려주셨는데 아까 딱복파이신 2980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올게요.

네, 아이유의 복숭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함께 나눠볼게요. 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9079님께서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신청해 주셨네요. 홈팀 멕시코와의 결전 D-21이라면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1995님께서는 살구는 살살 구슬려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우님께서는 너튜브 댓글에서 연디는 왠지 감은 잘 안 드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요 감 물복파이듯이 복숭아에서도 저는 감도 말랑말랑한 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곶감 좋아하고 홍시를 좋아합니다. 딱딱한 감은 잘 안 먹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9079님께서 신청해 주신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 띄워드릴게요.

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내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전을 치를 예정이니까 브런치 카페를 듣고 계시면 내일 아마 하프타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갈 때쯤에 브런치 카페가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브런치 카페 청취해 주시면서 또 TV로는 멕시코전을 시청하시면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같이 응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오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코너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진짜 단골 맛집 이야기 받아볼게요. 관광객보다 우리 강원도에서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가는 곳. 한번 가면 한번 아예 안 갈 수는 있어도 한 번만 갈 수는 없는 그런 곳들, 계속 생각나는 강원도의 찐 맛집들 소개 많이 해주세요. 또 여기 가서는 메뉴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꿀팁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좋고요. 보내주신 사연은 2부에서 함께 나눠보고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1986님. 아이가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토마토 모종 매번 키우기 실패해서 기대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 너무 잘 자라줬대요. 좁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더운데 박혜경의 레몬트리 들으면서 상큼하게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큰 화분으로 옮긴 이 방울토마토까지, 토마토까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햇빛이 쨍쨍한 이 베란다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원한 하루 보내시라고 박혜경의 레몬트리 들려드릴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1279님께서 한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주셨는데 예전에 방송국에서는 선곡이 곧 라디오 PD의 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붐씨께서는 라디오 PD가 붐님한테 선곡도 직접 하라고 권한을 줘서 붐님께서는 그게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선곡표 제가 비워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선곡표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권력자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혜경의 레몬트리까지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저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기댈 꽃이란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원곡자는 가수 싸인데요. 저는 김필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부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전 라디오다 보니까 제가 좀 기분 좋은 활기찬 노래를 위주로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목요일이잖아요 벌써. 이 목요일까지 달려오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해드리는 노래도 한번 틀어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김필의 기댈 꽃 함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

오늘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2부에서는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코너 함께하는 목요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만 알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숨은 맛집도 좋고요. 여긴 꼭 가봐야 한다는 인생 맛집도 좋습니다. 메뉴와 함께 왜 추천하시는지도 보내주시면 잠시 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샵 1133, 샵 110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서 김쌤님께서 신청해주신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내 맛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의 찐맛집 오늘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 해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으로 출발합니다.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랑 나눠주세요. 문자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만큼은 아껴두고 싶었던, 나만 알고 싶었던 그 집 살짝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 29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숨은 맛집 원주 무실동의 팔땡이라는 중식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스 요리가 있는데요. 2만원대 요리 코스를 매코스를 먹었는데요. 메뉴는 사품 냉채, 해물 누룽지탕, 탕수육, 볶음 요리, 새우 요리,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고요.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요리가 깔끔하고 정성스럽고 고급져서 가성비 최고예요.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곳입니다. 라고 2980님께서 원주 무실동에 위치하는 중식당 팔땡을 추천해주셨네요. 와, 이렇게 메뉴를 딱 쫙 들어봤는데 2만원대 코스 요리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다고요? 한번 너무 궁금한데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초록 검색창 포털 사이트에 팔땡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오픈을 하네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식당 팔땡입니다.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단품 메뉴도 파는 것 같고요. 런치 코스는 16,000원부터 있어요. 런치 코스 A는 16,000원, B는 2만원. 디너 코스를 드신 것 같아요. 디너 코스는 매, 난, 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매 코스가 27,000원이네요. 국 코스는 8만원까지 있으니까 그럼 엄청 푸짐하게 식사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다녀오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리뷰 한번 살펴볼게요. 단품으로 드신 분들은 마파두부랑 중국식 냉면 둘 다 너무 맛있고 양도 많아서 배부르게 먹었다. 멘보샤도 엄청 크다. 마카롱 멘보샤라고 적혀 있었는데 마카롱보다 커서 다쿠아즈 크기였다. 새우가 왕창 씹혀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여기 남겨주신 리뷰를 작성해주신 분 말씀으로는 신라호텔 중식당에 1세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신라호텔 중식당이랑 이름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원주 여행 오신 김에 방문을 하셨는데 차돌짬뽕 한 입 먹자마자 내 생애 최고의 짬뽕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칼칼한데 날카롭지 않고 국물이 걸쭉하면서 너무 무겁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네요. 그럼 블로그 후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980님께서는 매 코스 요리 저녁 코스를 드셨는데 런치 코스를 드신 분의 블로그 후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실동에 이 건물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곳 어디 중앙에 위치한 곳이고요. 테이블 여러 개 있고 룸도 있고 안쪽엔 큰 박도 있어서 넓게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비코스, 런치 비코스를 드셨는데 이 코스 요리가 인기가 많나 봐요. 먼저 샐러드부터 나오고 볶음밥 나오고요. 또 짜장 짬뽕 이렇게 나오고 게살 볶음밥 나오나 봅니다. 유산슬도 나오네요. 아, 제가 중식 중에서 유산슬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깐풍기가 정말 맛있었다. 새콤달콤 살짝 촉촉하고 기름지고 근데 또 매콤해서 느끼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극찬에 남겨주셨네요. 탕수육, 고추 잡채, 식사로 나온 짜장, 그리고 짬뽕 국물, 또 후식으로 오렌지까지 먹기 좋게 손질해 나와서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코스요를 나온 것도 다 맛있게 먹어서 한 번쯤 꼭 와볼만하다. 이렇게 블로거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중식당 팔땡 한번 만나봤는데 2980님의 숨은 맛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원주 MBC에서 브런치 카페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주 MBC에서 이 무실동까지 가까우면 5분, 차가 막혀도 10분이면 가거든요. 저도 조만간 브런치 카페 끝나고 식사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2980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중식당 하나 만나봤고요. 신청해 주신 2460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의 애수 듣고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신청해주신 이문세 애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만나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은 오늘 한번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맛집 만나볼까요? 2023님, 오늘은 강릉의 햄버거 맛집 소개해드립니다. 포렌메땡 추천할게요. 작년 여름에 강릉에서 보냈는데 우연찮게 들렸던 가게였는데 너무 맛있었다. 이걸 쓰면서도 또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치즈가 쭉 흘러내리는 수제버거와 감자튀김 사진까지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이 강릉에 위치한 수제 햄버거집 포렌메땡인데요. 사실 저도 강릉 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수어번 가봤습니다. 제가 수제버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수제버거 맛집 탐지기라고 스스로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SNS에는 수제버거 일기를 적을 정도로 버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2023님께서도 강릉의 수제버거 맛집 딱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이 포렌메땡 수제버거집은요. 강원도 강릉시 강문해변 앞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이 버거 식사하시면서 해변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메뉴는 정말 다양합니다. 폴버거, 더블치즈버거, 에그버거, 체다 딥치즈버거, 모짜렐라 치즈버거, 베이컨버거, 하와이버거, 앵그리치킨버거 등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버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202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니까 모짜렐라 치즈버거를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 치즈가 쭉 늘어져서 아주 맛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리뷰 남겨주신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어요. 감튀도 금방 튀겨나와서 바삭바삭 정말 맛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햄버거지만 무해한 느낌. 강문해변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 창가에 앉았는데 너무 좋네요. 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패티가 찐이다. 개인적으로 치즈 없는 기본 버거도 맛있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패티에 통후추를 넣은 것처럼 톡 쏘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게 또 매력이고 너무 햄버거랑 잘 어우러진다. 다음엔 포장해서 바닷가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2024님의 추천 맛집.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 앞에 위치한 수제버거 맛집 포렌메땡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맛집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맛집도 강릉입니다. 8554님, 오늘 맛집 여름이면 콩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먹으시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안목바다식당이라고 합니다. 콩국수가 얼마나 진한지 국수도 쫀득쫀득 여름 보양식으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또 콩국수뿐만 아니라 이 장칼국수도 칼칼한 게 맛있어서 남편하고 같이 가면 한 그릇씩 시켜서 나눠 드신대요. 또 금방 무친 겉절이까지 너무 맛있다고 갑자기 맛집 소개하니까 배고프시다고 이렇게 8554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8554님의 추천 맛집 콩국수와 장칼국수가 다 맛있는 강릉에 위치한 안목바다식당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와, 여기 블로거 분들께서도 콩국수, 장칼국수, 인생 맛집, 내돈내산 추천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안목바다식당. 안목이라고 적혀 있지만 내륙에 위치해 있네요. 이밤동에 위치해 있고요. 매주 목요일 휴무라고 합니다. 한번 블로거 분의 후기 만나볼게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요. 메뉴는 장칼국수와 콩국수입니다. 현지인이 찐 추천하는 맛집이고요. 안목해변 쪽에 작은 한옥 건물에 있다가 이제 이전을 해서 지금은 내륙에 위치한 있는 것 같습니다. 매콤한 장칼국수, 고소한 콩국수가 너무 맛있는 곳이고 재방문 의사 100%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한번 맛 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딱! 오, 장칼국수, 만둣국, 칼만두, 냉콩국수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또 하절기에는 콩국수랑 장칼국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메뉴 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국수 맛집답게 김치 깍두기 너무 맛있다고 적어주셨고요. 불닭을 못 먹는 맵찔이이신데 장칼국수 먹고 나면 먹고 입에 불나면 콩국수로 진화할 수 있다고 두 개 같이 주문하는 거를 추천하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칼국수 면도 쫄깃하니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맵긴 정말 매운데 이 장칼국수가 계속 생각나고 당기는 맛이었다. 해장하기에도 너무 좋았다 적어주셨고요. 토마토가 올라간 콩국수는 콩물 비린맛 하나 없이 고소한 맛만 가득했다. 면발도 하나같이 다 쫄깃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저도 침이 고이네요. 8554님께서 남겨주신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콩국수와 장칼국수 맛집 안목 바다식당 만나봤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맛집들 소개하다가 시간이 정말 금방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곡 안 들고 계속해서 맛집 소개하면서 오늘 브런치 카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7483님께서 관설동 여지원의 숙주 탕수땡 맛있다고, 관설동 여지땡의 숙주 탕수육 맛있다고, 꼭 먹어야 필수 메뉴라고, 풋고추 선거에 숙주나물에 촉촉히 젖은 소스에 탕수육 궁합이 아주 끝내준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관설동,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여지땡. 네, 숙주 탕수육 짬뽕 맛집이라고 이렇게 관설동 원주시에 위치한 맛집 소개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만나볼게요. 7483님, 원주 태장동의 평창 막국땡 맛있다고, 시원하고 맛있고 양도 많다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양 많은 저도 일반 시켜 먹으면 될 정도로 양이 매우 많고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483님의 맛집 두 가지 한번 만나봤고요. 1986님, 화천 백간의 칡냉면. 동부전이랑 도토리묵 시켜서 먼저 먹다가 살얼음 가득한 물냉면 들이부으면 한여름에도 소름 돋는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8년 전에는 일상처럼 자주 가곤 했는데 이사 온 뒤로는 가기 쉽지 않다고 그리운 맛이라고 1986님께서 화천에 위치한 백간의 칡냉땡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전이랑 도토리묵 그리고 냉면 다 맛있다고 하셨네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소개해주신 맛집들 한번 만나봤는데 소개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7483님, 1986님, 그리고 2023님, 8554님, 그리고 2980님 총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우편번호 포함해서 남겨주시고요. 성함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곡은 오늘은 아쉽지만 못 듣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된다고 문자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전 예선전이, 월드컵 예선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오전 10시에 경기가 시작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경기 보시다가 잠깐 하프타임 때 브런치 카페 라디오 딱 트시고 또 저와는 후반전 시청하시면서 라디오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오늘 출근길이나 점심 드시러 나가는 길에 벌써부터 땀이 줄줄 흐르고 기운이 꺾이지 않으셨나요? 딱 오늘 같은 날 미국 건강 매체에서 추천하는 돈 안 들이고 확실한 활력을 얻는 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증이 안 나도 무조건 1시간에 한 번씩 물 마시기. 이 물이 좀 밍밍하고 맛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민트나 바질, 레몬을 슥 띄워 마시면 식욕도 돌고 훨씬 좋다고 하고요. 둘째는 찬물 샤워인데요. 몸이 처질 때 단 15초 정도만 찬물을 맞아도 신경이 번쩍 개운하고 심장이 펌프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딱 10분 맨발로 땅을 밟아도 염증이 줄고요.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고 하네요. 그동안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누워있는 게 최고지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집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거나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러닝머신 뛰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소소한 팁들과 함께 내 몸의 배터리를 빵빵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2월 18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모모랜드 플라이.

0: 산치킨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우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뭐 출근길이나 지금 이제 점심 드시러 나가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가기만 해도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예, 여름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활력을 도난드리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소위 꿀팁을 미국 건강매체에서 추천을 해줬네요. 첫째는 갈증이 나지 않아도 1시간에 한 번씩을 물을 마시는 시간으로 쓰기 였고, 둘째는 찬물 샤워였고요. 15초만 찬물을 맞아도 신경이 번쩍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실 찬물 샤워는 굉장히 무섭죠.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긴장과 떨림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일단 둘째는 찬물 샤워였고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딱 10분 맨발로 땅을 밟으면 염증이 줄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미국 건강 매체는 추천을 해줬네요. 또 그리고 실내 자전거는 무

만 10분 하고 한 1, 2분 쉬고 10분 하고 1, 2분 쉬고 이렇게 훌라후프만 돌리셔도 6에서 7km 파워워킹한 것과 똑같은 300칼로리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매체의 정보가 있었다라고 또 오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여름에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지라고 하지만 하루 이틀 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내가 지금 사는 삶을 크게 바꾸지 않고 내 삶에다가 그냥 스푼 하나 수저 하나 이렇게 얹는 느낌으로 운동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오래 가고 또 운동하고도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 출석체크 보내주셨는데요. 1419번님 힘겨운 한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내주시면서 그러네요. 벌써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벌써 한 주가 거의 다 갔네요. 지난 체코전의 이제 그 승리 여운이 저는 한 월요일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이제 화요일부터는 다음 상대 또 개최국인 멕시코를 분석하고 야 멕시코는 지금 어떤 선수가 있지? 멕시코는 어떤 전술을 구사하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멕시코의 그 전 남아공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그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저희가 멕시코를 만났던 기억이 있잖아요. 처참하게 졌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멕시코 상대로는 약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게 박지성 선수나 뭐 기성용 선수, 뭐 구자철 선수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멕시코가 그 옛날의 멕시코하고는 조금 다르다. 많이 약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를 잡기에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가장 적기지 않나 또 생각도 들면서 또 지난 남아공 그 멕시코 전을 보신 분들은 멕시코 생각보다 할만할지도?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멕시코의 수비수 중에 멕시코의 김민재라고 또 평가를 받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전에서는 출전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민재 선수가 없는 최후방 라인인데 아 정말 생상도 하기 싫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멕시코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수비진을 좀 공략을 하면 다시 한번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정오의 희망곡 방송 시간대하고 후반전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거의 뭐 입중계하면서 라디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기 다 끝나고 결과도 나온 뒤에 생방을 할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고 또 그리고 3855번님도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내주셨고 6358번님 동해는 북평 장날이라 장해에 다녀왔는데 매우 더워서 혼났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청취자분들의 이 출석 체크에 덥다, 더워서 혼났다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그런 거 잘 들고 다니시고요. 또 그리고 7812번님 어제 화천에 붕어섬 황토길 맨발 걷기 하고 왔습니다. 나무 그늘이라 덥지도 않고 시원한 물에 발 씻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행운의 네잎 클로버도 찾았답니다. 더울 때에는 황토길 맨발 걷기 추천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맨발 걷기 오늘 또 오프닝에서 10분만 맨발로 땅을 밟아도 염증이 줄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라는 정보를 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그리고 네잎클로버도 찾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네잎클로버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뭐 보관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 같은 데 가면 네잎클로버 코팅해서 팔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구경만 해봤지 저는 항상 새잎 찾다가 말고 그랬는데 인내심이 좀 약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잎클로버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문자창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체크, 또 그리고 뭐 월드컵 시즌인 만큼
우리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축구 전문가 많으실 텐데

내일 멕시코전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곡이 Fly라는 곡을 또 선곡을 해서 또 띄워드렸는데 둘 다 이번에 또 준비한 두 개 곡 모두 제목에 Fly High라는 곡이에요. 첫 번째는 리쌍 피처링 정인 씨, 하림 씨 함께한 Fly High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샤이니의 Fly High를 준비했거든요. 예, 이 두 노래를 지금 띄워드립니다.

샤이니의 Fly High 듣고 오셨습니다. 1419번님,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지만 1대1 무승부 예상해봅니다. 지난번 체코전은 2대1승 맞췄는데 혹시나 하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체코전 스코어를 맞히셨군요. 그럼 나름 또 신뢰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2대1 우리나라 승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기세 자체가 많이 올라온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멕시코 홈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반에 확실히 이 개최국 어드밴티지 이 점을 가져갈 것 같긴 해요. 많은 또 멕시코 팬들의 이런 열기 또 그리고 경기 초반에 그 열기에 힘입어서 거센 압박을 가져올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지난 1차전 때도 보면은 이 멕시코의 퀴뇨네스 선수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고 또 그리고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라울 히메네스 선수 이 두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좀 무섭고 왼쪽에 비하면 오른쪽이 좀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비로 치면은 이태석 선수 혹은 뭐 옌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이기혁 선수, 강원FC의 이기혁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까지 해서 그 왼쪽을 잘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멕시코의 약점은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또 그리고 남아공전 초반에도 공간 창출에 좀 고전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중원 간격과 이 수비 라인이 멕시코가 좀 넓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그 공간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죠. 뭐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받는 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우리의 체코전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오현규 선수가 독감, 감기에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고열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선발이 좀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은 오현규 선수 원톱에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멕시코까지 깔끔하게 승리를 해서 조 1위에 안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별의 Fly Again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뜨뜻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신세는 와우프레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4: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유명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맛집 줄을 서는 기존의 여행 공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오롯이 회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2026년 주목해야 할 여행 트렌드로 꼽은 이것은 빽빽한 일정표 대신 호텔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베개나 명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 피로를 푸는 웰니스 여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 관광,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번 식도락, 2번 수면, 3번 쇼핑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1번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뭐 맛집 오픈런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것 관광이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식도락, 2번 수면, 3번 쇼핑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바로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런치키드 첫 번째 힌트송 김원준 씨의 모두 잠든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서 에? 정답이 이거라고요?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문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유명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맛집 줄을 서는 기존의 여행 공식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오롯이 회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2026년 주목할 여행 트렌드로 꼽은 이것 여행은 빽빽한 일정표 대신 호텔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베개나 명상,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 피로를 푸는 웰니스 여행을 말합니다. 이것 관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도락, 2번 수면, 3번 쇼핑입니다. 자, 정답 눈치채신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아, 요 여행, 저는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요.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만 한 게 없긴 하죠. 또 그리고 저속노화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다라고 많이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여행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1번 식도락, 2번 수면, 3번 쇼핑. 자, 그리고 우리 또 6358번님께서 힌트송으로 이거 어때요? 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휘성의 인썸니아, 불면증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휘성의 불면증, 인썸니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현대인들은 오롯이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들 하는데 정답은 2번 수면이었습니다. 아, 이 수면 관광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네요. 예, 이 수면 관광의 등장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지목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기기, 업무 스트레스도 있겠고요.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또 이 수면 부족은 피로감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또 우울감도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 위험 상승 등 정말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관광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호텔에서 준비한 서비스 같은 것을 보면 수면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깃털 베개, 뭐 메모리폼 베개 등 다양한 종류의 베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베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고 또 투숙객 개개인에게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침구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아로마 향, 또 수면 음악, 또 취향대로 또 이렇게 추천해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일부 호텔은 수면 전문가와 협업해서 숙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뭐 템플 스테이, 숲 치유 프로그램, 명상 여행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 속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경험이 대체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행 플랫폼이나 숙박업계에서도 조용한 객실, 뭐 숙면 특화 객실, 힐링 스테이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답은 2번 수면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1940번님, 현대인들 모두 수면 부족이라서 이런 패키지 좋은 것 같은데요. 비싸지만 않다면 이용해보고 싶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이게 또 그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내가 잘 때 어느 정도 깊게 자는지 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잠은 오래 자는데 이렇게 깊게 잠을 못 들지? 라고 또 드신다면 이렇게 또 수면 관광 한번 가셔서 나에 맞는 베개, 뭐 향 이런 것들 한번 싹 조사하고 오셔가지고 내 집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두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가격만 괜찮다면 저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0: 9090번님, 저속노화라니 수면여행 확 댕기네요. 또 보내주셨고, 또 3195번님, 2462번님도 정답은 수면. 숨이 턱 막히도록 덥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 자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그늘에서 해먹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료 하나 들고 마시고 다시 눕고 마시고 다시 눕고, 요게 사실 또 수면 관광 느낌으로 힐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죠. 예, 주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이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 정답은 2번인 거죠? 야, 이 수면 관광 누가 유행을 퍼뜨리는 걸까요? 유행 쫓기 힘들다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뭐 요게 제 생각에는 완전 유행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찾는 키워드가 힐링, 조용함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슬슬 아예 그냥 관광의 초점 자체를 수면으로 맞추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리고 1940번님 정답은 수면입니다. 또 그리고 5205번님, 1986번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6282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수면입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항시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1043번님, 3969번님께서도 잠이 보약이죠. 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여행, 근데 저도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조금 에너지가 있을 때, 예, 어디 구경도 하고 싶고, 구경했다가 뭐 괜찮으면 이것도 기념품으로 사고 싶고, 결국에는 이게 다 에너지가 있을 때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여행이라는 거 생각도 안 들고 좀 지친다, 근데 쉬고는 싶다, 어디 멀리 가서 할 때 이런 또 패키지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는데요. 좀 이 패키지가 무럭무럭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212번님 정답은 2번입니다. 몸이 아파지면서 여행은 꿈도 못 꾸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쵸.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그리고 2980번님도 1419번님, 1385번님, 5313번님 정답은 수면, 또 그리고 9098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또 통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 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 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이데빗의 잠이 솔솔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6282번님 그리고 198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아, 2부 함께 하셨고요. 2부 마지막 곡입니다. 규현의 밀리언 조각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안지밀 리포터와 함께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끌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썼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 리더, 주인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또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1: 네.
0: 1986번님께서 그 3부 오프닝 곡이었던 우효의 민들레를 들으시고 우리 손잡을까요? 가사 듣자마자 아, 남편이랑 손잡아 본 지가 언젠지 떠올리게 되네요.
1: 아...
0: 연애 때는 더워도 그래도 열심히 손잡던 분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더위에 각자 도생하고 있네요.
1: 아우 좀 슬픈데요.
0: 보내주셨거든요. 굉장히 새드한 스토리로 일단 3부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1: 네.
0: 저는 이게 항상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연애 땐 뜨겁고
1: 알콩달콩하고
0: 평생토록 손잡고 더워도 땀 뚝뚝 흘려도 손잡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1: 네.
0: 항상 결혼하고 나면은 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뭐 어떻게 그 모습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난제네요.
0: 난제네요라고 끝내는 거예요?
1: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난제네요.
1: 그렇죠.
0: 네.
1: 답이 없어요.
0: 아니 뭐 경험을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1: 서로 잘 네. 해야죠.
0: 그러니까 인생 대선배님 모셔놓고 질문해야 될 거를 안지밀 리포터한테 해버렸네.
1: 네, 아이고야. 그래도 뭐 아직 손 잡을만한 그런 더위잖아요.
0: 아, 6월은 잡을만하죠.
1: 네.
0: 8월 정도면 아유 그래 우리 남편 더운가 보다가 되는데 6월에 놓는다 그러면
1: 좀 서운해요.
0: 몸에 열이 많아졌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1: 1986님 오늘은 꼭 손 잡고
0: 그래요.
1: 산책 한번 해보시면
0: 덜컥 한번 잡아보시죠.
1: 네, 좋을 것 같아요.
0: 손 잡기 좋은 계절입니다.
1: 네.
0: 6월 18일. 자, 오늘 안지민 리포터가 또 명반 한 장 들고 오셨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2부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면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1: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0: 수면 관광.
1: 네, 당장 가고 싶네요.
0: 그래요?
1: 네.
0: 요즘에 잠이 좀 부족하신가?
1: 아, 잠은 원래 자도
0: 네.
1: 끝이 없잖아요.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주무시나요?
1: 제가 어제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0: 네.
1: 한 12시 땡 하자마자 잠들었어요.
0: 그래서 몇 시 이상?
1: 하고 8시쯤 일어났습니다.
0: 오, 8시간?
1: 네.
0: 오, 왜 어제 피곤하셨어요?
1: 어제 좀 운동도 하고
0: 오.
1: 뭔가 좀 바빴어요, 일이.
0: 오.
1: 그래서 갑자기 막 집 왔는데 막 과제 네. 할 일 산더미인데 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0: 아, 그랬나요?
1: 네.
0: 운동을 꽤 꾸준히 하고 계시네?
1: 지금 비상이에요.
0: 왜요?
1: 지금 이 비만 탈출로.
0: 비만 탈출? 무슨 뭐 비만 탈출 견 그건가요? 동물농장에 나온 에피소드처럼?
1: 아, 그런 느낌으로.

0: 어 괜찮네.
1: 어 그거 괜찮네요.
0: 그거를 보통 괜찮습니다라고 하나요? 일단은 예 안지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앨범,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가수 이소라 씨의 이소라 베스트 앨범 가져왔습니다.
0: 이소라의 이소라 베스트. 1999년도에 나온 앨범이네요.
1: 네 맞아요.
0: 네
1: 맞습니다.
0: 이소라 씨를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이소라 씨는 정말 그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여성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인데요. 1969년생이라고 하시고요. 1993년에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의 멤버로 데뷔를 했다가 이후 1995년 솔로 1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 1995년에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데뷔할 때 나이가 25세셨네요.
1: 맞아요.
0: 만 25세.
1: 만 25세.
0: 와.
1: 그리고 이 앨범이 발매된 시기는 만 29세.
0: 베스트 앨범이
1: 해요. 네.
0: 4년 만에 베스트 앨범을 낼 정도로
1: 명곡이 많은 거죠.
0: 쌓인 거죠. 4년 네. 만에. 정말 대단한 이소라 씨인데 근데 저는 이소라 씨 하면은 모창을 할 수가 없는 가수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느낌이 아니에요.
1: 맞아요. 뭔가 네. 그 감정, 그냥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네. 뭔가 이 듣는 우리의 마음을 뭔가 파고드는 그런 섬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이별 노래 부르시는 이렇게 가수분들을 보면 저 가수가 부르는 이 이별 노래는 이별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다. 가 드는 가수가 있고 한 3년 뒤에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수가 있고 네. 이소라 씨는 이별한 다음 날
1: 맞아요. 다음
0: 같아요.
1: 날.
0: 혹은 이별하고
1: 몇 시간 뒤?
0: 3시간 뒤? 정말 슬프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노래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원래 그게 이소라 씨의 매력이니까
0: 그럼요.
1: 안 가져와 볼 수가 없더라고요.
0: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또 이소라 씨만의 개성 그리고 매력인데 이 베스트 앨범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 앨범에는 총 13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이소라 씨가 1990년대 발표했던 그 대표곡들을 한 장에 모아놓은 그런 앨범입니다.
0: 네, 13곡. 그리고 그중에서는 뭐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곡들이 그러면 당연히 포함돼 있겠네요. 베스트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익숙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0: 사실 근데 1999년에 발매가 된 베스트 앨범인데 90년대 후반하면은
1: 네.
0: 약간의 좀 신나고 아이돌
1: 맞아요.
0: 정말 1세대 아이돌
1: 풍선 흔드는 네. 그 시대였잖아요.
0: H.O.T, 뭐 잭스키스, S.E.S 아이돌 음악이 이제 전성기를 막 맞이했던 시기였는데 이소라 씨도 그 사이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근데 그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소라 씨는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그 진정성, 목소리 그 하나로 이 발라드와 재즈 감성으로 그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 게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던 그런 겁니다.
0: 저는 이소라 씨의 첫인상은 사실 그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에서 그때 뵙고 와 근데 그 감성 하나로
1: 네.
0: 그냥 다른 가수들하고 쟁쟁하게 경연을 펼치는 걸 보고 이소라 씨의 매력에 확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 곡을 들어보면 약간 다 재즈, 블루스, 팝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들어도 진짜 이상하지 않는
0: 네.
1: 그런 노래들이어서 너무 곡이 좋았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소라 씨의 1999년도 앨범 이소라 베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9079번님께서도 가요계의 69년생들 이소라, 윤종신, 김현철, 김한선, 문희옥 점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와 화려하네요.
1: 윤종신 씨랑 동갑이네요.
0: 네, 라인업이 오. 화려합니다. 또 1986번님께서는 괜찮습니다. 의미는 사양이었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럼요. 예.
1: 네.
0: 사양입니다. 사양.
1: 나, 네.
0: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1: 오늘 첫 번째 곡은 처음 느낌 그대로입니다.
0: 처음 느낌 그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소라 씨 노래 중에.
1: 잘 가져왔네요. 첫 곡으로.
0: 아주 베스트. 곡 설명도 해주시죠.
1: 네. 이 곡은

0: 이소라 씨의 데뷔 앨범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데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1: 와, 말이 안 된다.
0: 할 수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1: 네.
0: 이 곡은 뭔가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변해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처음 사랑을 했던 그때 그 순간의 처음 느낌 그대로 떨림을 기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지만 근데 이 곡을 들어보면 그 결국은 이 말은 차마 하지 못해요.
1: 아, 처음 느낀 그대로.
0: 네, 뭔가 이 처음의 설렘은 말할 수 없고 그냥 변해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 처음 느낌 그대로.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소라 씨의 또이 창법이 여기에서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0: 맞아요. 그 약간 말하는 듯한 하면서 잠잠하게, 잔잔하게 노래를 하는 그게 참 매력을 극대화시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처음 느낌 그대로 거창한 뭐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사랑의 시작을 또 노래하는 곡이고, 역시나 뭐 지금 들어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촌스럽지
0: 맞아요.
1: 않은 명곡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낌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노래 듣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사가 뭔가 좀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좀 억지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라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그냥 당장에 예를 들면은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한 사람이.
1: 네.
0: 근데 이게 그 준비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취업 준비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근데 연인은 저를 그냥 계속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는 놓아줘야 되나 하면서 너무 사랑하지만 차갑게 대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왜요?
1: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0: 뭐가요?
1: 제가 그 가사를 보고 느꼈을 때 그 생각이 뭔가 그 앞에 뭔가 취준을 하고 있다를 붙이니까 말이 되네요.
0: 취준을 하고 있다라고 붙이면 그래도 모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1: 네네.
0: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옆에서도 같이 고생한 느낌이니까
1: 나 때문에 너까지 지쳐가고
0: 같이 지쳐가고
1: 너는 나한테 이제 기대도 안 하겠지? 라는 마음이 들고
0: 그리고 마음이 식어갈까봐 또 난 또 두렵고
1: 네.
0: 그래서 그냥 이제는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일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되게 슬픈 상황이긴 하네요. 처음 느낀 그대로.
1: 그러니까요. 취업 실패.
0: 물론 취업 실패로 끝내면은 뭐 청춘 드라마 같긴 한데 일단은 처음 느낀 그대로 듣고 오셨고요.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두 번째 곡은 난 행복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역시 그 아까 처음 느낌 그대로 같이 데뷔 앨범 더블 타이틀곡이었던 그런 곡입니다.
0: 아, 처음 느낌 그대로랑 더블 타이틀 중에 하나였군요.
1: 맞습니다.
0: 네, 설명 더 해주시면요.
1: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소라 씨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 히트곡입니다.
0: 가요계 그 가요 톱10에서 연속 1위를 기록했던 곡이기도 하고 난 행복해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뭐 행복한 노래인가요? 요거는 좀 발랄하고?
1: 발랄은 아니.
0: 네.
1: 발랄은 아닌데 제목은 행복인데 가장
0: 슬퍼요?
1: 이별 노래 중 하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게 이 곡의 반전 포인트. 인데요. 뭔가 나 행복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뭔가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표현에 가까운데
0: 네.
1: 뭔가 너는 날 떠나서 다음에 나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더 행복해야 돼. 이런 게 메인 주제입니다.
0: 날 다음번엔 나 같은 여자 만나지 마.
1: 네.
0: 라는 가사가 있네요, 실제로.
1: 가사가 있어요.
0: 무슨 잘못을 했길래? 혹은 고생을 시켰나?
1: 뭔가 상대를 사랑하지만 떠나야 하는 그 사람의 죄책감과 미안함 아닐까요?
0: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1: 네.
0: 왜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명곡이라고 보시나요?
1: 뭔가 그 당시 발라드가 좀 이별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곡은 오히려 이렇게 다 곡을 한 번씩 꼬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슬픔을 참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오히려 참는 그 모습에서
1: 네.
0: 제목은 난 행복해지만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거의 가장 슬픈 곡이다.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난 널 못 잊어 죽는 날까지 사랑해 이런 가사가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조금 무섭잖아요.
0: 조금 이렇게 죽는다까지 나오니까
1: 무섭죠.
0: 단어가.
1: 근데 이게 보면 앨범 커버도 또 상당히 무서워요.
0: 앨범 커버도?
1: 네. 그래서 그 댓글에 이 앨범 커버 좀 바꾸자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0: 아, 무서워서?
1: 무서워서.
0: 얼마나 무섭길래 일단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는데 그만큼 좀 심오한 매력이 있는 곡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난 행복해 두 번째 곡으로 또 안지멜 리포터가 준비를 했는데요. 3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곡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한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엄마!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0: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라 씨의 앨범 이소라 베스트 1999년도에 나온 앨범 만나보고 계시고요. 다음 곡은 이 노래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1: 네, 너무 유명하죠.
0: 너무 유명하죠. 어떤 노래를 또 세 번째로 준비하셨을까요?
1: 그대 안에 블루 가져왔습니다.
0: 그대 안에 블루. 듀엣한다고 하면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아요.
1: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0: 뭐 그 이후에는 서인국 씨, 정은지 씨의 All for You나 뭐 여러 가지 듀엣곡들이 있잖아요.
1: 썸.
0: 썸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뭐 허각 정은지.
1: 와.
0: 뭐 이런 곡들이 많은데.
1: 정은지 씨가 뭘 또 많이 했네요.
0: 듀엣 귀신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또 그대 안에 불러가 사실 원조다.
1: 맞아요. 빠질 수 없죠.
0: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곡 설명 좀 또 해주시죠.
1: 이 곡은 1992년 영화죠. 그대 안에 블루의 주제가인데 네. 김현철 씨와 이소라 씨가 함께 부른 듀엣곡으로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이 이소라 씨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0: 근데 이소라 씨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1: 진짜 딱 처음 들었을 네. 때 바로 끌려서 네. 이렇게 탁 캐스팅을 한 거잖아요.
0: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던 저는 목소리로는 뭐 이하이 씨나 뭐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1: 맞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0: 네. 근데 이소라 씨도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충격을 많은 분들에게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김현철 씨가 이소라 씨의 목소리에 끌려서.
1: 맞아요. 네. 이 영화 주제가를 같이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0: 당시 낯선 사람들 멤버였었는데 이소라 씨가
1: 네.
0: 그래서 이 노래가 훗날 또 솔로 가수
1: 네.
0: 이소라 탄생의 또 중요한 계기가 된 하나의 일이잖아요.
1: 솔로 가수.
0: 네, 솔로 가수. 솔로 아니고 솔로.
1: 네, 솔로.
0: 네. 제목 의미는 뭘까요? 그대 안에 블루.
1: 이 블루가 그냥 단순한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우울함, 그리움, 설렘, 낭만을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뭔가 그대의 그 마음 속에 존재하는 푸른 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푸른 감성.
1: 푸른 감성이면 이제 또 우울함, 그리움, 설렘, 낭만.
0: 다 들어가 있네요?
1: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짬뽕이네요. 그대 안에 짬뽕.
1: 그대 안에 짬뽕.
0: 네, 맛있겠다. 자, 그래서 그대 안에 블루.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요런 느낌의 뭐 시티팝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맞아요. 이 재즈풍 코드 재즈풍. 진행은 정말 낯설었는데
0: 네.
1: 그때 또 뭔가 세련된 곡이 또 등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네.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0: 또 시티팝 하면 여전히 김현철 씨 이름이 나오니까
1: 맞아요.
0: 네, 지금 들어도 전혀 모촌스럽지 않고 특히나 영화 감독 이현승 감독이 작사를 하셨네요.
1: 맞아요. 이 영화의 감독 그대 안에 블루라는 영화의 감독인 이현승 감독님이 이 곡을 작사했는데요.
0: 와우.
1: 이 곡을 작사하면서 영화와 함께 이 곡까지 대성공을 했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막 주변에 이 저작권료가 좀 쏠쏠했다라고 감독이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막 조언을 하고 다니셨대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들은 그 봉준호 감독님이
0: 네.
1: 영화 기생충 OST까지 만들게 되는.
0: 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요 기생충 영화 OST도 만드신
1: 네,
0: 거예요?
1: 네, 그런 이야기로 또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 와. 그게 영향이 또 있었군요.
1: 네, 그래서 이 92년대 이야기가 네. 최근까지 정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에 신기했습니다.
0: 후배한테 참 좋은 조언을 주셨네요. 저작권료 쏠쏠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노래는 뭐 단순히 히트곡이다라고 뭐 포장짓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가수 이소라를 세상에 알린
1: 네.
0: 대한민국에 알린 출발점이다라고
1: 네.
0: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뭐 현재까지도 이 아름다운 또 멜로디, 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듀엣곡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고 또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자주 나와요.
1: 맞아요. 이게 단골곡으로 또 그 2라운드는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0: 같이 불러야 되니까.
1: 그래서 거기에 단골곡으로 네.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또 그대 안에 부르네 재방송이네 하셨겠지만 다른 가수가 또
1: 네,
0: 다른 복면을 쓴 가수들이 부른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그대 안에 블루 김현철 이소라 씨 듀엣곡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0: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명반 도장깨기 세 번째 노래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이 베스트 앨범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마지막 곡은 기억해줘라는 곡입니다.
0: 기억해줘. 이 노래도 영화에 수록된 곡이네요.
1: 이건 영화에 수록된 곡은 아니고 네. 2집 앨범인 영화에서처럼에 수록된 곡입니다.
0: 영화에서처럼이 앨범 명이고
1: 네.
0: 아, 저는 영화 수록곡인 줄 알고 영화에서처럼에 수록된 곡이고 1996년에 발표가 됐네요.
1: 맞습니다. 이 기억해줘는 그 말 그대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인데
0: 네.
1: 근데 뭔가 그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좋았던 추억만큼은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0: 너무 슬픈 게 좋았던 추억도 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1: 그게 역전당하죠.
0: 네, 잃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나를 자각할 때 그때가 가장 슬프지 않나요?
1: 네.
0: 끝이에요?
1: 그 최근에 네. 유재석 캠프 보셨나요?
0: 아니요. 저는 지금 디지털 디톡스하고 있어서
1: 맞다.
0: 다 끊었습니다.
1: 거기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0: 어떤 이야기요?
1: 진짜 소중한 기억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자꾸만 잊게 되는 내가 싫다 하면서 막

0: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 아 그거 봤어요. 네. 디지털 디톡스 하고 있지만 가끔씩 풀릴 거예요? 때가 있어요. 가끔씩 풀려서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 봤어요.
0: 네, 그게 되게 생각이 슬프더라고요. 나네요.
1: 근데 나중에 정말 과학이 지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 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머릿속의 추억, 정말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영상화해서 이렇게 삐익해서 추출해서 내가 USB처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0: 그럼 볼 수 있을 때 마음껏 볼 수 있는.
1: 네.
0: 좋네요.
1: 그래서 내 삶을 우리가 정말 관찰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0: 네.
1: 볼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나 혹은 가족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도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0: 있죠.
1: 그때를 기록해두고 싶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갑자기 카메라랑 삼각대 꺼내가지고 하면
0: 잠깐만
1: 척덕 척덕 이제 동영상 눌렀어 하면 그 분위기 안 나오잖아요.
0: 정적되죠.
1: 정적되고 얘야 꺼라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근데 확실히 이 노래 가사처럼 좋았던 추억까지도 사라지니까요 결국엔.
0: 네.
1: 네. 이 곡의 특징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이 곡 역시 그 이소라 씨 특유의 섬세한 그 감성이 잘 드러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뭔가 크게 울부짖진 않지만 말하듯이 이별을 잔잔하게 스며드는 슬픔처럼 노래하면서 참 많은 여운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1: 잔잔한 또 매력이 특징이고 가사도 한번 살펴보면요.
0: 가사는 사랑이 끝나도 함께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이게 이별 노래면서도 그 함께한 추억에 대한 노래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의 그 음원 댓글들을 보면은 1990년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다고요.
0: 맞아요. 이 앨범 안에서 이 기억해줘랑 관련된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곡을 또 마지막으로 넣었는데 뭔가 그때의 그 시절의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근데 참 이런 곡의 가사를 보면 이별하고 상대를 꼭 원망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보통 다 그런 노래죠.
1: 보통은 다 원망하거나 이런 가사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기억해줘. 그리고 이별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이렇게 좋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좀 희귀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또 마지막 가사가 미워하지 마, 이해해. 미워하지 마, 기억해. 이렇게 끝나요.
1: 무섭다.
0: 그래서 네. 뭔가
1: 네.
0: 미워하지 말고 그냥 네. 이해하고 기억하자.
1: 네.
0: 이렇게
1: 근데
0: 마무리가
1: 확실히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참 잘 만든 이렇게 언어인 것 같은 게
0: 네.
1: 미안해, 기억해줘랑
0: 네.
1: 미안해, 기억해랑은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0: 다르죠.
1: 기억해라니까 황 무섭게 들리네. 명령조로 들리고.
0: 그래서 이 앨범 네. 커버도 무서우니까
1: 네.
0: 그런 또 커버 바꿔달라는 댓글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1: 그러니까 마지막에 명령조로 끝내버리면
0: 네.
1: 잊고 싶어집니다. 청개구리 심포 때문에. 자 일단 마지막 노래로 기억해줘 또 이소라 씨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세븐틴의 박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또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또 이소라 씨의 앨범 이소라 베스트 듣고 오셨는데요. 4005번님 햇빛 쨍한 날의 이소라라 좋은데요? 옛일도 생각나고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원래 이소라 씨 하면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1: 그러니까요. 오늘 딱 비가 내렸으면
0: 약간 보랏빛 하늘에 그럴 때 어울리긴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이렇게 또 쨍한 날에 듣는 것도 이런 맛이 있네요.
1: 이 매력도 있죠.
0: 짬뽕에다가 갑자기 짜장 소스를 부었는데 어라?
1: 오, 괜찮네?
0: 괜찮은데? 라는 느낌.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소라 베스트 1999년도에 발매된 앨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이 앨범은 진짜 그 이소라 씨의 그 매력을 다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 아니었나 싶은데 뭔가 지금도 이런 재즈 감성, 블루스 감성 이런 발라드 곡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요즘에 한 2, 3년 전만 해도
1: 네.
0: 발라드 장르를 이렇게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아 발라드 시대는 끝났나 보다 하고 약간 좀 자포자기하신 듯한 인터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1: 네.
0: 우리는 이제는 완전 비주류로 밀려났다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1: 네.
0: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좀 발라드의 바람이 싹 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1: 더 불었으면 좋겠어요. 네,
0: 더 불어야 돼요.
1: 네.
0: 사람 쓰러질 정도로 이제 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약간 좀 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2000년대 초중반에 활동하시고
1: 네.
0: 베테랑 가수분들이 요즘에 또 신곡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런 거 너무 좋죠.
0: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가 좀 음원 차트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1: 네.
0: 생각도 드네요.
1: 그러니까요. 또 이게 오늘 소개했던 이 앨범이 1990년대 명반 탑 100에 포함된 와. 앨범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2020년대 탑 100을 보면은 아이돌 곡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런 발라드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990년대 명반 탑 100. 사실 뭐 초록창에다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백선 하면은 그 영화들 보긴 봐야 돼요.
1: 봐야죠.
0: 네, 보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90년대 명반 탑 100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지 않나.
1: 그렇죠. 명반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소라 베스트 앨범 만나봤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1: 네.
0: 오늘은 어떠셨나요?
1: 오늘도 너무 좋은 곡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0: 이소라 씨 노래를 들어서 그런가 안지민 리포터가 차분해졌거든요 지금.
1: 다시 또 상큼한 네.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0: 반짝반짝을 틀었어요. 네, 신나게 인사하시라고. 네.
1: 와, 이 노래 제 초등학교 벨소리였어요.
0: 아, 벨소리 휴대폰.
1: 네.
0: 잘 됐네요. 이 노래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명반 가지고 오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지민 리포터의 초등학교 시절 벨소리,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수들의 훈련법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죠. 경기 뛰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크로스를 정확하게 올렸을 때의 느낌, 골을 넣었을 때의 기분, 터질 듯이 들려오는 짜릿한 환호성.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자신감을 찾게 해주는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도요,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상상, 최고로 좋은 그림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죠. 순산하는 상상, 아기가 알아서 기저귀 갈고 숟가락 들고 밥 먹는 상상 등등등등. 자, 6월 18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오셨습니다. 백진아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 복권 1등 당첨되면 어떻게 찾으러 갈지 누구한테만 말할지 맨날 상상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상상 좋아요. 아니 내가 복권 1등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쵸?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상상 좋습니다. 2353번님. 나는 전지현이다. 나는 떼부자다. 나는 말랐다. 난 소식자다. 내 남편은 박보검이다. 달달 외우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할게요. 좋아요. 예, 네, 이런 상상 좋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참 좋은 상상들 많이 했던 게 그 상상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4931번님. 저도 영미언니 없는 두 대 버티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 할게요. 라디오 청취 슬럼프가 오지 않게요. 예. 있을 때 좀 챙겨주세요. 버티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나우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미리 땡튜브 무즈로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 항상 여기 카메라 옆에 모니터 화면이 켜져야 되는데 꺼져 있길래 아 오늘 다행이다. 아 오늘 씻지도 않았는데 아 다행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었대. 아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너무 내추럴하게 지금. 제가 올해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 두댕이들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아 근데 나 이 얼굴을 보여줄 거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머리 긁는 것도 다 나가고 그랬대네.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정말. 아 어떡하지. 지금 얼굴이 너무 생얼이라서 제가 심지어 그거 아시죠? 임신하면은 김이 더 올라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진짜 다리미로 지진 것처럼 지금 얼굴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좀 별로야. 비수기야. 얼굴이 비수기야. 샷다 내릴게요. 얼굴 샷다 내릴게요. 보지 마세요. 오늘 키지도 마. 보이는 라디오 키지도 마세요. 자, 오늘로 저 안영미의 출산휴가 디데이 4일입니다. 안영미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이고요. 이번 주말까지만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숨은 응원 말고 묵묵한 응원 이런 거 말고 한껏 드러나는 응원과 생색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요. 조롱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조롱 기대할게요. 자,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쓸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여자 연예인과 통화하고 대신에 보이는 라디오는 키지 마시고요. 자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얻어가는 상상 현실이 됩니다.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자 2부에서는 지금은 비록 만삭의 몸이지만 소식적 잘나갈 때 연애 이야기 얼마나 꿀잼이게요. 나의 엑스 이야기 함께합니다. 희극인 두 분 김인석 씨 허안나 씨와 함께할게요.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하루 좀 앞당겼어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상하면 아 응당 이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틀어주시죠. 자 우리 송은 선배님 노래입니다. 아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볼까? 우리 모빌 코리아 윤한류님 저희 두 대가 청취율 1위 했대요. 대기업을 이겼어. 이런 기적이. 월품님 그 소식 들었어요? 우리 송은이 선배님 결혼한대요. 너무 기분 좋은 상상 아닙니까? 월품님 3일 재학님 멕시카님 롯데 렌탈님 알레스 아우토님 빙그레님 일로 와보세요. 글쎄 제가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게 됐다지 뭐예요. 아 주식회사 해리자 아보에님 아이파크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님 KB 국민은행님 지금요 광고주님들께서 우리 두대 들어오시려고 지금 다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546번님. 제가 아까 얼굴 비숙이라서 여러분들 보지 말라 그랬더니, 아 근데 영미님 얼굴 항상 그랬는데, 아 아니다. 심지어 지금 결혼하기 전이랑 똑같대요. 얼굴이 상태가 무슨 일이지? 아닌데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자, 피프티피프티의 신곡입니다. Like a bubble.

0: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1: 박소연님, 지금 우리 사무실에 싸움 나가지고요. 분위기가 살벌한데도 두 대 틀어놨어요. 싸우거나 말거나 오늘 방송 놓치고 싶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2: 혼자만 듣고 계시는 거죠? 응? 아, 나 정말. 아니 근데 왜 사무실에서 싸우고 그러세요? 또 다른 사람들 또 눈치 보이게. 아유 참. 근데 확실히 이 화요일 목요일이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는 날이긴 하거든요. 오늘 또 날씨도 약간 꾸물꾸물하고 다들 좀 저기압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두 대 들어줍시다. 2008번님, 내 월드컵 경기 몇 대 몇으로 이길지 예측 부탁드립니다. 영민님 다시 한번 잠수타셔야죠. 우리 두 대 기운을 보냅시다. 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짜. 네, 우리나라랑 멕시코 아닙니까? 아, 이겨요. 예, 네, 반드시 이길 거고. 아, 저는 내일부로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전 미리 병원 가 있을게요. 예, 핸드폰 꺼놓고요. 2123번님, 간밤에 꿈에 영민씨가 급하게 애 낳으러 가야 돼서 제가 차로 병원 데려다 줬어요. 아, 낳는 것까지 못 봤는데 저 오늘 복권 살까요? 영민님이랑 되게 헤어지기 싫은가 봅니다. 꿈에까지 나온 거 보면요.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지금 안 그래도 아이가 좀 커가지고 생각보다 좀 빨리 아이 낳으러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예지몽입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6236번님, 시흥시에서 세탁소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일수록 세탁소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한가해요. 보라로 영민님 비수기 얼굴 보면서 쉬고 있어요. 역시 희극인이시라서 비수기 얼굴은 다르구나.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비수기죠? 예, 네, 그냥 우리 비수기끼리 오늘은 놉시다. 예, 네, 허심탄회하게 놀아요. 9791번님, 우리 집 외동아들이 2박 3일로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신랑과 단둘이 오랜만에 보내야 되는데 둘 다 이거 어색해서 어떡하죠? 급기야 남편한테 전화와서 나 오늘 들어가지 말까? 이러네요. 어? 그래도 돼. 나도 혼자 있고 싶어. 아 이게 이제 아 이렇게 되는군요. 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면은 2박 3일 동안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각자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예. 뭐, 넷을 봐도 되고, 예. 그냥 어차피 각자 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을 거잖아요. 예. 집에는 들어오세요. 외박하지 마시고. 자, 요 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플레어 유의 Way to You.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잉크제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인 부적인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드릴 거고요. 성공한 분께는 업그레이드 된 선물 블랙박스까지 얹어 드릴게요. Hey everybody do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Youngmi. Nice to meet you. I'm Jimin도 Mami.
2: Jimin도 Mami. Hi. Nice to meet you too.
1: Hi. Nice to meet you.
2: Now, where are you?
1: I'm in the car.
2: Ah, in the car. You only one?
1: Yes.
2: Ah, Jimin도 Mami면 your baby name 도지민?
1: No, just
2: 민도지.
1: I have three children.
2: Oh.
1: So yeah. First. Wow. G.
2: Yeah.
1: Second, Min. And third is Do.
2: Wow, congratulations.
1: Thank you.
2: You 대단해요. Three baby. 근데 you voice very 지금 you healthy해 보이는데 look like 에너지 뿜뿜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You?
1: Yes, I'm healthy.
2: Oh, condition도 good?
1: Oh, yes.
2: Oh, okay, okay, okay. Yeah. Today question, very, very easy peasy.
1: Oh, really?
2: Yeah. You trust me.
1: Oh, okay, trust you.
2: Yeah, question, let's go. 지역 이름입니다. Window Circle.
1: 창원?
2: Yeah. 노래 제목이에요. Sun is Blood 하는 룸 로이어.
1: Yeah.
2: Sun is blood 하는 룸 로이어. It's a singer B.
1: Oh yeah. 조금?
2: Yeah. B.
1: 조금? Again please.
2: Sun is blood 하는 룸 로이어.
1: Room lawyer?
2: Yeah. It's a singer B.
1: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2: Almost, almost.
1: 태양을 피하는 방법.
2: Okay. 자, 드라마 제목이에요. Eyes, father, watch.
1: 눈, 파,

0: 같이
1: 아이즈 파더 와치
0: 부 눈이 부시게
1: 어 오카이 자 신조어예요 신조어예요 넘버 테이크 잇 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0: 오마이갓
1: 아 오마이갓 아 잘해주셨는데 아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 건데
0: 이지피지 맞아요?
1: 아 이지피지 했는데 아 잘 맞췄잖아요 아 이지피지 했는데 아 I'm so sorry but I can't 와우 아 도지민님께서 오늘 학영수 참가자 제 고등학교 절친 선아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0: Oh my friend
1: Oh my god 지금 절친이 선아한테 한 말씀하고 바이 하세요
0: Oh thank you friend Thank you 영미 And yeah. you 예 건강하게 출산 잘하세요
1: Thank you Bye, Bye. 자 우리 지민도 마음이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학연사 주워먹기 퀴즈. 자 신조어예요. 넘버 테이크 잇. Everybody understand. Understand. 자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치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자, 지민도 마미의 신청곡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한때는 만인의 연인, 지금은 만삭 안영미.
1: 한때는 남자들에게 인기, 지금은 광기 허언남입니다.
2: 한때는 훈남, 지금은 혼남 김인석이 떠돌아옵니다.
0: 나의 엑스 이야기.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실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언나 씨,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허한나 씨랑 제가 네. 하도 우리 김인석 선배를 잡돌을 했더니
2: 그러니까.
0: 오늘 방패 두 개를 갖고 오셨어요.
1: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0: 든든한 방패. 네.
2: 애들 앞에서 혼내진 네. 않겠지.
0: 아 자녀분 두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2: 애들 앞에서 막대하지 않겠지.
1: 태양이 태산이.
0: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관심도 네. 없어요.
2: 게임만 하고 있어요.
0: 네,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빠를 우리가 후드려 패도 모를 거야.
2: 네.
1: 아빠 왜 그래? 라고 할 것 같아요.
2: 태양이는 벌써 한 두 명 죽이고 있더라고요. 게임으로.
0: 게임 화면인 줄 알 거야.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선배를 때려도
1: 아빠를 안 두드리는 게 어디예요.
0: 그냥 근갑다 네. 할 것 같아요.
2: 네. 네.
0: 자 한때는 혼남 지금은 혼남이신데 네. 자 엄마랑 아내 빼고 살면서 또 누구한테 그렇게 또 혼나보셨는지.
2: 야 이제는 아이들한테 혼납니다.
0: 아 진짜?
2: 네.
1: 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네.
0: 뭐라고 혼내?
2: 아빠는
0: 애들은
2: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늘 피곤해?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그 안에서도 제가 조금 엘리베이터 기대 있었더니 왜 기대 있어? 똑바로 앉아 있고.
1: 어머머.
2: 그래서 아 힘들어서 그랬대. 뭐가 맨날 힘들어? 아빠는 뭐가 맨날 힘들어?
1: 그냥 존재 자체가 힘들어.
0: 근데 아이한테 혼나잖아요. 아, 네. 그렇게 사람이 작아질 수.
1: 더 작아져요?
0: 저도 오늘 아침에
1: 네. 왜?
2: 뭐라고?
0: 35개월 된 네. 우리 따콩이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요.
1: 뭐라고?
0: 눈 뜨자마자. 엄마 치카치카 좀 해.
2: 냄새 난다.
1: 또 위생적으로
0: 난다고.
1: 어제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2: 근데 공감이 너무 가네요. 안영미 씨 냄새는 희극인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1: 치카치카. 네.
0: 얼른 치카치카했지. 네. 그 애들이 확인까지 하더라고. 네네. 후 해보래. 후까지 했어.
1: 그랬더니 뭐라고.
0: 좋은 냄새 나. 또 이래요. 그래서 이제
2: 저번에는 화장하라고 또 뭐 그랬었다고.
0: 화장을 지웠더니 아 지우지마.
2: 지우지마.
0: 지우지마. 이렇게 작아질 수
1: 아이들한테 혼나면 조금 더 데미지가 커요?
0: 크지.
2: 내 자식한테 혼나면.
1: 그러니까.
2: 그렇죠.
0: 네네. 내가 되게 하찮게 느껴져.
1: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0: 내 별거 아니구나.
2: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안나 씨는 뭐 남편한테 이렇게 혼나거나 지적당한 거 없어요? 최근에?
1: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아, 대화를 안 하는구나.
1: 만약에 있었어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 실체에 그냥, 있어서.
1: 예, 예. 늘 고주망태가 돼 있어서.
0: 정신이었던 적이
1: 없어서.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의 애정의 비결이에요. 싸워도 기억이 안 나니까.
0: 기억이 안 나.
2: 늘 젖어있는다.
1: 그럼요.
2: 네.
0: 이건 뭐야? 이혼 서류는 뭐야? 약간 이런 이런 식인 거지.
1: 누구 거야?
2: 이미 도장이 찍혀있네.
0: 저거 어제 가져왔잖아.
1: 됐어. 기억 안 나니까 불태워.
0: 됐어. 빨리 분리수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참고로.
2: 네.
0: 우리 허한나씨 팬클럽에서
2: 야 이거 웬일입니까?
0: 도시락 조공이 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2: 뭐 아이돌도 아니고.
1: 세상에 진짜.
0: 내가 아니 얼마나 오래된 팬들인 거야.
1: 너무 나를 좋아해. 막
2: 정말?
1: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주식을 깨겠대 내 거 이거 조공 한다고.
0: 세상에 그
2: 부럽다.
0: 정도로
1: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2: 부럽다.
0: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냥 막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0: 대부분 만족?
1: 대부분 제 팬들은 어디 가서 불만 얘기 못하고 좀 조용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요.
0: 근데 저 언니는
1: 저렇게 살아도 살 수가 있네?
0: 저래도 유지가 가능하구나.
1: 네, 세상에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뭐 논란이 없네?
0: 남자 막 때리고 때리고 그런데도
1: 맞서 싸우고 해도 아무 일도 없네?
0: 화장실에서 엉덩이 까고 이렇게
1: 화장실에서 엉덩이 그렇지.
2: 그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쁘게 가꿔진 뭐 이렇게 미용도 받고 이런 강아지보다도 막 야생에서 뛰어노는 야생동물 봤을 때 뭔가 막 에너지도 느껴지고
0: 모험을 키우는 느낌인가 보다.
2: 너무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느낌.
1: 아슬아슬한 느낌이 좋은가 봐요.
2: 네네.
1: 네.
0: 우리 김인석 씨 팬클럽 분들도 좀 분발하시라고 전해주시고
2: 어딘가 있겠죠?
0: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2: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0: 근데 다 그 스타들을 닮는다. 성격들도 보면.
1: 전 예전에 안영미 씨랑 같이 난지 캠핑장에 갔는데 팬분이 영미 언니 이러면서 뛰어오시는데 가슴춤을 추면서 오더라고요.
0: 맞아요.
1: 언니.
0: 맞아요.
2: 야외에서.
1: 야외에서. 언니.
2: 보통들 아니다.
0: 다들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 저도 흠집 놀라서 뒷걸음 예, 예.
1: 저도 흠집치더라고.
2: 끼리끼리 논다고. 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네요.
1: 그때 뒷걸음질을 봤어요. 네,
0: 아, 예, 예. 다행이지. 이게 무통 까면서 안 오는 게 어디야.
1: 그러니까요. 야외니까. 네. 아마 실리면 깠을 수도 있어요.
0: 박가연님께서 오늘 김인석 씨 놀리는 날이 마지막이네요. 어이구, 영미 언니랑 같이 놀리는 게 제일 재밌는데.
2: 아, 그러니까. 아쉬워요.
1: 아쉽습니다.
0: 저도 이게 가장 아쉬워요. 네.
2: 사실 또 아니 누가 또 놀려주다가 안 놀려주면 저도 또 허전해, 허전해 헛헛해.
0: 맞아. 아, 나 입이 너무 심심할 거야.
1: 아, 그리고 놀리는 것도 관심이고 사랑이잖아, 사실.
0: 그럼. 아, 이제 어떡하지?
2: 서커스에서 다리로 공 굴리듯이.
1: 그럼
2: 아, 그렇게 골리고
1: 놀았는데. 단톡방에서 하죠, 뭐 단톡방에서.
0: 조리원에 일단. 잠깐만 놀러 오시면 안 돼요?
1: 그 창문 너머로. 창문 너머로.
2: 알겠습니다. 아, 한번 놀러 갈게요.
0: 아, 네. 7647번님, 저도 지난주에 영민 씨랑 허한나 씨 나와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다 꽝이었어요.
1: 어, 세상에.
0: 이거 무슨 꿈일까요?
2: 보통 연예인 나오면은 좋다고 하는데 둘은 아니었네요.
0: 근데 그렇게 두 대기들이 제 꿈을 꿨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복권 얘기하면 다 꽝 나왔는데.
1: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행운의 꿈이라기보다는 애군을 막아주는 꿈이다.
0: 아, 그런가 보다.
1: 애빠지다. 우리가 애빠지다.
0: 애빠지 꿈이에요.
1: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2: 사고 안 당한 거지.
1: 그럼.
2: 사고수 날린 거지.
0: 그럼. 오늘 진짜 그냥 운 좋, 운수 대통하는 날이 될 거예요. 복권만 사지 마.
1: 돈 날리니까.
0: 돈 날리니까. 자, 스몰토크 분량 다 나왔고요. 네. 또 본격적으로 지금 빨리 시작하래요.
2: 좋습니다. 네.
0: 난리가 났습니다. 나의 X 이야기 얼른 시작할게요. 저는 90년대 초에 대학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당시 캠퍼스에서는 기타를 치는 것이 붐이었을 때라 저도 입학과 동시에 기타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2: 자, 어디 보자. 어제 배운 거 복습부터 해볼까? 먼저 G코드 띵띵띵. 어, 좋은데? 어, 그럼 이번엔 C코드 띵띵띵. 어, 뭐 쉽네. 이거 뭐 며칠만 더 연습하면은 뭐 기타 위에서 그냥 손이 막 날라다니겠어? 날라다니겠어?
0: 그렇게 매일 빈 강의실 구석에 앉아 기타 연습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동기 녀석 하나가 급하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너 무슨 일이래? 저기요,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고요. 5대5 소개팅에 한 자리가 빵꾸가 났어요. 천군 같은 만남의 기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빵꾸 대신 메우고 이 정다운 암수 한 쌍이 되는 건 어떠냐고요?
2: 잠깐만, 소개팅? 야야야, 당연히 내가 메워야지. 가자, 콜콜.
0: 그렇게 해서 우연히 나가게 된 미팅. 거기서 전 그녀를 보고 말았는데요. 하얀 얼굴에 반달 눈, 쏙 들어간 보조개까지. 남학생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사랑의 짝대기를 날렸고요. 선택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3: 어, 어머나, 나 이런 몰표 부담스러운데 어떡해.
0: 누가 몰표래. 자, 그럼 총 5표를 받은 호안나 양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주시면 된다고요.
3: 아, 어떡해.
0: 자, 그럼 하나 둘
3: 잠깐만요.
0: 셋.
3: 그럼 나는 김인석. 어떻게 못 끌어.
0: 꿈인지 생신지 그녀는 날 선택했고 이유를 묻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4: 제가 왜 인석 씨를 골랐냐면 기타를 메고 와서요. 저 기타 치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2: 아, 그러셨구나. 남자면은 뭐 역시 기타죠, 맞죠?
4: 근데 인석 씨 기타 얼마나 치신 거예요?
2: 아, 예, 그게 그 2주 아니 2주일 아니고요. 10년쯤 됐습니다.
4: 어머, 그 연주곡 그거 있잖아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혹시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뭐 무슨 브라요? 브라가 무슨 추억이 있어요?
4: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요. 모르세요?
2: 아, 알죠. 어. 아, 그거 알죠. 당연히 그 그냥 G로 시작하는 거잖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에 만나서 꼭 들려드릴게요. 약속.
0: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브라가 그렇게 어려운 브라인 줄은요. 그날 이후로 전 수업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죽어라 그 곡만 쳤습니다. 어느 날은 16시간을 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기본기도 없는 제가 하루아침에 그 곡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4: 우리 토요일에 만나는 거 맞죠? 3일 남았다. 나 너무 기대돼.
2: 아, 예. 예, 3일이요.
1: 근데 인석 씨

0: 우리 아파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1: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잠을 못 자고 그 피골이 상접해 있을 뿐이에요.
0: 아, 근데 지금 어디세요? 그 뭔가 달달달달 떨리는 게 옆에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1: 아, 아니요, 아니, 손이 떨려서. 아, 지금 손에 힘이 없어서 좀 끊을게요. 뚝.
2: 결국 너무 무리한 탓에 더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태로 약속의 토요일이 됐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잔뜩 기대한 표정의 그녀 앞에서 카세트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0: 오 마이 갓.
2: 아, 이 곡이구나.
0: 이걸 어떻게 쳐.
2: 카세트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저는 기타 치는 신용을 하며 입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그날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던 그녀는
0: 이미 들킨 거네요.
2: 이상하게 저를 버리지 않더군요. 심지어 결혼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20년 넘게 지금 제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황당하긴 했는데 노력이 가상하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버려. 나도 좋아해줘야지. 안 그래?
2: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믿으세요. 파워 오브 러브. 자,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3: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0: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순간들 있으실 겁니다. 괴력을 발휘했던 순간부터 극한을 극복했던 순간까지 사랑의 힘으로 했던 X와 나의 행동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2: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2: 배성빈님께서 아, 이 곡이 그 브라구나. 알지 알지.
0: 그 브라.
2: 저 처음 알았어요.
0: 그러게요.
3: 이게 개그맨도 많이 하죠.
2: 얇죠.
3: 많이 했죠. 혀 연주를 많이 했었죠.
2: 이거랑 그 뭐지? 가을 동화에 나왔던 그거 많이들 치고 그랬죠.
3: 그렇죠. 그 로망스.
2: 로망스. 역시.
3: 역시. 또
2: 여자들 아시는구만. 바로 아셔.
3: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해서. 앞에 한두 코드만 한두 예, 달라요.
0: 아, 두 마디 정도.
3: 두 마디 정도. 네.
2: 맞아 맞아 맞아. 많이 하죠. 신돌 선배도 기타 맨날 치던 부분만 치잖아요.
0: 맞아 맞아.
2: 예전에 여자 꼬시려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배웠다 그래서.
0: 대부분 그 기타 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가수분들도 네. 처음 시작은
3: 아, 그렇죠.
0: 여자를 꼬시기 위함이다라는
2: 말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네. 네.
2: 박준성님께서 안나님 인기 투표에서 몰표 못 받아보셨죠? 인기녀 연기 살짝 좀 어색한데요.
3: 어, 나 아까 약간 소름 돋았어.
0: 네네.
3: 약간 톤 자체가 너무
2: 살짝
3: 약간
2: 발연기였어 오늘.
0: 그치 이게 메소드가 네. 안 되는 거지.
2: 아, 왜 경험에서 나와.
0: 경험이 없어. 지금 경험이 없어.
2: 아, 이 연기를 내가 맡았어야 되는데.
0: 아, 선배님.
3: 몰표보다는 몰매 쪽이잖아요.
0: 근데 많이 맞았죠. 아니 근데 왜냐 저는 네. 뭐 한 다섯 명 있으면 네. 두 명 정도. 약간 특이한 취향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2: 네.
0: 근데 이거 얘기해도 돼요?
2: 뭐야? 아, 얘기해 보세요.
0: 쌍둥이 형제가 날 몰표했어. 둘 형이랑
2: 이상호 이상민. 나 진짜.
3: 거울개그? 거울개그.
2: 아니, 하나도 옛날에, 부럽지가 않다.
0: 옛날에 학교 다닐 때.
2: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0: 장기현 씨 노래인가요?
3: 맞네요.
0: 부럽지가 않아.
2: 까로. 자, 1142번님 인성님 연기 중에 힘없는 연기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0: 메소드니까.
3: 아,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은 그럼. 그냥 정말 술술 나옵니다.
0: 술술 나오죠.
3: 네.
2: 에구 하는 연기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0: 휴휴휴휴.
2: 박지은님, 저도 23년 전에 저한테 기타로 Now and Forever 연주해줬던 남자랑 결혼한 지 16년 됐네요.
3: 아.
2: 이게 악기를 다루면
3: 그렇죠.
2: 그 사람 자체가 달라 보여요.
3: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 몸을 연주해줘.
0: 오늘 태양이 태선이가 왔는데 괜찮나요?
2: 아, 듣지도 네. 않고 있어요.
0: 아,
2: 지금.
0: 게임하느라고.
2: 네, 게임하느라고.
3: 그렇습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2: 프로게이머처럼
3: 내 몸도 잘 연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0: 아니, 근데 선배님 대단한 게 네네. 우리 뭐 아이들이 왔지만 이렇게 프로처럼 이래 임하는 이 프로 정신이 정말 존경할 만해요.
3: 네.
2: 그렇죠, 그렇죠.
3: 이게 돈의 힘이죠.
2: 아, 돈을 벌어야 게임 그렇죠. 머리도 살 수 있지.
3: 그럼 그럼.
0: 게임기도 사고.
2: 자, 우리 둘 하나씩 털어보자고요. 이게 네.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
0: 어떤 사랑의 힘. 선배님 어떤 게 있어요?
3: 저는 사실 그 운동을 한 이유도 몸을 만들고 이런 것도.
0: 맞다.
3: 네.
2: 상대방을 위해.
0: 상대방에게. 형수님. 네. 딱 형수님 만나고 초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맞아.
3: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네. 아, 제가 꾸준히.
0: 아, 운동한 이유는?
3: 저는 팔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0: 아,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3: 네, 보여주기 식으로 어깨에 받쳤을 때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어깨 동무 했을 때.
2: 아니면 뭐 운전할 때 이런 약간 여기
3: 팔 운동 위주로.
0: 네. 버스에서 약간 보호해주고 약간.
3: 그래서 제가 신체 부위 가운데 팔이 좀 유난히.
0: 아, 팔만 마동석 씨 예, 느낌으로.
3: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했었죠.
2: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또 많이 야위시기 시작하더라고.
0: 팔이 많이 신 꼬챙이처럼.
2: 근력이 지금 많이 손실되셨어요.
3: 운동할 시간이 없어. 육아하느라고.
0: 소금쟁이처럼.
2: 운동할 이유도 지금 못 찾겠고
3: 그러니까
2: 이제는.
3: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팔이. 그래서
0: 본연의 상태로. 본연의 상태로.
2: 저 같은 경우는 술이었던 것 같아요.
0: 어? 술을?
2: 예전에 보면 제가 됩니다. 술을 잘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술을 잘 마시거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오빠 만났을 때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오빠를 만났는데 진짜 맨날 만날 때마다 복분자 10병씩을
0: 진짜 많이 먹네.
3: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만나면
2: 복분자 10병씩
0: 건강을 생각하는 거지 그 오빠는.
2: 그 2차로는 또 와인을 그렇게 뽑아. 그러면
3: 약간 붉은 술을 좋아해서
2: 붉은 술을 토해서
0: 피도
2: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데 그때 당시에 그게 근데 그렇게 마셔도 제가 막 취하거나 인사불성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0: 어머.
2: 정신력으로 버텼던 거야.
0: 어머.
2: 근데 이 오빠한테서 내가 망가지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0: 그럴 때도 계셨어요?
2: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순간에 큰 실수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해피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3: 노래 계속 들고
2: 그 낮에 선글라스 벗고서 우리 헤어지자 했던 그 오빠
0: 차 내려주고선
2: 한순간에
0: 참다가 한 번에 폭발했구나.
2: 폭발했지.
3: 아니 근데 너무 매력있는 남자였나 보다. 그걸 다 받아 그 술을 다 받아줄 정도면은
0: 아 그랬죠. 선배도 어렸으니까
2: 저한테는 이제 약간 좀 되게 멋있는 오빠였어요.
3: 차도 있고 막.
2: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싶고 해외계약 망했지 뭐.
0: 맞아.
2: 우리 안나
3: 뭐
2: 씨는
3: 뭐 있어요? 여기까지
0: 저는
3: 다이어트
0: 아니 극장에서 그 좀 비밀로 사귀는 상태였어요. 5살 연하 남자애를. 근데 그 남자애가 그 자기네 집이 이제 극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이제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얘가 군대를 가야 돼서 집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러 온 거야. 근데 목소리가 극장 선배야. 우리 비밀인데. 근데 복도방에서 왔으면 모든 방을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이제 내 공간이 점점 좁혀지는 거야.
3: 어떡해.
0: 제가 베란다로 갔거든요. 이쪽 베란다, 저쪽 베란다를 보려고 하시는 거야.
3: 어떡해.
0: 그래서 제가 창문 밖으로
3: 어떡해.
0: 나가서 난간에 매달려.
3: 어머. 와 이거 너무 위험했어. 몇 층이야? 몇 층?
0: 아니 근데 몇 층은 한 3층 정도.
3: 3층.
2: 나 진짜.
3: 와 이거 너무.
2: 아니 안나 씨의 일화들은 왜 이렇게 다.
3: 아니 근데 3층을 너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소름이야. 아 뭐 얼마 안 높아요. 3층?
0: 3층 정도는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2: 와.
0: 그러고 버티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잖아.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선배가 다 알고 있었대요.
2: 어머. 이미 알고 있었어.
3: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매달려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그건 모르겠어.
2: 어디 창가에 비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웃겼겠다. 자, 와 진짜 항상 안나 씨는 늘 스펙타클하다.
3: 그러네요.
2: 뭐 내 과거는 과거도 아니야.
0: 한성대였어, 한성대. 그치?
3: 대학로 근처니까.
2: 자,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였다.
0: 힘이었다. 네.
2: 자,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3: 네, 7121님. 야, 한때 썸 타던 여친 술 먹고 토하는 거. 손으로 받아본 일입니다. 그거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2: 그래.
3: 그래서
2: 이거 사랑이야.
3: 건더기만
2: 사랑이야.
3: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손으로.
2: 이렇게
0: 손으로 채로.
3: 네네네. 그래서
0: 치우기 좀 편하게.
3: 치우기 편하게. 국물은 또 흘려보내고.
2: 아나 진짜 이거 사랑이다. 이거 진짜 사랑이야.
0: 아 사랑이다.
2: 아 안나씨.
0: 박정혜님. 전 남친이 거래처 손님과 제주도로 골프 치러 갔는데 대리운전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가까스로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대리운전하고
2: 어머!
0: 날아갔어요. 다들 취한 얼굴로 목 빼고 저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 제주도까지 간 거야? 대리운전 해주러?
3: 야 진짜 이거는 뭐 진짜 파워럽.
0: 박정혜님의 이 애가 사랑이다.
2: 사랑이었네. 정도 많고 사랑도 많아.
3: 지금 어떻게 지금 결혼하셨나요?
0: 궁금하다.
3: 그분하고
2: 지금은
3: 백년회로인가요?
2: 박해지셨대요.
0: 아, 대리운전.
2: 네.
0: 지금 직업으로
2: 바보 애기인 것 같아.
0: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삼으신 거.

0: 전 남친이라고 얘기했잖아.
1: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오 마이 갓이다. 네.
0: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쪽에서 뭐가 없었나 보지.
2: 그러니까
0: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에 그게 그래. 없었나 보지.
2: 아무리 노력해도 네.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야.
0: 그래. 이렇게까지 했는데 맞아. 만약에 인사불성돼서 기억을 못 해봐 다음
1: 어머 제주도까지 갔는데
0: 하면 이제 미치는 거죠. 자 요렇게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우리 희극인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네. 이야기 떠들어 제껴보고 있죠.
5: 네. 문자 왔는데요. 네. 익명 요청님입니다. 예전에는 가요집을 사면 맨 뒤에 펜팔 주소가 있었어요. 그 주소로 펜팔을 하게 된 여자가 담배 피는 남자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만 하면서 그녀를 만나기까지 한 달 동안 금연을 하고 마침내 그녀를 만났습니다.
6: 와우.
5: 그리고 그녀를 만나고 바로 가게로 가서 담배를 사서 피웠습니다. 그분이 어떠했는지를 알겠네요. 그분의 상태.
4: 펜팔할 때 참 좋았는데.
6: 그 설레는 느낌.
5: 글은 예뻤는데.
4: 글씨체도 예쁘고.
5: 네, 글씨체
4: 참 예쁘게 쓰는 여자였는데.
6: 막 향수 뿌리고 냄새도 좋잖아.
4: 그리고 한 달을 금연을 하고 갔는데 네. 참았던 거죠. 네. 참고 갔는데.
6: 바로
5: 너무 땡겨. 바로. 네. 담배가 보니까
4: 니까지 깨나 담배를 못 피게 해?
6: 세 개씩 폈대요.
5: 그 뭐 마술하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개 피면서 막 안으로 넣었다가 막
4: 이렇게 비대. 자, 8140번님.
7: 저 승무원할 때요. 제 남자친구가 뉴욕에 있었는데 정말 파워 오브 러브를 발휘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비행 끝나고 4일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 4일 안에 남친 보겠다고 비행 끝나자마자 바로 뉴욕으로 날아가서 10시간 같이 있다가 다시 서울로 날아왔던 적이 있네요.
4: 와, 그 진짜 사랑이다.
5: 와.
4: 어머.
5: 그 긴 비행 시간을.
4: 그래. 그러니까 만나려면 사실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
6: 그래, 네. 맞아.
4: 근데 이래놓고 이제 사귀고 뭐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뭐 시간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6: 쉬어야 그러네. 된다.
4: 그렇게 되는 거죠.
5: 그렇습니다.
4: 자, 다음 사연은 다음 이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어느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시간이죠?
4: 제가 네네. 출산하고 나서 네, 다시 와서
5: 2시 54분 네. 10초인데요.
4: 제 사연은 그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낳고 와서 얘기하래요.
5: 너무 궁금하네요.
4: 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객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 네, 오늘 주제
2: 그것은
1: 파워 오브 러브.
2: 사랑의 힘이었다.
1: 네. 아, 안나 씨 거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2: 어, 이런 식이 항상 갈취해 간다니까요.
0: 대사 그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1: 치고 나왔어야지.
0: 아, 바로 스틸하시네.
2: 선배를 치고요? 얼굴을 치고 갈까요? 어떻게
1: 쳤다 치고. 쳤다 치고.
2: 쳤다 치고.
0: 네. 네. 자, 안나 씨 읽어 주시죠.
2: 전 인호님. 다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썸 탈 때 갑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여친한테 5분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한 달을 안 치운 방을 5분 만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우는 능력.
0: 있어. 맞아. 뭔지 알아.
2: 이거 사랑의 힘 아니에요?
0: 사랑의 힘이에요.
2: 맞아요.
0: 진짜로.
1: 이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방이었는데
2: 맞아요.
3: 이게 된다고?
1: 깨끗해져 있어.
2: 맞습니다.
0: 아. 아니 이렇게나 금방 치울 수 있는 거였어요. 네.
2: 맞아.
0: 진작에
2: 그리고 막 환기시켜가지고 네. 막 향수 뿌리고 막.
0: 네. 그래. 와, 이게
1: 혹시 모르니까 이분 자리도 더 깨끗하게.
2: 그렇지.
0: 와, 진짜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런 사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사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나씨 소개해 주시죠.
5: 네, 8014님. 남친 회사에 무슨 이사가 맨날 괴롭혀서 회사 생활 힘들다고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친 회사에 선물을 50개씩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비타민, 초콜릿 등등 넣어서 우리 남친 잘 부탁드린다고 손편지 하나하나 써붙여서 보냈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 한테는 미안해 여보.
4: 아이고
5: 이젠 그런 거 못해줘.
4: 이제 안 돼.
6: 힘이 나도 딸려. 늙고 지쳤어.
5: 그럼 이게 남자친구분이랑 남편분이 다른 분이죠. 근데 이거 너무나 네. 이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6: 뭐예요?
5: 이런 거가 필요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4: 그래 잘했다.
5: 그 남자랑 결혼을 했지. 평생 뒤치다꺼리야.
4: 내가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될 남자.
5: 그렇지.
6: 정답이다.
5: 어른 남자랑 결혼한 거야.
4: 그렇지. 남친이랑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6: 맞아.
4: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남자에게 그렇지. 결혼을 한 거죠.
5: 그렇지.
4: 그리고 이거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어.
6: 약간 비호됐을 수도 있어.
4: 오히려.
6: 아니 여자친구가 무슨 와이프도 아니고
5: 엄마처럼.
4: 이게
6: 왜
4: 뭐야?
6: 이렇게 설레발이야?
4: 될 수도 있어. 너 혹시 여자친구한테 너 찡찡거렸냐? 너 힘들다고 찡찡거렸냐?
5: 맞네. 얘기를 했다는 게 되네.
4: 또 이렇게 되니까 괜히 또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6: 유난이다 유난이야 이렇게
4: 그래,
6: 소문났을
4: 그랬을 수도 있어. 자 김인석 씨.
7: 7719님 사랑 때문에 새벽에 동네 피자집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서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던 피자 무릎 꿇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쳤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피자.
4: 아니, 내 아내가 임신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무슨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 해서 새벽에
5: 사람 살려요.
4: 정말 드라마 한 장면처럼
5: 사람 살려요.
4: 비도 와 막.
6: 사람이 죽어요.
4: 사람이 죽어가요. 여기 피자 좀 먹고 팔자 좀 피자.
5: 지금 경 너무 좋다.
4: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미친 거지.
5: 미친 거죠.
6: 네. 피자집 그 이 가정도 생각하셔야죠.
4: 이거
6: 퇴근하셔야 되는.
4: 혹시 지금 아내분이 계시다면 아내분 절대 모르게 하세요. 이거 네. 절대
5: 삐진다.
4: 와 진짜 익명으로 부탁하셨습니다. 10년 전 대학생 때 너무 너무 딥하게 짝사랑했던 대학교 선배 오빠가.

0: 아, 유학 자금 부족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1: 어, 설마,
0: 아,
1: 설마.
2: 하지 마.
0: 저요. 어.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잠 안 자고 쓰리잡 알바해가지고 아. 한 푼도 안 쓰고요. 360만 원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보내줬더니 2년만 공부하고 온다더니 지금 안 돌아오고 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2: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360을 하이닉스 넣어놨으면.
0: 아! 아, 또 이렇게 되네.
2: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0: 아니, 그리고 왜
2: 정신 차리시라고.
1: 10년 전에 360을.
0: 아니, 유학으로 가는 거라며 왜 안 와? 10년 전이잖아.
1: 비자가 10년이 나와요, 유학 비자가?
0: 그러게.
1: 야, 이렇게 되면 그냥 외국인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
0: 외국인 여자랑 결혼했나 보다,
2: 그렇지.
0: 진짜로.
2: 눈 맞은 거지.
0: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저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거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진짜.
1: 6개월을 일을 했대.
0: 아, 정말 쓰리잡을 해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 옛날 영화 그거 뭐였죠?
1: 그렇죠. 심은하 씨 나오는 거요?
2: 아, 아, 그것도 있었고. 드라마. 아주 옛날로 가면 검사와 여선생이었나?
0: 검사와 여선생.
2: 흑백 영화. 뒷바라지 다 해서 검사 만들어 놨더니.
1: 야한 영화 아니에요?
2: 아니, 아니요.
1: 검사와
0: 여선생은
2: 아니, 뭐
0: 뭐예요?
2: 있어 옛날 영화.
0: 아, 뭐예요?
2: 정말 명작입니다.
0: 여선생이
2: 청춘의 덫도 있고.
0: 여선생이 이제 검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검사로 네, 만들었더니, 만들었더니 배신을 해서.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1: 9989 님, 동유럽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와 숙소를 300만 원 들여서 예약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 남자의 우리 해부로 갈래? 라는 말에 동유럽 여행 위약금을 다 물고 어머. 해부로 다녀왔어요.
2: 어머.
1: 결국 그 남자랑 결혼해서 5살 딸내미 행복하게 낳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침마다 생각해요. 해는 늘 뜨는데 동유럽 갈 걸. 껄무새, 그러니까. 껄무새다. 어, 어.
2: 그럼 지금까지 혹시 동유럽 못 가보셨나요?
1: 그런 거지.
2: 아, 아. 너무 속상하다. 내가 다 속상하다.
1: 아니 근데 그만큼 그래도 결혼을 하셔서 우리 아기를 또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한 일인데.
2: 네.
1: 그래도 속상하다.
0: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해를 보러 갔다는 건.
2: 1박이죠.
1: 잠깐만.
0: 밤을 함께.
2: 아, 네네네, 그렇죠.
0: 네. 네네네. 그렇게 계속 네네. 해를 봤대요.
2: 그렇죠,
0: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은 뭐.
2: 네.
1: 그럼 뭐. 아깝지 않네요. 네. 그 위약금 아깝지 않네요. 네.
2: 7986님, 저희 시아버님이 손에 힘이 없다고 저한테 TV도 켜달라고 하시는데요. 아버님이 다니시는 서해실에 갔다가 봤네요. 어떤 곱게 생긴 여사님 앞에서
0: 아이고.
2: 생수통을 번쩍 들고 계신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요. 18리터짜리를 딱 어깨에 그냥 딱. 깃털처럼 딱 들쳐매신 아버님. 그 기운 집에서도 좀 써주실래요? 와. 아, 요거 그 어. 옮겨 꽂는 거 있잖아요.
0: 에, 그거 네. 힘들잖아요.
2: 오.
0: 그거 하셨어. 아. 그러신 분이 집에만 오시면 리모컨 켤 힘도 없대.
2: 야, 7번 틀어라. 야, 어. 11번 틀어라.
0: 9번 틀어라.
2: 9번 틀어라.
0: 6시 내 고향
2: 보게. 네. 아,
1: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사랑에 빠지면.
0: 그리고 약간 그 남자의 자존심 그렇지. 있잖아요. 거기 어머님들 사이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아버님들은 많이 안 계셔.
1: 맞네.
0: 어머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1: 그치, 그치.
0: 거기에서 이제 나 보여주고 싶은 거지.
1: 그래.
0: 나 이런 남자야.
2: 아. 생수통 가는 거 옛날에 꽁트로 많이 했었었잖아요.
1: 아, 그쵸, 그쵸.
0: 맞아, 맞아.
2: 그 몸에 많이 흘려갖고.
1: 네, 물 계속
0: 다 흘려.
2: 셔츠 입은
1: 그때
2: 다음에.
1: 꽁트에서도 원래 그걸 꽂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0: 아,
1: 근데 자기적으로 막 미끄러지면서
0: 다 젖고 막.
2: 꽂고 나면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0: 물 안 나와. 정소라님, 남친이랑 처음으로 2박 3일 여행 갔을 때 쌩얼은 대충 비비크림으로 뭐 버무렸는데 서클 렌즈는 도저히 못 빼겠더라고요.
1: 아, 그치, 그치.
0: 렌즈 빼면 바로 흐리멍텅이라. 그래서 3일간 렌즈를 안 뺐어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눈알 뽑히는 줄 알았어요.
2: 와,
0: 이거 진짜 아프다 그러고.
2: 그럼 잘 때도 그냥 끼고 주무시면
0: 끼고 잔 거죠. 눈 빨개지잖아요.
1: 끼고 잔 거죠. 그리고
2: 이거 안으로 돌아가잖아 막.
0: 그래 맞아.
1: 하고.
0: 네.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래도 나중에 막 수술해서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
1: 맞아.
0: 그래요.
2: 저 어디 약간 클립 영상으로 스물 몇 개를 빼시는 분 봤어요.
1: 어머! 안 빼고 자가지고.
2: 안 빼고 계속 잔 거야.
1: 그 계속 돌아간 거야? 어디 갔지 하고 또 끼고.
2: 어디 갔지 못 찾으니까 또 했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그 안을 막 이렇게 해갖고 뺐는데 28개인가 나와.
0: 아우 세상에.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하셨었네.
1: 아 근데 이렇게 그 서클 렌즈를 내려놓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네.
0: 그렇긴 하죠. 네. 이게 또 한 번 요게 맞들이면 사실 이게 만찢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저도 동공이 작아서 네. 자세히 그 렌즈 안 낀 눈을 보면 약간 살인자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아,
2: 사대간이 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조그매서. 네.
0: 아 그렇구나.
2: 네네네. 네, 네, 네. 광인의 야. 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뭔지 알죠. 네, 네. 아, 한쪽

0: 한 예. 지금 한번 빼보시겠어요?
1: 아, 지금 뺐는데 그리고 한쪽이 약간 찌그러져 있기도 해요. 아, 자세히 보면.
2: 이렇게.
1: 검은 눈동자가 약간 네네네. 찌그러져 있어요.
2: 네네네.
0: 정다혜님. 영화 검사와 여선생 검색해봤더니 1948년도 영화던데 김인석 씨 대체 몇 살인 거예요?
2: 요거 왜냐하면 교육방송 같은 데서 명화로 많이 틀어줬었어요.
1: 아, 선배님의 학창시절에요?
2: 네네네. 아.

0: 영화 아닙니까?
1: 1948년 노래죠.
0: 1948년.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1: 흑백영화.
0: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1: 근데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재밌어.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아. 다 돈 대주고 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0: 그래. 옛날엔 그런 영화 많았어요. 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2: 근데 제가 봤을 땐 선배님이 이거를 학창 때 시절에 보고 네. 몇 년 뒤에 이게 리메이크로 야한 영화가 나와서
1: 없어, 그렇지.
2: 그걸 본 거지.
0: 없어요. 아, 그랬나 보다.
2: 그러니까 두 개가 연관돼서 기억이 나는 거지. 이게
0: 해리포터와 아주 까만 여주에서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닙니다.
0: 네, 여러분들 아닙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두댕이들.
1: 네. 용의 국물.
0: 용의 국물. 자, 여분들 중에 안영미가 쏜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고요. 왜 갑자기 애들 눈치를 봐요. 자,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계속해서 사연 봤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리센의 러버 테크.

0: 리센의 러브어택 듣고 왔고요.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는 나의 엑스 이야기.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사연 받고 있죠.
1: 네. 김진경님. 멀미가 엄청나게 심했던 저. 강원도 원통 군대에 있는 남친을 보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었네요.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왕복 7시간. 그 시간을 오가면서 귀에 비닐봉지를 걸고 울면서 다녔더랬죠.
2: 어떡해.
1: 결국 그 부대에서 최다 면회가 한 사람으로 높은 분께서 부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남친 사물함 구경에 부대 구경까지 했네요.
3: 와. 대단하다. 진짜 엄청나다.
2: 근데 네. 멀미하는 사람이 사실 저도 멀미가 심해가지고 이거 알거든요.
1: 근데 왕복 7시간이면
2: 이거 미쳐. 진짜 얼굴 하얗게 사식대 가져가는 거 알죠?
1: 맞아요. 저도 멀미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에 뭐 괜찮아졌다가 아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상하거든요.
2: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돌아요. 와, 근데 그렇게 도는 그 와중에도 어쨌든 남친을 만나겠다고.
1: 딱 그 잠깐 보는 그 순간이
2: 그 잠깐이

0: 응. 그게 다 잊혀지게 만들었나 봐. 아. 그 7시간의 멀미를.
1: 그러고 또 멀미하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2: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0: 엄마가 멀미하는 거 몰라?
2: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0: 교회에 맛있는 집이 있대. 그래. 30분만 나가면 된대. 나 멀미해.
1: 나 멀미하잖아. 왜? 아, 나 못 가.
2: 그렇습니다. 네, 김희석 씨. 아, 7564님. 기관지에 은행이 좋다는 거예요. 어어. 기관지가 약했던 애인을 위해 길바닥에서 그 냄새나는 은행을 손 시커매져가면서 3일간 주워서 와.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1: 어머나.
2: 3일째 탈수 증상 느낌. 지금 그 냄새 떠올리면 쏠리죠.
1: 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정성이다.
2: 근데 아,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사실은 아, 주워가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네네.
0: 아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건데도?
2: 안 돼요.
0: 안 돼요?
2: 네네. 공공재예요. 이건 나라의 거라서 이거 다 수거하십니다 나중에.
0: 아 그래요?
1: 아,
0: 나라에서 수거를 하는 거구나.
2: 네네네. 이거 치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 모르고 이거 떨어진 건데 어때 하고 막 주워가시기도
0: 아니,
2: 하고.
0: 아니 하도 밟히니까.
2: 네.
0: 밟히느니.
2: 네네네. 어.
0: 가져가는 게 낫지.
2: 가져가시면 안 돼요.
1: 네. 밟히는 거 괜찮고 밟는 거 괜찮고
2: 밟으셔도 돼요.
1: 그럼 밟아서 신발을 접을 자. 그 괜찮죠.
0: 밟은 다음에 그 눌러 붙은 거를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1: 그건 괜찮죠.
2: 아, 그건 괜찮은
1: 게 아니잖아.
2: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살짝 밟았어. 살짝
2: 밟았어.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네네.
1: 아, 요거 처음 알았네요 진짜. 네. 4931번. 아, 근데 김희석 씨 한번 가져갔다가 혼난 적 있으신가 봐요.
2: 아니 나라에서. 이거 저도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란 적 있어요.
0: 아, 주우려고 하셨는데? 아이고 김희석 씨 그거 주워가시면 안 돼요 그거.
2: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번 주웠어요.
1: 그래. 경배아 씨한테 혼났나 봐요.
2: 네. 이거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 4931번님. 과자 대란 기억나시죠? 네. 자, 10년 전 중고마켓에서 한 조각 3매종.
0: 그랬어?
2: 봉지를 열어서?
0: 아, 그랬어요?
1: 엄청난 대란이.
0: 그 정도였어요. 저희도 그때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2: 와, 대박이다.
1: 와, 진짜로? 엑스가 그걸 너무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새벽에 택시를 타고 편의점 물류차를 쫓아 다녔습니다. 와. 과자는 5일째 되던 날 구했고요. 과자 값은 1,500원. 택시비는 12만 원 정도.
2: 와. 진짜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1: 이랬던 때가 있었어, 진짜. 그래서 지방까지 가가지고 지방 마켓에서는 조금 있었거든요, 물량이. 거기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2: 예전에 돌잔치인가 어디 갔는데 답례품으로 이걸 한 봉지씩 주는 거예요.
0: 근데 되게 좋아했죠, 사람들이.
2: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했어?
0: 구할 수가 없으니까.
2: 네, 네, 네, 네.
1: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2: 아...
1: 봐봐요 지금.
0: 지금 네네네.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해요.
1: 지금 누가 두쫑구 얘기하고 누가 버텄던 얘기에. 아, 나 참. 우리 너무 쫓아다니지 말자고요 트렌드.
2: 스타분들 조심하세요.
1: 예.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어떻게
2: 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1: 아 비슷하기
2: 네,
1: 때문에.
2: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1: 아 예.
2: 저희들도 또 잘 될 수도 있고.
1: 아 모두가 어쨌든 거품이다.
2: 네, 아 돌고 돈다. 돌고 돈다.
0: 그래서 김희석을 좋아해라. 팬클럽을 만들어 달라.
1: 언제 한정 판매량 될지 모르기 때문에
0: 귀하다. 네. 7564님 자기 엉덩이 긁던 손으로 귤을 까서 내 입에 넣어주던 남자친구.
2: 네.
0: 그때는 콩깍지가 씌여서 그걸 받아먹긴 했는데 어머나. 지금은 꺼지라고 할 것 같아요. 나 비위 약한데 사랑의 힘이 그걸 이김.
1: 아.
0: 근데 엉덩이도 어느 부위까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2: 어느 부위까지 되세요?
0: 뭐
2: 그냥 살코기 부위만?
0: 살 정도는 네. 괜찮은데 볼 부위로 들어갔나.
1: 아.
0: 그러면
2: 근데 살이어도
0: 네.
2: 아, 이게 여름철에 장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네네. 습해져 있거든요. 살
1: 그럼,
2: 자체도.
1: 그럼 지난주에 또... 이어서 또 사람 상상하게 만드네 네. 또. 또 갈라지는 거에 이어서
0: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 패티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엉덩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2: 네 넘어갈게요. 빠르게 네, 3328님 연인 사이 사랑 말고 후배 사랑도 되나요? 후배랑 자취를 같이 했었는데요. 후배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후배랑 그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주말마다 집을 비워줬습니다.
1: 와.
2: 엄동 살아내도 나가서 3-4시간씩 때우고 들어오던 제 자신. 아 후배 사랑 눈물 나지 않습니까?
1: 아 이거 아, 눈물 난다.
2: 대단 너무
1: 와 이거 고마웠겠네. 진짜로 찐이다. 이거 사랑이다.
2: 사실 뭐 3-4시간까지 필요 없으셨을 텐데 넉넉하게 시간 빼주셔서
0: 앞뒤를 생각을 해서
1: 아 근데 또 너무 짧으면 네네네네. 또 후배가 뭐 선배가 나 무시하나 또 이럴 수 있기
0: 아, 그렇지.
1: 때문에
2: 날 우습게 보나
0: 충분한 시간을
1: 그냥 나름 존중해 준 거예요.
2: 네네.
0: 아, 근데 진짜 좀 눈물 난다.
1: 진짜 이거 사랑이에요.
2: 진짜.

0: 004번님,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에서 부업을 하셨는데 잘 보이려고 매일 가서 양말을 500장씩 뒤집었어요. 그거를 심지어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서 지문이 없어요?
1: 어머!
0: 야.
2: 아, 지문이 한번 지워지면 안 돌아와요?
1: 아, 이거 그냥 쓰는 표현이잖아요. 관용어구. 지문이 없어졌습니다.
2: 예,
1: 지문이
2: 예.
1: 없어지게 했습니다. 뭐 이런.
2: 저 진짜 지문이 없어지신 줄 알고.
1: 아유, 안나 씨. 이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남자분들
0: 우리 안나
1: 만나셨던 이렇게 거예요.
0: 설명을 항상
1: 네네네.
0: 해줘야 돼요.
1: 네네.
2: 아니 왜 더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0: 그냥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2: 네.
0: 그러니까 지문이 없어질 뻔했습니다라고 하셨으면
2: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0: 아우 지금은 그래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지문이 없어지는 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2: 그랬으면 내가
1: 이렇게 했어야
2: 그렇지
1: 되는.
2: 알지
1: 네네네.
0: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돼
2: 지문이 없어졌다는 진짜 없다는 거잖아
0: 우리 안나한테는 직접적으로
1: 그렇습니다
0: 자 1242번님
2: 통금이 있던 시절 아빠가 야밤에 엄마 만나려고 그렇게 자주 야산을 넘었대요
1: 아.
2: 어쩐지 오빠 생일이 부모님 결혼기념일보다 빠르더라니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엑스인 사이가 되셔서 믿기질 아이고. 않네요
0: 아이고
1: 아 근데 예전에 통금 있고 이런 시절에는 이거 진짜 야산에서 잡히면
2: 응.
1: 이거
2: 들어가요?
1: 진짜 오해하실 수 있어요
2: 아니 막 유치장에
1: 옛날에는 막 너무
2: 아 그래 그래
0: 괜히 북한 사람으로
2: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간첩인 줄 알고
0: 맞아 맞아 그럴 수
1: 이거
0: 있어
1: 이거 진짜
2: 위험한
1: 야,
2: 일이네
0: 정말 그러니까는 정말 모험을 하시고
1: 맞아.
0: 모험.
2: 그치.
1: 맞아.
0: 사랑을 위해서.
2: 그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1: 간첩으로 오인을
0: 받더라도.
1: 받더라도. 오인 사격을 받더라도.
0: 그러더라도.
1: 나는
0: 보겠다. 나는 이 사랑을 위하여.
1: 네네네.
0: 난 8시 정각엔 난 못 들어가겠다.
1: 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2: 거의 여명의 눈동자처럼.
1: 네네, 여명,
0: 그렇지.
1: 철조망 키스처럼.
0: 네, 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X가 되셨다는 아주 안타깝네요. 자, 요 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안아 드리겠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원두 커피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잔나비 피처링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0: 진짜.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잔나비 피처링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듣고 왔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그것은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었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새벽에 피자집 앞에서 무릎 꿇으셨다는 7719님 축하합니다.
1: 그냥 유난이다. 유난이야. 이 말이 절로 나오는 네. 사연을 뽑아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연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죠. 안나씨.
0: 7719님. 사랑 때문에 새벽에 동네 피자집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서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던 피자 무릎 꿇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쳤지.
1: 그래 미쳤지. 네.
2: 사랑해 죽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0: 제발 살려주세요.
1: 살려주세요. 자 이분께 원두 커피 세트 쏘겠습니다. 자 출산 전에 저와 함께한 나의 엑스 네. 이야기 오늘 네. 마지막이었고요.
2: 아쉬워요.
1: 그동안 또 두 분 어떠셨나요?
2: 네. 네. 저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희극인끼리 호흡 맞추니까 너무 설레요. 네. 개그맨들끼리 희극인끼리 모이면 네.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1: 맞아.
2: 저도 일주일 이 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1: 에이. 저희가 이럴 때 아니면 또 이렇게 만날 수
2: 있어요. 맞아. 어떻게 만나. 네,
0: 그 만나더라도 이제 그냥 행사장에서도 만나거나.
1: 그렇지. 그렇지. 아, 경조사 이런.
2: 맞아. 맞아.
0: 뭐 인사하고 그냥 금방 헤어지고.
1: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요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1: 네. 네. 신지연님께서 아, 이 셋 조합을 한동안 못 본다니 너무 재밌었는데 아쉬워요. 요거를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로 듣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2: 진짜 너무 감사해요.
1: 그래서 그분들께 귀를 가짐도 들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어떤 스페셜 DJ가 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분과 또 그 또 새롭게 제 뒷담화는 안 하시겠죠?
0: 요거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1: 아 네. 시간이 모자라요.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네.
0: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살살 부탁드릴게요. 네. 예, 누구 보내드리면서 네.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린디온의 파워 오브 러브 듣고 오셨고요. X 이야기 떠드는 동안 소개를 못다 해드린 사연들이 지금 많습니다. 0987번님. 아 맞다. 파워 오브 러브 사연 저도 있었네요. 남친이 저보다 10kg이 적게 몸무게가 나가는데 바닷가에서 저를 업어줬어요. 모래에 남친이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때 너 좀 멋졌어. 아이 그럼요. 남자들이 아무리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그래도 있어. 그 강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하선님. 실업급여 한 달이 남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엄청 우울했거든요. 근데 X 이야기 들으면서 걱정 싹 잊어버리고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내 이 시중에 아무튼 돈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그거 잠시라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하니 예, 다행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아 이혜림님 외출했다가 집 들어와서 허겁지겁 라디오 켰어요. 남편한테 언니 출산휴가 간다고 얼른 들어가서 라디오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웃어요. 당신이 내 맴을 알아?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쵸? 친구가 갑자기 어디 가는 것 같고 멀리 떠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막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후루룩 지나가 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이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4032번님, 전 대전에 살고 있고요. 주말에 친구들이 서울에 익선동 구경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군요. 지하철 노선도 많고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다 보니 기가 다 빨리는 느낌. 다 놀고 대전역에 와서 내렸는데 공기가 다 상쾌하더라고요. 서울 사시는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전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서울에 집순이 집돌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가면 이상하게 기가 빨려. 주말 특히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고 기다려야 되고 차 막히고 뭐 그래야 그러니까 진짜 기 빨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정님, 농촌 유아 가서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닭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유정란을 부화기에 넣어 키우고 있었는데요. 방금 첫 번째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역시 두 대 탄생기운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어머나. 어떡해.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해내셨어. 어머,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체험이겠다. 진짜. 네, 저희한테도 요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드립. DA라고 있는 건가요? 드립다. 드립다 났다. 듣고 올게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 그리고 엠플라잉의 환절기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김정원님께서 소름 데이브레이크 드립다 제목 전에도 읽으셨잖아요. 그때도 이게 제목이냐고 하셨는데 정말 변함없는 영미. 그렇죠. 제가 그렇죠 뭐. 예, 저 어제 일도 기억 못하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이해 좀 해주셔요. 1139번님 이사 갈 집 방 사이즈 재러 와서 듣고 있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테트리스하게 생겼네요. 요리조리 맞춰 넣고 남는 공간에 몸 두면 되겠죠? 여기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면 입죠. 그러면 입죠. 뭐 방 크기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저는 곤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2시에 데이트만 울려 퍼지면 그 집이 곧 천국일 겁니다. 0417번님 새벽부터 알바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밥도 못 먹고 몸살 날 것 같아요. 몇 푼 번 거 약값으로 다 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바삐 일하는 건 좋아. 근데 밥은 먹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먹고 살자고 하는 행동인데 예? 밥은 드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 아무리 소식자라도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맨날 밥밥거렸는지 알 것 같아.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8209번님 재수생입니다. 어제 동네 편의점 갔다가 오는 길에 학습지 영업하는 아주머니

저를 부르시더니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집에 애가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그러셨어요. 유유. 아, 문제집을 봐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아, 저 이런 얘기 들을 때 저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마상 입곤 해요. 저도 얼마 전에 택시 타서 아, 그 자녀분이 그 출가는 다 하셨나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내내 택시만 타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 택시기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아, 아주머니 그 자녀분들은 출가하셨나요? 아, 진짜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정말 예? 출가하게 생겼나요? 제 자식들이. 자, 8691번님 부산의 네일샵이에요. 늘 MBC 고정해놓고 두 대 잘 듣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문자를 보내봅니다. 영미씨 순산하시고 언능 돌아오세요. 부산의 콩네일 고객님들과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들어주신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헤이지의 빙글빙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 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1: 4만원
4: 생산관리,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넘버 테이키. 번호 따기였습니다. 번 따였어요. 정말 오늘 사상 최저 정답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6337번님, 6997번님, 정양희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이번 주 막방 주간이다라고 하니까 다들 아쉽다. 언제 돌아오냐. 제발 빨리 돌아와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 노래로 갈게요.
11: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9: 오뚜기 카레님, 브람스 안마의자님, 한인재학님, 제가 없더라도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와.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님, 이카운트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님, IS 동서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광고주님들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우리 두댕이들도요.

네, 6316번님. 영미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잘 다녀오세요. 출산하시고 5일 뒤에 봐요. 네, 이번 주말까지라고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 방송할 때는 그러니까 생업을 접고 2시 땡 하면 들어오시라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5일 뒤에 보라고. 5일 뒤에 알았어요. 영상통화합시다 우리. 자, 끝곡 유성은의 아름다운 이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떠남을 주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떠나는 그 길에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익숙하고 편안한 지금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곤 하는데요. 스스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없다면 그 어떤

어떤 값진 것도 결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정말로 얻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망설임은 접어두고 과감히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정을 끝낸 뒷모습은 그 누구의 삶보다 눈부시게 빛날 테니까요.

반갑습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럼블피쉬 아이고 띄워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하루강아지님이 거듭 반갑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거듭 반갑다. 그러니까 계속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가워도 계속 반가운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오늘따라 거듭 반갑습니다. 매일 만나지만 예 오늘도 거듭 반가운 우리 오바리들 환영합니다. 까마님께서 제 얘기 같아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은 더 고민을 할 듯합니다. 10년? 그래요. 이게 점점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길로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예. 점점 이제 그 분야에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린 전문가가 돼가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걸 도전한다? 일적인 부분에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글쎄요. 인생의 방향이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용기만 있으면 조금 결단을 내리고 시행을 하는 게 일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결단이 필요하고 주저하면 안 되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미 떠났다면 그 길 위에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저는 기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떠났으면 돌아보지 않고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할까 말까? 가 말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어쨌거나 뭔가 좀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 일단 떠나십시오. 일단 떠나시고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처럼 여정을 다 끝낸 뒷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테니까 용기를 내보자고요. 기다릴게요 까마님. 10년, 20년. 예, 저희는 늘 기다립니다. 엄마 복사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참 좋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중이라 살짝 버겁지만 그래도 하게 됩니다. 아, 도전을 또 좋아하시는군 엄마 복사님. 멋집니다. 뭔가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실 것 같아요. 움직이라고요. 항공권 검색 들어갑니다. 개구쟁이 한번님. 그 유리할 종류가 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기지개를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지개를 조금 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움직이며 오늘 2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2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g.co.kr, 저희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와 신청곡 같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 보면서 방송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방송을 놓쳤다. 아, 이제는 다시 듣기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그간에 참 죄송했는데 언제든지 원하시는 날짜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물론 평일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오늘 완전 대박이죠, 단추마미님 날씨. 많이 더우신 분들, 저희 무더위 쉼터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더위 잊으실 분들은 문자창과 유튜브창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볼게요.

0: 징어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래.

SNS에게 예, 매력대로 해주고 계셔서 참 재미가 있어요. 리리 아빠님은 유튜브는 보고 있지만 문자로 대화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 리리 아빠님 고맙습니다. 아, 짱짱님 오늘 문자창을 열어주셨는데 아 요즘 요거 약간 이번 주 컨셉 꿈뻑꿈뻑 아, 매주 기대하게 되잖아요. 대전 오바리님도 오늘 또 출근길에 항상 문 열어주시죠.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하호호님께서도 굿모닝 외쳐주셨고 저희 이제 뭐 오후 방송이지만 항상 아침부터 오바를 찾아주시는 오바를 생각해주신 우리 오바리들이 너무 많다. 너무 고맙다 진짜. 지기님 예, 저도 확실히 뭔가 이 스트리밍을 하면서 확실히 더 친밀감이 높아졌어요. 그 이전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이후로 유튜브를 하면서 더 끈끈해졌다. 인정. 아 피치 블랙티를 드셨어요 까만 꼬막님. 식후 사진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2104번님께서도 문자로 출첵 외쳐주셨고요. 그렇죠? 문자 출첵 놓치시면 여러분 가끔 어떤 뭐 안내 문자 이런 게 안 갈 수 있다. 무작위이기 때문에 예.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발도장을 꾹꾹 문자창에도 남겨주셔야 한다. 잊으실까 봐. 금강초롱님 들어왔는데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 감금되신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나가기 어렵다.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어렵다. 행복한 자취생님 저뿐 아니라 우리 9839번님도 지방령 인정합니다. 아 동희동희님 오셨는데 그 부셔먹는 그 과자 꼬맹이가 부탁하고 학원 갔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사러 갑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 아 우리 친구가 아 입맛이 탁월하네요. 어떤 맛을 좋아하나? 바베큐? 매콤한 맛? 그 기름기 없이 되게 담백한데 씹는 맛도 있고 참 저도 좋아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슈가님, 리디, 저 몰래 듣고 있어요. 오발 들으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아~ 지금 새로운 일터에서 아직 한창 막 적응 중이신 우리 슈가님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힘들 때 들러주십시오. 늘 기다리고 있어요. 오, 서상근영님도 오랜만에 문자 출첵해주셨고요. 클론의 노래 발로차 준비했습니다. 북바위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첫 승을 거두고 이 노래를 못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었다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셔서 오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참았거든요. 미리 듣죠. 예, 클론의 발로차 북바위님 신청곡 듣고 옵니다.

발로차 클론과 엄정화의 목소리도 중간중간 들리셨죠? 네. 발로차였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멕시코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들리지만 어쨌든 우리 두 번째 경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오늘 밤새 응원하며 아침을 또 맞아야겠습니다. 쭉은 둘만이 오셨습니다. 날씨가 덥다 못해 뜨거워요. 시동 켜자마자 차량 온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 데리러 가요. 어제 단호장 출첵하고 오늘은 오발 출첵합니다. 어제 길놀이 다녀오셨나요? 쭉은 둘만이? 낙화님도 어제 다녀오셨는데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 표현이 참 와 어쨌든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강릉 단오제 네, 많이들 또 찾아주시고 이제 가장 백미가 어제 마무리가 됐고 뭐 이제 남은 기간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쭉은 둘맘님 즐거우셨나요? 오. 3521번님 반갑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서 들으러 왔어요. 어떤 분이신지. 원래 이렇게 추천인 같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또 추천인께 이런 거 아닌가? 뭐 포인트 얼마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추천인 제도는? 3521번님 반갑습니다. 누구의 추천일까 궁금하네요. 네. 자주 봬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드림캐처님 오늘 출장 가세요. 학교에서 빨리 나와 출첵입니다. 더운데. 네, 아니 학교하니까 어제 결국 봤어요 참교육을. 와 보신 분 계시 보신 분들 많으시죠 참교육. 네, 어제 그냥 잠깐 좀 앞에만 좀 봐야지 틀어놔야지 하고 보다가 심지어 너무 첫 화의 그 앞에 에피소드가 너무 좀 강렬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지 끌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도입부에서. 근데 그 순간 계속 이제 끌까 말까 고민하면서 보던 순간에 김무열 씨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원하게 한 3화까지 보고 그만 늦게 잤네. 예, 어쨌든 보면서 이제 우리 오바리들도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림캐처님도 너무너무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장 조심히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늘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마드님도 예, 제가 또 생각을 했죠. 지금 마음을 들끓게 하는 건 우편함에 와있다는 선물? 20분 남았지만 과감히 책상 정리하고 가방 메고 신발 갈아신고 튀어나갈 준비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20분 먼저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요 정도 이제 우리 연차 되니까 조심히 오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뭐랄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조심히 운전하세요, 로마드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에드 시런입니다. 두리주아님께서 진정 무더위 시작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후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요. 에드 시런, Shape of You 비트 들으며 더위 식히고 싶어요. 가볼까요, 두리주아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에드 시런 Shape of You 주리주아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아, 아치님 유튜브 알림 설정하니까 좋네요. 스트리밍 시작하니까 바로 팝업도 뜨고요. 우리는 이렇게 신문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또 조댓구알 부탁드릴게요. 예. 저 MBC 강원영동 채널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요.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오후의 발견에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 로또와 개꿀 오늘 저녁 콩국수, 냉면, 돼지고기 볶음 먹을 이걸 다 하세요? 시원하고 맛있겠죠? 리디는 저녁 뭐 드세요? 저 아직 미정인데 콩국수랑 냉면, 돼지고기 볶음 이거 로또와 개꿀은 약간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이걸 다 해주신다고요?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가족분들. 놀러가도 돼요? 그렇네요. 예, 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해준다는 건 진짜 너무 큰 복입니다. 정말. 맛있게 드세요. 예, 전 아직 미정입니다.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어? 맞아요. 작년에 에어컨 설치를 그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예, 맞아요. 기억나요.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설치한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동안 헉헉거리다가 좀 전에 수리가 끝나서 진짜로 이제 무더위 쉼터로 출첵합니다. 어머나. 아니 왜 그랬을까? 1년밖에 안 썼는데? 세상에.

어쨌든 빨리 고쳐서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 성숙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작동을 확인하셔서 여러분 AS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2, 3주? 무더위 시작되면 사실 2, 3주면 끝나잖아요. 서둘러야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정 집사님. 그리고 오늘 0320번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 면접 보고 와서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더운 여름 땀 흘려 일하면서 마음도 크겠지요? 젊은 청춘을 응원합니다. 그럼요. 근데 너무 멋있다. 마음도 크고 젊은 청춘을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드님. 이 방학 동안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아르바이트인가요? 해야죠. 다양한 경험들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이라는 게 뭐 일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 관계성,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그 위계질서를 알게 되고 또 일을 배우고 일머리를 배우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경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할게요. 0320번님 우리 아드님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저는 2부 순서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클레오 굿타임 전해드렸습니다. 6381번님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늘 듣고 싶은데 일 때문에 가끔 살짝씩 들릅니다. 응원해요 오발. 고맙습니다. 6381번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오후에 발견 통해서 가끔씩이라도 에너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저희 이제 사장님들께서 보내드리는 선물들이 속속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인증샷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맛있게 드시고 유용하게 써주시고 주변에 나눔도 해주시고 오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6842번님은 출발하셨나요? 와 벌써 4시군요. 시간 이렇게나 빠르다니 1부만 듣고 외출 예정이에요. 휘리릭 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나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예, 좋은 데 가시나요? 4일차 됐으니까 이제 아기 딱지 떼어드릴게요. 노래 가사 말씀하신 거죠? 로또하겠군님. 너와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로또하겠군님. 만약 내 자식이라면 허락 못해. 허락 안 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로또하겠군님. 우리 때를 생각해야죠. 같은 마음이다 아이들도. 아하 맛있는 음식들이 참 주변에 사랑과 베품으로 많이 채워지죠. 고맙습니다. 네, 날 더울 땐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되죠. K님은 오늘 하루 동안 드신 음료를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1리터 그리고 이온 음료 500ml 생수 500ml 11시부터 지금까지 마신 거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 근데 그 잔소리같이 들리시겠지만 커피는 진짜 더위에 취약하다. 네, 더울 때는 무조건 그 커피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뇨작용도 되고 그리고 다른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갈증나실 때는 차라리 그 드신 이온음료로 채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피곤하니까 또 커피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커피보다는 다른 걸로 채우시는 게 훨씬 좋다. 케이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오늘 지기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요즘 지기님도 참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죠? 새로운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응원해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아, 오늘 앵그리버드가 되지 않으신 참을 인자 세 번을 성공해내신 새싹 베이비님께 드리는 아침님의 신청곡. 서로에게 또 응원의 노래를 신청해준 우리 오바리들 참 따뜻하다. 띄워드렸습니다. 아, 6842번이 오늘 괜찮으세요? 늦지 않으시겠어요? 아, 뭐 저희는 좋습니다. 6시까지 쭉 듣고 가세요 그냥. 아, 오늘 일이 꼬여서 머리 복잡했는데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러시죠? 노래 듣고 갈게요. 못 가실 것 같은데 오늘. 3, 4부 더 재밌는데. 오늘 심지어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랑은 꽁트도 있는데. 좀 쉬었다 가세요. 예. 원주 새내기님. 내 젊음과 함께한 노래들은 암기하지 않았는데도 20년이 한참 넘어서도 가사가 다 기억나요. 출첵하셨습니다. 주신 시간이 아마 굿타임? 아니면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자탄풍 지음인 것 같습니다. 막 화음도 막 들어가지 않아요? 가수들 화음 그 거기까지 다 똑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번님 많이 더우시죠? 그러니까요. 물 많이 드십시오. 물 약간 그 맹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온 음료라도 좀 챙겨 드시면 한결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정해놓고 바깥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폭염 때 일하다 보면 시간 놓칠 때 있거든요. 알람을 설정해 두신다던가 해서 꼭 쉬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하시기를. 네. 해 없는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꼭 몸을 쉬시고 또 다음 작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쿵팡님, 아이고 오늘 좀 속이 안 좋...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죠? 예,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엄마 좀 셋째 엄마 준비 중이셔가지고 컨디션이 예,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실 텐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조금 힘들어 하시다가 그대로 잠드셨다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숨 자고 나니 좀 나은데 셋째는 정말 쉽지 않네요. 몸 관리 너무 안 했나 봐요. 요즘 뭐 단호장 때문에 그랬죠. 뭐 바쁘셨지 뭐. 아까 터키 아이스크림 얘기 주신 분 계셨는데 0423번님 단호장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어제 아들이랑 단호장 갔는데요. 아들이 좋아하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안 주고 그냥 줄까 말까 놀리는 스킬에 지나가시던 어르신들이 터키 아저씨 혼내셨대요. 아, 그런 건 처음 보네. 처음 듣네. 애타게 왜 줄랑말랑하냐고. 아랑곳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저씨. 매년 가도 재밌는 단호장 구경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갈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 축구 내일 중계도 아마 단호장에서도 다 같이 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 혹시나 네, 생각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가셔도 재미나게 또 2차전 경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 노래 준비했는데요. 쿨 노래 네, 역시 신청곡이고요. 사연이 안 보이네. 예. 아, 찾았다. 단추마미님. 퇴근한다고 차에 탔는데 36도. 이게 말이 되나요? 올여름 무지 덥다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수박 먹는 상상해봐요. 오발 가족분들 모두 건강 챙기세요. 쿨 이여름 썸머.

쿨의 이여름 썸머 단추마미니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0423번이 혹시 그 우리 얼마 전에 뷰티 디바이스 얘기 주신 적 있잖아요. 와, 그 뭐죠? 어떤 모델 쓰시는지 궁금하다. 답변 기다릴게요 했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그때. 근데 우리

0: 0413번님 번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답변만 기다리신다고. 저도 좀 궁금하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혹시라도 답이 없으시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사요. 벨루누님. 광고 듣고 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공사 이사분 이렇게 빠른 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제가 전달 드릴게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요즘 참 이런 디바이스가 많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유용한 정보, 뷰티 정보 나눠주신 공사 이사분님께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뻐져요. 달콤설탕님 오셨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앞에 앉아있으니 잠이 솔솔 쏟아집니다. 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 이번 주 우리 찬희연이 노래 좀 많이 듣네요. Tears 시원하게 듣고 올까요?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댄앤 쉐이, 저스틴 비버 함께했습니다. 10,000 hours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사로비아님 이제 집에 도착하셨나요? 무더위 속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골드마운틴님은 오늘 수원에 계시네요? 목금 이틀 강릉 비우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시던 이렇게 또 출석 체크와 생존 신고와 근황까지 남겨주는 우리 오바리들 진짜 칭찬한다. 잘 마치고 조심히 오세요, 골드마운틴님. 3430번님은 오늘 라벤더 축제장 다녀오셨대요.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오발과 함께하려고 빨리 귀가했습니다. 잘했죠. 완전 칭찬합니다. 3430번님. 그리고 오늘 3, 4부는 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 안전상식 배우는 시간인데 사실 이제 안전상식보다는 우리 영록안의 어떤 꽁트, 네, 꽁트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열심히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강릉의 변우석이라는 얘기가 왔어요. 네. 강릉의 변우석.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데 우리 영록아나가 강릉의 변우석이다. 네. 외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놀러 오십시오.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강릉의 변우석 보러 오십시오.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광고 듣고 우리 영록 하나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퇴임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MBC 강원 영동의 막내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우리 영록 아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강릉의 변우석.
1: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네. 왜요? 되게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1: 네. 아니, 지난번에도 뭐 비슷하게 당황스러운 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과분한 별명을 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약간 이런 걸 또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영록 아나가.
1: 네, 조금씩 네 견뎌보겠습니다.
0: 그래서 네.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1: 아, 약간 이렇게 때리는 맛인가요?
0: 아,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해보고 싶은 네, 이런 거. 제가 강릉의 변우석 그리고 네. 약간 애견남 스타일이다. 어떠세요?
1: 굳이 이제 둘 중에 뭐냐 물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0: 애견남, 퇴토남 뭐. 중에서 애견남. 근데 또 모르죠.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어떤지.
1: 퇴근하고 나서는 막 달려가가지고.
0: 이거
1: 막,
0: 뭐예요 지금?
1: 아, 몰라요.
0: 아, 지금 닐리리 만보님께서 강릉 단오제의 변우석 왔다는 얘기인 줄 알고 버스 탈 뻔하셨다고. 버스 더우니까 타지 마시고요. 유튜브 창 켜십시오. 예, 강릉의 예. 변우석 지금 유튜브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닐리리 만보님.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안전 상식을 배워볼까요?
1: 아, 날씨가 오늘도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런 영락 없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맞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물놀이 떠날 계획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는 휴가철이 또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오늘은 물놀이 안전상식, 안전수칙을 알아보고 안전한 여름을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물놀이 안전수칙.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 물놀이 계획하신 분들 이제 막 문자로 남겨주셨었는데 한창이죠, 이제. 네. 네, 여름 해변도 개장하고 할 테니 오늘 물놀이 안전수칙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다가 올 여름도 안전하게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셉인가요?
1: 오늘은 또 오랜만에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가 만났습니다. 함께 계곡을 놀러 가게 되는데요. 어떤 또 에피소드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세요.
0: 만나보겠습니다.

0: 이 고즈넉한 분위기, 푸르른 풍경, 역시 여름철에 물놀이는 이런 산골짜기 계곡에 사는 게 또 제맛이지. 자기야, 내 고향에 온 기분이 어떻노?
1: 아니 자기야, 이런 산골짜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런 김에 너 정말

0: 어쨌거나 물놀이 준비물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챙겨왔겠지?
1: 아이고 또 그걸 말이라고 하나. 예전에 막 우리 자기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내가 이제 허세 같은 거 절대로 안 부리고 야 안전수칙 꼭꼭 지킨다 아이가. 이봐라 최고급 래시가드에다가는 신상 아쿠아 슈즈 그리고 구명조끼까지 아주 그냥 풀로 착용하고 왔다 아이가.
0: 아 자기 내가 또 언제 그렇게 혼냈다고 난리야.

0: 옷을 아직 못 버렸네. 어쨌든 나 나중에 어떻게 돼도 모른다.
1: 아 네네네 걱정 하들덜덜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다가 물에 바로 뛰어들어가 볼까.
0: 어, 아니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 너 지금 준비 운동 한 거야?
1: 어 아니 내는 그 물놀이 하기 전에 막 이래 쌓고 이래 쌓고 준비 운동하는 게 제일로 귀찮더라.
0: 하, 자기 진짜 정신 언제 차릴래. 물놀이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자 나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 운동 합니다. 실시.
1: 아, 우리 자기 어디 교관 같은 거라도 한 거야 이제.
0: 실시 실시.
1: 아유 마 이제 좀 된 거 같다 자기야. 이제 진짜로 들어간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다이빙의 진수를 한번만 보여줄게.
0: 아 정말 자기 큰일이다. 여기서 다이빙하다 정말 머리 두쪽 내 정신 차리겠어? 다이빙이 허용된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는 다이빙 절대 금지라고. 특히 이렇게 수심도 모르는 계곡에서 정말 정말 위험하다니까. 자기 큰일 나. 그리고 여기 물살 너무 빨라. 저기 가서 놀자. 저쪽 가자고. 자 따라와.
1: 우리 자기 오늘 좀 엄마 캐릭터 같은데 오늘 여자친구 캐릭터 맞지?
0: Follow, follow me.
1: 아 그래 우리 자기 말 따라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물놀이 하니까 너무나도 재미난다 재미나. 어라? 아니 저기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봐봐.
0: 왜? 어디? 뭐가? 어디?
1: 아니 막 양팔을 이렇게 막 버둥대면서 저 와저를 썼는데 저 사람 물에 빠진 거 아이가?
0: 어머 자기 어떡해. 어머 어떡해 자기야. 아니,
1: 내가 당장 가서 구해야겠다 마.
0: 안돼 잠깐만 자기. 큰일 나. 무턱대고 직접 뛰어들으면 큰일 난다고. 일단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밧줄이나 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좋겠는데.
1: 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 튜브 가지고 구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는 119에다가 전화 좀 해도.
0: 어, 알겠어 자기 나만 믿어.
1: 아, 이 자기랑 내 호흡이 아주 그냥 찰떡궁 아주 그냥 환상적이었다. 자기 아니었으면 진짜 그 사람 큰일 날 뻔했다 아이가. 아 이렇게 사람 생명 하나 구했더니만은 또 허기 거지기 시작하네. 자기야 우리 후딱 밥 먹고 빠르게 다시 수영할까?
0: 사람 구한 건 너무 수고했지만 자기 진짜 오늘 이렇게 큰일 날 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식후 수영 위험하다고. 그냥 옷 갈아입고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제대로 먹자.
1: 아 맞나. 아 근데 이렇게 그냥 가긴 좀 아쉬운데. 그럼 지금 좀 더 제대로 놀다 가야겠다. 자 자기야 이거 봐봐. 내가 좀 묘기 하나 보여줄게.
0: 안돼 위험해 자기 조심해라고.
1: 아우 내 아쿠아슈즈 벗겨졌다 웃잖아. 야 내 아쿠아슈즈 저 떠내려간다 오야 너.
0: 아 정말 물살이 너무 빨라서 이미 떠내려갔다고. 안돼 가지마.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포기해. 포기.
1: 아 안된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0: 아 그러게 내가 비싼 거 이런 데 신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아 물놀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고요. 일단 이 지금 나가자 자기. 그만 나가자. 어?
1: 자기야 너 혹시 T야?
0: 나 완전 T. 완전 대문자 T.

0: 아, 탱크님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Fly to the Sky, Sea of Love. 꽁트에 이어서 아, 노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뭐 꽁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어, 커플 아니고 이건 엄마다. 여자친구 아니고 엄마다. 네. 약간 이제 화가 좀 많더라고요.
1: 네, 오늘 좀 약간 교관 어. 같기도 하고.
0: 출시!
1: 출시!
0: 어제 참교육을 봐가지고.
1: 때마침 또 아, 네. 너무 네. 딱 맞는 배역이었네요. 네.
0: 실시
1: 네.
0: 아주 속이 나오르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다더미님께서 남편이 식당에서 지금 기다리는데 두 분 연기 듣느라 도저히 차에서 못 내리겠어요. 이거 아.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1: 너무 감사하네요.
0: 마지막에 이거. 아.
1: 우야노.
0: 우야노. 아.
1: 우야 못 내리겠네요. 우야노.
0: 아니 근데 우리 저 영로가나 네. 사투리를 쓰니까 또 태토난 느낌이 또 있어요.
1: 아.
0: 어?
1: 또.
0: 네. 고향에서 또 다른 거 아니야?
1: 아 또 부산 가면은 제가 또 막 이렇게.
0: 아까부터 이거 뭔데 대체 뭔데 이거 대체 좋습니다. 한국호님께서 아 오늘 왜 이렇게 웃기죠? 맨날 애들이랑 있어서 못 듣다가 처음 제대로 듣는데 아. 뭔가 어색한 듯 찰떡이다.
1: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0: 실제 있을 것 같은 커플.
1: 그러니까 네. 이 두 캐릭터가 뭔가 서로 어울리나 약간 어색한 커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0: 그러니까 커플인데
1: 묘하게
0: 같기도
1: 아, 그러기도 하고. 네.
0: 약간 허경환 씨가 그 롤 모델인가요? 이 남자친구는?
1: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예. 허경환 씨처럼 그쵸, 연기한
0: 말투도
1: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어떤 캐릭터나 어, 이런 색깔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1: 맞아요.
0: 어. 아, 지금 뭐 아,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1: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몸을 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이빙은 절대 위험하니까 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0: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허용된 공간에서만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1: 마찬가지로 수심이 너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도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곳은 피해서 물놀이 즐겨주시고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하시는 게 안전하고 어린이와 동반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꼭 함께 물놀이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이 남자의 경우처럼 튜브나 뭐 신발 같은 게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떠내려 갔다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할 때 부모님들께서 꼭 이렇게 진짜 눈을 떼지 마시고 시선을 떼지 마시고 아이들 안전하게 물놀이 할수 있도록 곁에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철에 항상 이런 사건 사고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가끔 전해 들려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0: 네, 맞아요.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0: 맞습니다.
1: 바라겠습니다.
0: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후 수영 안 되고요. 특히나 우리 음주 후에 수영하는 거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자주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직접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뭐 튜브나 로프 같은 걸 활용해서 구조를 한다든지 주변에 알린다든지 119에 신고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도 잘 취해주시고요. 만약에 몸이 좀 춥다 싶으면 물에서 빨리 나와서 휴식을 바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요거 이제 자기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0: 그렇죠.
1: 우드론 혹시 우리 영롱하나 변우민 씨라고 배우
0: 아니요. 잘 몰라요.
1: 우드론님 예. 우리 영롱하나가 아직 아기여가지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 혹시 얼굴 뵈니까 아시겠죠? 드라마 한창 이제 청춘 스타로 이제 활약하셨던 한창 이제 막 연기 많이 해주셨던
0: 집에서 안방극장에서 많이 뵀던 기억이 나네요.
1: 여기까지 하죠. 예. 자, 그러면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놀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 들으시고 정답 찾아주세요.
0: 네, 오늘도 죄송합니다.
1: 네, 괜찮아요.
0: 자, 오늘도 물놀이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다. 2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은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는다. 3번,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면 저거 너무 아까우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꼭 잡으러 간다. 4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안전장비를 활용해 구조한다.
1: 정답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오마이들이 가끔 자존심 상해서 정답 안 맞춘다 이러실 때
0: 진짜요?
1: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정답 찾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0: 맞습니다.
1: 영롱 하나가 여러분 정답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힌트 정답을 그냥 주고 계시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디로 주시면 될까요?
0: 네, 문자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도 부과됩니다.
1: 그녀를 잡아요. 예,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카니발입니다. 힌트송이고요. 자, 물놀이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1번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한다. 2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는다. 3번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면 너무 아까우니 무리해서라도 잡으러 간다. 4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뛰어들기보단 안전장비를 활용해 구조한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안전. 오늘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정답은?
8: 정답은 3번입니다.
7: 3번이었습니다. 한국호님께서 물건이 떠내려가면 열심히 찾으러 간다. 그러면 수영 실력이 쑥쑥일까요? 아니죠.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큰일 나죠, 정말. 서울 강원 오바리님께서도 큰일 납니다 해주셨고, 그리고 사르르님, 튜브나 신발 따위를 목숨과 바꾸면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5955번님께서 혹시 신발이 명품이라 300만 원이라도 안 잡으실 거냐. 300만 원과 목숨을 바꿀 순 없죠. 네. 5955번님.
8: 무리해서 잡으면 안 되죠.
7: 네. 과감히 그냥 보내주십시오. 네. 이미 물에 젖었다 그리고. 네. 네. 보내주시고 로또하게꿈님 네.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8: 물놀이하러 갈 때 아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아쿠아 슈즈든 장난감이든 튜브든 그냥 떠내려 보내라고. 절대로 그거 건지겠다고 쫓아가지 말라고요.
7: 로또 하겠군요. 당연하죠. 네. 네, 정말 이거는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 3번 주신 분들 중에서 방금 우리 로또 하겠군님 그리고 한 분 더.
8: 네, 그리고 9852번님께도 드리겠습니다.
7: 축하드립니다.
8: 축하드립니다.
7: 네, 모두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두 분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영로가 나와는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IOI 갑자기.
8: 네, 그러면 갑자기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7: 약간 사투리 느껴지는 건가 지금. 자, 6268번님 신청곡이고요. 우리 영로가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6268번님 신청곡 아이오아이 갑자기 띄워드렸습니다. 우드로님은 오늘 이제 그 일터로 복귀하신 거예요? 윤지군이랑 여행은 끝나신 건가요? 약간 지금 마음 많이 싱숭생숭하시죠? 네, 문자에서 좀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님. 아들들을 이렇게 군에 보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또 경험을 해봤던 거고. 우드로님. 이겨냅시다, 우리. 예. 아, 431번님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어린이들은 발이 바닥에 닿더라도 부모님이 꼭 지켜봐 주셔야 한다. 바닥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이 공포심에 허우적거리면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31번님. 맞아요. 그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절대 눈을 시선을 떼지 말아주세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 특히 이제 물놀이장에서 이렇게 뭐 물가에서 나는 사고들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올 여름도 우리 안전하게 아이들과 즐거운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또 주의와 책임이 필요하다. 당부드리면서 오늘 잊지 말자 안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 국정쌤 홍천에서 모임 있어 가야 했는데요. 야, 운이 좋은가 봐요. 홍천 가는 손님이 타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리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벌써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게. 자, 이게 국정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행운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죠?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아, 꽃담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참교육을 보고 나서 확실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뭐랄까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모든 어른분들. 아, 너무 좀 뭐랄까. 그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뉴스나 다양한 매체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이 어떤 드라마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간접 경험을 좀 하고 나니 이게 더 크게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회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개선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꽃담님도 오늘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참 힘드시겠어요. 힘들지만. 아이를 또한번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 꽃담님. 울지 마세요. 조정현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루비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버스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안동에 있는 땡땡땡 제과점에서 모 여고 여학생들과 미팅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흘러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거든요.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요.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추억 속으로 다녀와 볼까요, 사로비아님?

자, 피아노 현란합니다.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우리 사루비아님의 고등학교 시절 미팅 추억이 담겨있는 노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요, 까망님. 남의 연애, 미팅, 무엇보다 빵집. 0575님 반갑습니다. 우와. 퇴근길에 듣던 방송이었는데요. 퇴직하고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책 읽고 오는 길에 들으니까 또 색다르게 반갑네요. 아, 독서릴레이 4인 참여하자 하니 함께 해주는 후배 3인이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노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오발도 좋네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아, 가사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이 노래가 저희가 어제 나갔어요. 요즘에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최성곤 캐릭터의 노래.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0575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퇴직을 하셨군요. 여유 있는 오후 시간 함께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노래 한 곡 더 준비했거든요. 사랑하기에.

어머, 사연을 보기 전에 이미 박정현 노래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오드론님 PS I love you입니다. 우리 그 참 감정이 막 느껴져서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일단 웃으십시오. 악성 미수금이 입금됐지 않습니까? PS I love you 박정현입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땅콩님께서 오늘 너무 더워서 오만상 찌푸리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요. 맞은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단정하게 장꽃무늬 원피스 입고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할머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사하신 곳을 보니까 버스였고 기사님께 타시겠다는 인사를 이렇게 표시하신 거더라고요. 아, 바로 반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신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땅콩님, 이런 얘기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저도 반성하고 내일을 또 그리게요. 내일도 문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땅콩님. 자, 오늘 끝곡은 우리 아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내일 2차전의 승리를 기원하며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우리 내일도 기분 좋게 승리의 소식 나누며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옛날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세상은 뛰고 나는 놈의 동무대인가? 과연 어느 놈이 뛰는 놈이고 나는 놈이냐? 세로로 길게 적힌 광고 문안보다 출연 배우들 명단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박노식, 조미령, 허장강, 김희갑, 문일봉, 프라이보이 등등. 그리고 미 8군 쇼단이 특별 출연했다고 합니다. 멀어도 아주 아득하게 먼 옛날의 영화를 새삼 찾아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때 사람들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난 한 편의 옛날 영화를 보러 왔네. 영화가 끝나면 나는 내 공간으로 돌아갈 작정이네. 전실의 공간으로 말이지. 윤대녕의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에는 과거를 회복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하루가 짧다 해도 우리는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과거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득히 먼 기억 속 음악은 과거로 가는 길에 초대권 역할을 해주죠. 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회복하는 공간에서 나의 전 주소를 찾습니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수 탐슨의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9108번으로 아유 아저씨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출발합니다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긴 처음이에요. 힘내시라고요. 예. 2026번으로도 아 오늘 출발합니다 목소리가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시던데 아프신 건 아니죠?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제가 첫 곡이 수 탐슨의 Sad Movies 아니에요. 제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딩디디 당디디 이렇게 나오면 웃기잖아요. 여기 요 첫 곡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한 건데 야 참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없게 출발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출발한 겁니다. 부드럽게. 아, 야 그나저나 이수진 씨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와 다 아는 배우들이에요. 아 이분들을 다 아세요? 와 이건 놀라운데 박노식, 조미령, 허장강, 김희갑, 문일봉, 프라이보이. 예. 박노식 선생은 예 지금 아, 박준규 씨.

0: 아버님인데 박준규라는 배우도 모르실 수 있겠다 하면 젊은 세대는. 어허. 허장강 선생님은 허준호 씨, 배우 허준호 씨의 아버님. 아, 박노 씨, 허장강 이분들은 뭐 우리나라 정말 이야, 영화의 전설들, 액션 스타들, 예, 성격파 배우. 크. 김희갑 선생은 예전에 원래 코미디도 하셨고 진짜 웃기시는 분이고. 아, 프라이보이가 웃겨. 프라이보이. 이 프라이보이가 원래 곽규석 선생님인데, 아, 왜 프라이보이가 됐냐면요, 이게 난 플라이예요. 원래 FLY 플라이보이. 공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보이로 했는데 플라이가 프라이가 됐네. 예. 프라이. 어, 이수진 씨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아, 궁금해서.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키움증권, 멕시칸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0년대 중반에 백햄에서 데플레파드 음악을 들었었는데 말이죠. 2026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듣는 게 새삼 신기합니다. 김미선 씨. 아, 그 데플레파드 영국 밴드 아니에요? 나름 백햄 절친. 아, 두 번이나 출연했거든요. 두 번이나. 기억나요. 위겔런, 드러머 위겔런도 출연했었고요. 조 엘리엇, 보컬리스트가 조 엘리엇이에요. 예, 이게 저 얼굴 긴 친구. 조 엘리엇 얼굴 좀 길어요. 데프 레파드. 아, 베이스 연주자 조셉지도 출연했었고요. 예. 데프 레파드의 Let's Get Rocked 063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휴대전화 문자로 계속해서 부산 락페스티벌에 브락페이의 송골매 출연한다고 막 와 갑니다. 뭐 백햄 깃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는데 아 저는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데 저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구창모 씨가 출연할 거예요. 구창모 씨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지난번 그 송골매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예.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4889번으로 청해주신 와일드 체리 Play That Funky Music.

네, 어스윈드 앤 파이어 Can't Let Go 090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대요. 반갑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Wild Cherry Play That Funky Music. 자, 0224번으로 야, 오늘 저녁 메뉴는 불고기군요. 불고기를 저녁으로 해놓고 가족들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아, 내일 아침 축구 기대됩니다. 파이팅! 우리 선수들! 내일은 10시, 10시에 월드컵 2차전 대 멕시코 경기가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아, 물론 해볼만 합니다. 우리가 얘가 1차전 체코전에서 아주 잘했잖아요, 경기를. 2차전 멕시코도 해볼만 합니다만 이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FIFA 랭킹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그리고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경기하는데 멕시코 홈입니다. 멕시코 관중들의 응원 뭐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조에 네 팀씩 있잖아요. 야,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인데 우리는 2그룹에 겨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그룹하고 3그룹은 실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1그룹은 개최국으로 뭐 물론 개최국들은 무조건 1그룹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멕시코는 실력으로도 1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라는 게 4그룹에 있는 팀도 1그룹에 있는 팀을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왜? 축구공은 둥글고

0: 음악은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볼만 하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승부를 거두는 게 괜찮다. 물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축구라는 게 뭐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들을 시간이네요.
1: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남 일부와 수도권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토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심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일단 낮더위가 심하니까요. 월드컵 거리 응원 나가신다면 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양도 꽤 많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호남 지역에 최고 120mm, 제주 산지는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외 지역도 많은 곳은 60mm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0년 전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영화 일 포스티노는 음악도 아름답지만 영상과 대사도 아름다웠던 영화로 기억된다. 물론 내용도 아름다웠다. 노벨상 시인을 뚜쟁이 시인으로 만들고만 우편 배달부. 원작 소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으름뱅이 청년이 어부 대신 우편 배달부가 되어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 달라지는 모습을 충실히 묘사한다. 그는 시인에게 대필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떼를 쓰거나 애인의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간청한다. 칠레의 바닷가 마을 산 안토니오는 사랑과 우정을 꽃피우기 좋은 곳이다. 네루다의 시를 이용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만큼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매달린다. 시인이 딸 가진 어머니의

부장육부를 녹이는 재주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아, 도와주셔야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지붕 없는 집도 유리창 없는 창문도 실내, 노동 없는 날도 꿈이 없는 밤도 실내, 여인 없는 남자도 남자 없는 여인도 실내. 이제 와서 이 시가 부도수표라고는 말씀 못하시겠죠?

어허, 그 자네 논리대로라면 셰익스피어를 햄릿 아버지 살인범으로 체포해야겠군. 가련한 셰익스피어가 그 비극을 쓰지 않았다면 햄릿 아버지에겐 아무 일도 없었을 테니. 철수는 오늘 국민 시인이 일개 우편 배달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는 장면을 읽는다. 그는 업무차 수도 산티아고에 갔다가 마리오를 위해 선물 하나를 가져왔다. 그건 비틀즈의 노래였다. 공인 우체부 참가 일세. The Beatles의 Please Mr. Postman 멜로디가 응접실에 퍼지자 뱃머리 장식들이 움찔움찔, 병 속의 돛담배들이 출렁출렁, 아프리카 가면들이 이빨을 으드득으드득, 응접실 돌들이 들썩들썩, 나무의 홈이 쪽쪽, 의자의 은세공이 너울너울, 석가래에 죽은 친구들이 덩실덩실. 나중에 노벨상을 탈 때 네루다의 수락연설은 칠레 공영방송이 전국에 위성중계를 했는데 시인의 말을 들으며 마리오는 눈물을 흘렸다. 아, 노동자, 시인,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불타는 인내를 지녀야만 빛과 정의와 존엄성이 충만한 찬란한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은 헛되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틀즈의 Please, Mr. Postman이었습니다. 비틀즈의 아주 초기 작품. 비틀즈도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밴드로 성장합니다만 초창기에는 남의 곡을 카피해서 클럽에서 연주하는 그런 밴드였어요. 리버풀에 가면 뭐 캐번 클럽도 있고요. 함부르크까지 원정 가서 클럽에서 연주하기도 했고요. 그 초기의 작품들 보면 뭐 이것도 커버곡이고요. 뭐 트위스트 앤 샤우트 같은 곡도 있고. 이 밴드가 이러다가 카피곡을 연주하는 밴드에서 처음에 자기들 곡을 만든 것도 뭐 그녀는 너를 사랑해, She loves you, 뭐 나는 네 손을 잡고 싶어, I wanna hold your hand, 이런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의 노래들을 하다가 점점 진화하잖아요. 아주 뭐 정말 철학적인 음악들도 만들고. 이거 보면 그 아주 10년 남짓한 시간에 비틀즈라는 밴드의 성장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 된 거죠. 아티스트가 된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모든 음악계, 클래식 음악부터 모든 음악계를 통틀어 비틀즈가 가장 위대한 밴드가 아니었나 감히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The Beatles의 Please, Mr. Postman. 자, 6시 39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가 청해 주셨네요. 쿨리오 피처링 LV. 요 노래는 원래 저 스티비 원더의 패스타임 패러다이스를 샘플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0: 제넷 잭슨 어게인 605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클리오 피처링 LV 갱스터스 패러다이스였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시켜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9660번으로 사진과 함께 보내셨네. 사진은 강아지. 예. 근데 강아지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덥지 않나요? 여름인데. 약간 망사 재질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입은 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백혜매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청취는 매일 하고 있어요. 임신 7개월째인데 강아지를 키워서 항상 백혜매 시간대에 강아지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좋은 태교 시간이에요. 꼭 읽어주세요. 배아저씨 왕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시원한가 얘 모르겠네. 강아지한테 물어보셨어요? 강아지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고맙습니다. 예. 7475번으로는 이거 처음 보내셨는데 53년 사는 동안 라디오에 음악 신청 처음 해봅니다. 아, 철수 형님 요즘 이 노래에 꽂혔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음악은 그래도 계속 새로운 노래들을 들으시는 모양이네. 솜버 노래를 청해 주셨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홈레커. 예. 요거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시고요. 526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 카펜터스 노래 원곡이 이거 비틀즈였네요. 비틀즈가 커버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비틀즈 원곡 아닙니다. 카펜터스 버전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비틀즈 원곡 아니에요. 자, 1, 2부 끝곡입니다. 선지용 씨 고맙습니다. 잭 존슨, Sitting, Waiting, We Sing.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실제론 90점 맞았는데 100점이었다. 한 명한테 고백받았는데 인기 엄청 많았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많이 부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의 자신을 기꺼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뒤 배우자가 늦잠 좀 자지 말라고 하면 지금 완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엔 눈도 못 떴어. 실제 실험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훈련 전이 지금보다 엉망이었다고 기억하더라. 셀프 평가, 셀프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요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53년 사는 동안 라디오에 음악 신청은 처음 하셨다고. 솜버의 홈 레커 들었습니다. 7475번. 예.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예, 스크로브 락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 풋볼로 할까요? 스크로브 풋볼?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워킷!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조금 전에 그 강아지 산책 사진 보내주신 청취자가 또 보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강아지 옷은 진드기 방지 옷이에요. 예. 강아지한테 물어봤더니 입혀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입는다네요. 아, 진드기 방지 옷. 예. 아, 미안합니다. 저는 그 사진만 보고 더울까 봐. 예. 자, 더위에 약하신 예,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롭으로 악을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아주 편안하게 입고 오셨네.
1: 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옷 났어요.
0: 아니, 누구한테?
1: 우리 남부장이, 남태형 부장이.
0: 국장이에요. 직급을 얘기하려면 똑바로 얘기를 하시고 안 하려면 그냥
1: 전
0: 남태정 PD라고 얘기를 하던가.
1: 부장으로 할게요, 그냥. 그게 익숙해서.
0: 직급이 국장이라니까요?
1: 아, 그러면 물론 저 복고로 그냥 옛날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0: 차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남차장.
1: 아, 남태정 차장도 참 오래 갔어. 그죠?
0: 아니, 저는 아까 남태정 PD하고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남태정 PD 입사하던 해. 입사했을 때.
1: 예.
0: 그때 저 여의도
1: 네.
0: 그 중국 그렇죠. 식당 있잖아요.
1: 네. 예.
0: 거기서 송년을 했거든요. 그날 그 지금 국장하는 김현수 국장하고
1: 네.
0: 그 얘기를 막 뭐 이런저런 얘기 했거든요.
1: 네.
0: 그 생각이 나가지고 와. 근데 그게
1: 네.
0: 3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1: 그렇죠. 저도 처음 남태정 우리 그때 이제 그 PD 기억이 있는 게 저한테 와서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잘 모른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것도 몰라요?
0: 평론가가 그거 알아야지.
1: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다음부터 저 콘텐츠를 인정해 주는데 한 7, 8년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 인정도 안 했어요.
0: 아니 그나저나 이건 뭐예요? 김혜림 네. 씨가
1: 예.
0: 토요일에 지하철에서 임진모님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안 들리는 건지 내키지 않는 건지 아무 말 안 하길래 한 번도 인사했더니 그제서야 대답 없이 눈 인사만 슬쩍 하시길래 저도 그냥 조용히 아무 말 못하고 옆 좌석에 앉았습니다. 크크크.
1: 기억이 안 납니다.
0: 기억이 없습니까?
1: 예, 그리고 저는요.

0: 다른 분명히
1: 다른 사람 아닌가? 임진모 씨 비슷한.
0: 저런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인사를 했는데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1: 아, 그 임진모 아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하철 탔나? 안 탔습니다.
1: 토요일에 안 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인가 보네.
0: 만약에 근데 저라면 정말
1: 임창모인가 보다. 임창모.
0: 만약에 저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예, 저라면.
1: 그래,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깨끗해요. 혹시 모르니까.
0: 근데 배 선배는 인사 많이 받으실 텐데 안 받은 적 있어요? 솔직히.
1: 인사 많이 뭐 안 받는데 저. 어디서 제가 인사를 받겠어요?
0: 아니, 길거리에서 그
1: 길거리 잘 안 걸어다 그래요. 예. 왜? 아, 인사를 네. 저한테 인사를 네. 하시면 제가 인사를
0: 그죠?
1: 예, 아, 네. 받죠. 왜 안 받겠어요? 인사하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그렇죠, 지나가는 저도. 거죠.
0: 진짜 지하철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1: 아, 예. 제가 뭐 한 30년 전에 예. 아니, 30년도 그렇고 한 40년 전에 이제 음악하고 그럴 때는 그냥 안 받고 그냥 귀찮은 듯 간 적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때 상처받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0: 제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1: 사과.
0: MBC에서 그때 그 DJ 하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물론 과거는 했죠. 그때 잘리고 그때
1: 그 잘린 거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그러지 마요.
0: 나 그때 진짜 빨리 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데
1: 1980년에
0: 80년에 근데 제가 85년이었을 거예요.
1: 85년.
0: 그래서 MBC에 와서 와 더군다나 그때만 어쩌다 막 엄청났을 때 아니야. 85년에
1: 저를 만났어요?
0: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그냥
1: 쌩까고
0: 통렬하게
1: 갔어요?
0: 그냥 저 깠어요.
1: 진짜로?
0: 네, 명색이라도 기자였는데.
1: 못 봤겠지.
0: 핑계는
1: 아유. 봐, 기자도...
0: 분명히 제 눈을 봤다고요 그때. 그런데도 모른 척 그냥 가더라고요.
1: 야, 아니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이. 제가 나중에 예전에 네. KBS 예능국에 있던 PD예요.
0: 네.
1: 근데 자기가 신입사원 때
0: 네.
1: 그 KBS 별관
0: 예.
1: 공개홀 앞에서 송골매를 만난 거지.
0: 예.
1: 그래가지고 예. 반갑게 인사를 했나 봐요.
0: 예.
1: 근데 쌩까 그냥 가더래요.
0: 봐봐, 그 경험 초범이 아니네.
1: 그러니까. 못 본 거지, 못 본 거지. 그래가지고 예. 자기가 예. 그때 각오를 단단히 했대요. 좋다. 내가 이제 나중에 힘이 있는 자리에 가면 니네는 정말 좋아. 근데 자기가 예. 그러려고 그랬는데
0: 예.
1: 워낙 계속 인기가 있어가지고 예. 안 쓸 수도 없고. 이게 아니고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0: 예.
1: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오해했다고 그래서 야 우리가 못 봤을 거다.
0: 예.
1: 설마 봤는데 그것도 방송국 안에서 누가 가볍게 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방송국에는 방송 관계자들일 거 아니에요 다. PD 아니면 작가 아니면
0: 그렇죠. 뭐, 근데
1: 그런데 왜 생각하고 가겠어요.
0: 익숙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좀 같은데 저는 눈이 분명히 마주쳤거든요.
1: 자, 여기 뭐 오잖아요 지금. 오서윤 씨.
0: 예.
1: 배철수님은 인사 꼭 받아주세요. 지난번 로비에서도 친절하셨음.
0: 예.
1: 뉴욕에 계시는 NK킴 씨. 예. 제 인사는 받아주셨습니다.
0: 예.
1: 코엑스에서 예쁜 엽서전 할 때. 야, 이게 언제적이야. 코엑스에서 예쁜 엽서전. 와.
0: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나이가 드시면서 인사 잘 받아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2006번으로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진모쌤 반가워요. 월드컵 축구 경기 전 선수들이 자국의 국가를 비장하게 부르는 모습 보고 이 책을 오랜만에 펼쳤네요. 아, 이거 아주 정말 국가가 위기다. 이 국가는 이제 내셔널 앤썸.
0: 앤썸이죠. 네.
1: 아, 그 요즘 월드컵은 보고 계십니까?
0: 그럼요. 지금 이제 오늘도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 보고.
1: 아, 이야. 빅경기였죠?
0: 네. 진짜 재밌었어요.
1: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0: 이번에 잉글랜드가 조금 사고 칠 것 같아요. 느낌에.
1: 아니요. 근데.
0: 아니 어쨌든 케인도 잘하고.
1: 원래 네. 조별 예선에서 잘하는 팀들이. 토너먼트 가가지고
0: 지금 우리나라를 폄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아, 우리 내일 못할 거거든요.
0: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1: 내일 그 멕시코와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0: 왜 이변이 일어나?

0: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멕시코가 그 응원 문화가 너무 어허. 강렬하잖아요. 거의 안 들린대요. 그 같은 팀까지 패스하는데 뭐 이게 또 안 들린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댄대. 멕시코.
1: 그렇겠죠. 예. 예.
0: 더군다나 또 자국에 사니까.
1: 멕시코 호음이고.
0: 그러니까요. 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1: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다고는 하나.
0: 예.
1: 멕시코 선수들은 뭐 거기서

0: 2-1.
1: 뭐 축구 전문가도 아닌데.
0: 2-1 우리가 지는 거로. 근데 아, 저는요. 아, 3-1이 안 됐으면 좋겠어.
1: 2-1인데 네, 멕시코가 2, 우리가 1.
0: 네, 우리 분명히 한 골 넣을 거예요. 넣는데 두 골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말이죠.
1: 3-1 안 된다?
0: 네, 안 돼요. 2-1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
1: 네,
0: 그리고 이제 골, 마지막 팀.
1: 네. 한 골 차로 지는 것까지는 내 감수하겠다.
0: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1: 안 된다. 네,
0: 두 골 차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내일 2-2 봅니다. 왜냐하면
0: 그럼
1: 아 뭔가 긍정적으로 가져요 생각을.
0: 그럼 저랑 할까요?
1: 내기. 뭐래?
0: 내기 얼마?
1: 사람이 도박성이.
0: 도박은 그쪽이죠. 아 그때 라스베가스 가서
1: 라스베가스에서 당신이 그
0: 나는 엄청 잃었잖아요.
1: 시커멓게 되면서
0: 얼마나 그 돈이 없었으면 그래 햄버거 살 돈 빌렸겠어요.
1: 밤새워 그 그 머신을 계속 당겨가지고
0: 그만하세요 이제.
1: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햄버거 사 먹게 10불만 달라고 그러는 거의 그 거린의 행세는 거린. 어? 야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0: 아 그래도 그런
1: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그 저한테 와서 아 배 선배 10불만 주세요 햄버거 사 먹게. 근데 이게 더 뒤가 더 뒤야. 햄버거가 그때 한번 한 3-4불 했을 거예요.
0: 예.
1: 그 남은 돈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드링 드링 드링. 아 나 정말 어이 2783번
0: 네.
1: 배철수 DJ께 인사한 적 있습니다. 2006년 비욘세 콘서트에서 인사하니 말은 안 하시고 웃으셨습니다. 체구가 마르셔서 놀랐습니다.
0: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1: 이영덕 씨.
0: 예.
1: 와 예전에 청량리 백화점 나이트에서 반가움에 인사드렸는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0: 네.
1: 청량이
0: 청량이 맘모스 아니야 이거
1: 맘모스
0: 맘모스
1: 청량이 맘모스 호텔
0: 그러니까 불렀잖아요 나중에
1: 이 맘모스 호텔이
0: 예
1: 그 제가 송골매 시절에 마지막으로
0: 아 클럽
1: 저기, 연주한 곳이에요
0: 예, 나이트
1: 그때
0: 예.
1: 이제 풍정 호텔 나이트 클럽하고 맘모스
0: 봐요 이때 정신 없었는지 그냥 지나가셨대잖아 저한테도 그랬다니까.
1: 제 생각에 뭐 이영덕 씨가 인상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0: 아, 또 이게 또 왜 또. 근데 그러잖아.
1: 자,
0: 일단 노래 하나 가죠.
1: 음악 한 곡 듣죠.
0: 네. 예.
1: 뭐 들을까요?
0: 빌보드 뉴스가 나왔는데 스튜어드 코플랜드 하면 바로 폴리스 멤버잖아요.
1: 폴리스의 드러머.
0: 근데 작년에 그 참 두 앤디 서머스랑 같이 스팅한테 고소했단 말이에요. 소송 제기했단 말이에요. 좀 놀랐어요. 저는 스팅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어쨌든 인세 그 지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한테 와야 될 로얄티 받지 못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이가 좋아.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1: 그건 뭐 스팅한테 할 게 아니라
0: 네.
1: 그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 해야 될 것 같은데.
0: 어떤 가장 성공한 3인조죠. 네. 더 폴리스.
1: 자, 폴리스. 더 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0: 네.
1: 뻔한 노래 가져오셨네.
0: 아, 그래도 이게 스토커송 가끔 들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었습니다. 야,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제보가 왔습니다. 4866번 임진모 아저씨 20년 전에 한남동 단국대 음악 동아리에 오셔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밴 모리슨 들려주시고 2차까지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진정한 쾌남 아직도 사랑합니다. 오야.
1: 감사합니다. 기억납니다 이건.
0: 어, 아 기억이 나요 이게?
1: 아 그럼요.
0: 네. 오. 아니 근데 아니, 음악 들려주는 거 그런데.
1: 네.
0: 야 대학생들 2차까지 쐈어요?
1: 그때 돈 많이 나왔어.
0: 그때 아 그때 좀 벌이가 괜찮으셨구나.
1: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 배 선배도 아시잖아요. 음악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쁜 거. 아. 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음악 얘기거든요.
0: 아, 그리고 임진모 씨가 막 얘기 음악 얘기 막 하는데 막 다들 경청하고 막 이렇게
1: 그런 것도 있고 또
0: 그래요 막 이러면
1: 다른 친구들 막 얘기하면 그것도 재밌어요. 나 음악 얘기 듣는 것도.
0: 네네. 하긴 음악 얘기는 재밌죠.
1: 아 재밌어요. 다른 얘기는 좀
0: 음악 얘기 축구 얘기 재밌어요. 축구 얘기. 음악
1: 축구 얘기는 편차 큰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음악은 대부분 다 알아요.
0: 음악 요새 예. 음악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 왜 이렇게 요즘 부정적이세요? 요즘도 아니, 음악 많아요.
0: 부정적이 아니라
1: 예.
0: 음악 모르는 저 음악 모르는 사람이
1: 네.
0: 축구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1: 근데 왜냐면 옛날에는 송골문만 해도 나이든 사람하고 어린 사람하고 전 세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대중가요는.
0: 송골매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1: 그런데 지금은 코르티스만 하면 벌써 40대 이상 몰라 누군지.
0: 어.
1: 그러니까 지금은 파편화돼 있어요. 세대별로 나뉘어 있다고요.
0: 네네.
1: 사실 BTS 이름은 알지 노래 제대로 들어본 50대 60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에이 그래도 축구보다 더 재밌지.
0: 뭐가?
1: 음악 얘기가요.
0: 축구 얘기가 더 재밌지 않아요? 음악은 듣는 게 재밌고.
1: 저 요한 크루이프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돼요 얘기가 이제.
0: 요한 크루이프 얘기라니까 그렇죠.
1: 그럼 누구 얘기야? 메시 얘기하고 뭐.
0: 메시, 호날두,
1: 네네.
0: 라민 야말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이제는.
1: 아, 근데 음바페 잘하더라고요. 슛도 멋있고.
0: 음바페인데.
1: 그러니까 참나.
0: 근데
1: 요번에 웃기는 건요. 슈퍼스타들이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네 진짜.
1: 네, 슈퍼스타들이.
0: 그럼 우리도 요번에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1: 글쎄 넣어주면 너무 좋지.
0: 손흥민 한 골 이강인 한 골. 그러면 2대1로 비기면 좋겠다.
1: 응? 아 그러잖아.
0: 그거 어때요?
1: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0: 나중에?
1: 예, 네. 아니 배 선배한테 저 좀 묻고 싶은데 배 선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3인조 그룹 하면 누가 떠올라요? 3인조.
0: 3인조?
1: 네.
0: 우선 절 먼저 떠오른 건 크림.
1: 크림 그렇죠. 어. 네. 크림이 한 조사에서 클래식 뮤직 닷컴에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0: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1: 이거는 어느 조사에서 1위 했습니다.
0: 어. 그런데 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1: 폴리스가 3인조였잖아요.
0: 근데 그래서?
1: 가장 성공한 3인조 중에 폴리스는요 5위 안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어느 조사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히트 퍼레이드를 펼쳤고요.
0: 야 저는 이 폴리스 전성기 때,
1: 네네,
0: 그 싱크로니시티 앨범 나왔을
1: 예,
0: 때,
1: 예,
0: 싱크로니시티 투어를 했어요.
1: 예, 그걸 와, 보셨어?
0: 봤지.
1: 진짜요?
0: 영상으로.
1: 아 영, 아이 진짜 장난해 진짜. 나도 봤어요. 아유 진짜.
0: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네. 야 이게 지금 막 저를 마주친 그 제보 문자들이 막 쫙 오는데,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1: 그러게요.
0: 요거 나도 예, 조금 있다가
1: 예.
0: 임진모 씨 보내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 근데 제가 한번 클래식 뮤직 닷컴에서 뽑은 순위 한번 볼게요. 8위가 시간이 안 되나?
0: 시간이 없어.
1: 아니, 노래
0: 이해해 드릴게요. 그래, 그래.
1: 네. 네. 네. 8위가 비지스. 저희 비지스 빼면 안 돼요.
0: 비지스 안 되죠. 네.
1: 7위 지지타.
0: 야, 근데 왜 10위부터 안 하고 8위부터 해요?
1: 아니, 시간이 없어서.
0: 아, 괜찮아요. 예, 10위부터요. 예. 아, 나 이
1: 10 좀
0: 아, 그래도 탑10을 해야지.
1: 이거 또 인터넷 열어야 돼 또.
0: 아, 그래. 알았어. 아.
1: 7위가
0: 아, 지금 그렇게 가져왔으면서 뭘 시간이 없다고 그래. 말이 돼. 7위
1: 지지탑이고요.
0: 지지탑.
1: 이 팀이 6위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0: 어.
1: 진짜 전 최고라고 생각하네요. Crosby, Stills and Nash.
0: 네시.
1: 짧았지만 사실은 0이 들어오면서 이 팀이 약간 순수성이 흐트러졌어요.
0: 그래요? 저는 닐 형 들어온 때가
1: 닐 형들 더 그래. 유명해졌지만 나는 그래도 크로스비 스틸스
0: 내시 3인조로 할 때가 좋았다.
1: 그 다음에 5위가 더 폴리스.
0: 더 폴리스.
1: 그 다음에 4위 이것도 정당에 러쉬를 집었습니다.
0: 러쉬.
1: 아, 이게 캐나다의 진짜 위대한 3인조.
0: 위대한 밴드죠. 예.
1: 그리고 3위 아까 말씀 크림.
0: 어, 크림.
1: 네. 그리고 2위는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0: 오.
1: 그다음 1위 누굴까요?
0: 1위가 남았네.
1: 그렇죠. 널바나.
0: 아,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네. 닐바나에게 표를 던졌네.
1: 그리고 저 팝 쪽에서는요 누가 셌냐면
0: 네.
1: 아무래도 로네츠 걸그룹의 시작.
0: 로네츠. 네,
1: 그 다음에 슈프림스 빼놓으면 안 돼요. 슈프림스 없으면 데스니 차일드도 안 나와.
0: 그렇지.
1: 예예. 예. 그리고 TLC도 3인조예요.
0: TLC 3인조죠.
1: 엄청난 팀인데 어. 저는 어떤 이런
0: 그 티보즈 랩트 아이 칠리. 아 이거 아, 기억하고 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90년대 락 중에서도요. 너바나뿐만 아니라 그린데이, 서블라임, 블링크 182, 그다음 뮤즈, 그다음 힙합 쪽에 비스티 보이스 다 3인조.
0: 아, 3인조 팀들이 많네.
1: 그리고 저는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가 자꾸 빠지는 게
0: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가 없어요?
1: 없어.
0: 이해 안 돼. 그럼
1: 한 조사에서
0: 그럼 무효야? 무효.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는 위대한 3인조 밴드죠. 예.
1: 근데 저는요. 팝도 중시해서 여기에 비지스가 들어가듯이 진짜 빼놓아서는 안 될 팀이 피터 폴 앤 메리라고 생각합니다.
0: 피터 폴 앤 메리.
1: 예, 예.
0: 야 갑자기 또 생각난다. 그런 예전에
1: 어떤 거?
0: 혼성 듀오 피터 폴 앤 메리. 피터 폴이 한 사람인 줄 알고
1: 누구예요?
0: 아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고.
1: 또 알 것 네. 같은데.
0: 선배들 중에. 네. 자 그러면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1: 1위가 그래도 어쨌든 너바나니까 네. 너바나 곡 하나 들려주세요.
0: 30초만 나가면 되겠어요?
1: 안 돼요. 그러면 전곡 나가야 됩니다.
0: 4부 첫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임진모 선생님
1: 네.
0: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1: 네.
0: 내일 10시에 꼭 일어나서
1: 아니, 9시 아니에요?
0: 10시 9시? 10시. 10시? 경기는 10시.
1: 아이, 9시도 더 워밍업 해야죠. 보는 사람.
0: 목욕 재개하고.
1: 네.
0: 어, 그래요?
1: 네.
0: 내일 축구 잘 보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 월드컵 거리 응원 나가신다면 폭염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낮더위가 내일까지는 심해서 전국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볕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모레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또 강원도에 꽤 강하고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올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비 오면서 더위 주춤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민호 씨. 8281번 2011년 부여 백마강변에서 콘서트 7080 행사장에서 인사드렸더니 반갑게 받아주셨습니다. 아, 기억이 나네. 부여 백마강변에서 그 녹화했거든요. 야외 녹화. 0404번 아저씨 그 상암동 호텔에 점심 식사하러 쉬러 오셨을 때 직원분들께 인사 잘 해주시던데요. 아, 예. 예. 상암동에 호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S호텔. 예. 요즘에 잘 안 갔는데 한동안 참 자주 갔었는데. 1588번으로는 아 형님 그 2002년경 로저워터스 내한공연장에서 배웠어요.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와 배철수님 하니까 소년처럼 수줍게 웃으시며 쓱 지나가셨어요. 오야 잠실에서 한 거 말이죠. 로저워터스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워터스 내한공연. 아 그때 저 남태정 PD하고 같이 갔어요. 예. 그 음향에 정말 놀랐죠. 음향. 음향이 서라운드로 펼쳐지는데 야 저는 진짜 공중에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왜 이 밤중에 헬리콥터가 날아다녀? 그러고 딱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와 그게 음향 효과였어요. 엄청났네. 예. 자 7시 37분 5초 막 지났습니다. 이제 뭐 어디서 만났다는 그 목격담 이런 거 오늘은 끝냅니다. 백하나 씨. 아저씨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저 요즘 장사를 시작해서 정신이 없네요. 그렇지만 집에 라디오로 백혜면 꼭꼭 챙겨 듣고 있답니다. 아이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전에 이 곡 들으면 웃던 아기가 조금 더 커서 따라 부르거든요.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야죠 그럼. 예, 레마, 셀레나 고메즈, 캄다운.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김효지 씨 고맙습니다. 예. 1817번으로는 와, 저 이 노래 신청한 적 있는데 제 신청곡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뭐 감사하죠. 예.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마, 셀레나 고메즈, Calm Down이었고요. 자, 424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예. 닐바나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결성한 밴드잖아요. Foo Fighters. 아, 히트곡 많이 냈죠. 그래서 참 저 역사나 인생에 이게 뭐 이랬더라면 이건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컷 코베인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닐바나라는 밴드가 좀 더 오래 갔을 거고 그러면 Foo Fighters가 안 나왔어도 그래도 나왔을까요? 모르겠는데. 예. 데이브 그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 자, Foo Fighters, The Pretender.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114번. 예. 친한 동생이랑 태안으로 캠핑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예. 캠핑 잘 하시고요. 예. 아우, 풍경이 아주 예술인데요. 예.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게 해가 지고 있네. 자, 건센 루지스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남태정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호,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시온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색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데뷔하고 보컬 라인이 된 후에도 파워풀한 보컬을 하시는 분들과 제 이지리스닝 보컬이 비교될까봐 부담감을 많이 느꼈죠. 하지만 고민하고 멈춰있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서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킬링 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무기라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7: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7: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7: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7: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7: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흐르는 강물이나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 보내는 걸 소위 물멍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물멍할 때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20분 이상 물 근처에 머물렀을 때 뇌가 차분해지면서 명상했을 때와 유사한 상태가 되는 블루마인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의 리듬이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춰주고요. 생활 속 자극과 소음들이 몸과 마음을 치우치게 만들 때 가까운 강변이나 호숫가에 머물면서 다시 균형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8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백예린의 물고기였습니다. 물가에 20분 이상 머물면 명상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블루마인드 얘기로 별밤 시작했어요. 아, 9629님이 대장부엉 반가워요. 불멍도 물멍도 가장 원시적인 인류 태초의 도파민이라서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안정을 주나 봐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너무 많은 우리의 좀 그 설명이 안 되는 하지만 되게 신비로운 인체 현상들이나 본능들은 원시 시대의 인간으로부터 이어져 온 거를 이렇게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다 또는 뭐 옛날에도 그랬다더라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너무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 있어도 DNA라는 게 뭔지. 김정우님은 처음 들어보는 백예린 노래인데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롭고 그러네요. 또 하나 저장합니다. 라고 물고기라는 노래 들으면서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 3, 4부는 여름 노래로 돌아온 스테이씨와 별밤 초대석 함께합니다.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아놨다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따 9시부터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부터 켜질 거고요.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또 지금은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편하게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찬미씨의 South of the River 듣고 오셨는데 우승거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우와 최 톰미씨 노래가 나오다니 하셨어요. 톰미씨 노래 중에서도 이 노래를

소설을 써보는 거였는데 마침 좋은 기회를 알게 돼서 공모전 접수했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좌절하지는 않으려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건 진짜 엄청난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인 거고 저는 소설을 한 편을 단편이든 뭐든 완성을 했다라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국현님. 그냥 공모를 할수 있을 만큼 매 완성작을 뭐 쓰셨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꿈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혹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 알려주시는 부엉이들 계시네요. 1419님, 목요일에도 부엉부엉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녁 차려 먹기가 귀찮은 거예요. 핵감자 작은 것만 골라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려고 돌려놨어요. 요즘 핵감자 맛이 좋아요. 구워 먹고, 부쳐 먹고, 샐러드에 먹고. 아, 맛있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살짝 또 출출하네요. 아하, 오늘 좀잘 먹어야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좀 수상쪘거든요, 여러분. 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시즌인데 지금 그 핵감자 저도 좀 주시면 아, 진짜 이렇게 원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엉이들의 저녁 식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조금씩 얻어먹는 그런 기술 절대 나올 리는 없겠죠. 이현숙님. 고등학교 1학년 딸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서 픽업하고 딸이 예약해놓은 타코야키 찾으러 갑니다. 저도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이고, 그래 너무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목요일 저녁의 풍경들 문자나 미니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우림 노래입니다. 17171771.

자우림의 1717177일에 이어서 오는 오프 어제 정규 2집이 나왔더라고요. 타이틀곡으로 오픈 더 도어 함께 들었습니다. 아이고 한지우님이 원격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오늘 아침에 만든 배숙상화탕 왕 곶감이랑 보내드리고 싶어요. 대장부왕 여름감기는 절대 걸리면 안 돼요. 너무 좋다. 듣기만 해도 수제 배숙상화탕을 들이키는 기분이에요. 저 지금 유자차 따뜻한 거를 쉴 새 없이 지금 들이키고 있어요. 뭔가 약간 비타민이 함유된 뜨거운 액체를 계속 흘려보내면 뭐 좀 약간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라도 감사드립니다. 김효희님, 대장부엉 딸이랑 오랜만에 같이 별밤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말을 걸 수 있댔더니 딸 왈. 대장부엉 난 6살인데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 이거 들으면 기분이 많이 행복하고 많이 기뻐. 라고 해요. 뭐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요? 세상 말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풍부한 표현과 함께 합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별밤에서 선물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더 신기해 주시겠죠? 물론 좀 시간이 걸린다고는 얘기해 주세요. 예. 아무튼 첫 인사 보내줘서 감사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588님. 저 7시 퇴근이라 별밤 처음 들어요. 김밥집을 하는데 당근 10kg 썰어서 데쳐놓고 식는 동안

남편이랑 생맥주 한잔하고 정리하러 다시 가게 왔더니 이나님 목소리가 늘 듣고 싶지만 이 시간에 라디오 안 듣는 게 저의 무사 퇴근인지라 다음에 또 재료 준비하느라 늦어지면 문자할게요. 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이렇게 소식을 주시니까 너무 더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이런 분들한테 야근을 좀 자주 하실 수는 없나요? 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인 케이스가 되겠군요. 감사하고요. 7282님.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이 올해 처음으로 가족 품을 떠나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 생일이에요. 아직 철없고 어리기만 한 것 같은데 시험 공부하느라 생일날 집에도 못 오고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맙고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큰아들. 멀리서나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드시런의 캐슬 온 더 힐 신청합니다. 아우,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에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또 애틋하실까요? 함께 신청곡 듣겠습니다. 에드시런의 캐슬 온 더 힐.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위는 에픽하이 피처링 윤하의 우산이에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펜타곤 후이 씨가 추천한 장마철 데뷔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이었는데요. 첫 소절이 윤하 씨가 약간 불협화음인데 호흡이 많이 들어간 감정선을 연기하면서 들어갔다라는 점을 이렇게 딱 짚어줬는데 아주 새삼스럽게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위는 지난주 일요일 부엉이들 사연 소개하는 가운데 들었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이고요. 마지막 1위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예요. 지난주 영업합니다 시즌4에서 인간 대 외계 청년의 대결로 플레이브 예준씨와 함께 했었는데 예준씨가 이 노래를 최애곡으로 골라와가지고 전 세계를 넘어 전 우주적으로 사랑받는 노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준씨의 라이브 한 소절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오늘은 그 1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별밤 차트 탑3 지난주 1위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순위는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9443님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억합니다. 제가 이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타 지역으로 와서 카페에서 일하다가 베이커리 카페로 차출되었던 부엉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요. 신입 사원이 됐습니다. 대표님이 베이커리 세 군데랑 카페까지 하셔서 지출 정산, 공장과 매장 관리, 클레임 처리 등으로 정신없지만 새싹같이 쑥쑥 자라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 좋은 경험과 경력이 되길 바라며 응원해주세요. 제가 이때 아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해드린 기억은 나요. 이게 되게 뭔가 이 상황 설명을 해주신 게 대표님이 단단히 알아보신 모양이다. 되게 탐나는 인재인 것 같다. 오, 이건 그냥 너 같이 일할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두 분 인연이 잘 오래 지속되어가지고 9443님도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재능이 그 대표님한테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안목과 스스로를 또 믿고 진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 무한으로 드립니다. 진짜 또 자주 사연 주세요. 2491님은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항상 9시부터 6시 퇴근 전까지 라디오 듣고 야근해도 8시 전에는 퇴근했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엄청 늦게까지 야근하느라 처음 들어보네요. 야근 빡 하다가 잠시 쉴 겸 문자 해봤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오, 다행이다. 아이고, 근데 진짜 피곤한 와중에 잠시라도 좀 그래도 들을만하네 싶은 기분을 드렸다니 진짜 너무 기쁘고 이참에 자주 놀러와 주시면은 아닌가? 야근을 해야지만 들으실 수 있나?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는 있거든요. 이사구혜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에 이어서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들었습니다. 3980님께서 저 내일 연차 내고 이사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는 거라 너무 신나네요. 아 진짜 이렇게 또 이사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내 마음에 드는 집으로 가는 이사는 진짜 어떤 날보다 설레죠. 특히 정리가 아주 싹 다 안 돼 있어도 새 집에서 처음 눈 뜨는 그 기분도 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아 그것도 진짜 짜릿한 기분이겠고요. 그리고 7907님께서 대정부엉 책 나오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직 사인회 갈 용기는 나지 않지만 책 한 권을 꼭 산다면 무조건 대정부엉 거 살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책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 권은하님은 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 별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별밤 덕분에라뇨. 은하님 안에 충분히 힘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게 너무 보이니까 힘을 계속 드렸던 거 그리고 그걸 또 느끼셨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온 마음을 다해서 은하님의 진짜 최선을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밀레나의 Where to Begin.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정수님이 신일유의 날씨의 요정 신청합니다. 점점 더워지네요. 올해도 가게 주방 불 앞에서 땀과의 전투를 벌일 생각이 아찔합니다. 날씨 요정이 조금 도와주시기를 이라고 보내주셔서 신일유의 날씨의 요정 듣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한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분들과 함께라면 올여름 청량 한도 초과입니다. 상큼하고 과감한 여름밤의 비타민C. 오늘 별밤 초대석 스테이씨와 함께할게요. 스테이씨 여러분 어서오세요.

0: 진짜 세계가 바뀌는 기분이. 와, 계속 이분들만 좀 비춰주십시오. 아니 근데 마침 또 제가 비타민C가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또 좋은 기운 받습니다.
1: 진짜요?
0: 네.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컴백 무대 보는데 어머 의상 너무 예쁘다 했는데 그걸 입고 와주셔가지고
1: 서프라이즈.
0: 어, 저 진짜 아, 갈아입고 오시겠지 했는데 어 이대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거기서 바로 조금 전에 봐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민 씨부터 한 분씩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황머리로 돌아온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머리로 돌아온 아이사입니다. 네.
0: 자, 저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예, 예.
5: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쁜이 윤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이쁜이 투세은입니다.
1: 네, 예쁜이들.
0: 예쁜이들 같이 일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이 헤어 색깔을 네. 톤을 전반적으로 싹 다 맞춰가지고 이번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예술적인 느낌. 되게 그 약간 그 화장품 광고 들어올 것 같, 색조 느, 그 광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더라고 이게 헤어랑 이 약간 그 톤 다운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요새 좋아? 왜 이런 톤이 되게 유행 아니 멀멀한 컬러라고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그 컬러로 이렇게 막
5: 맞아요.
0: 너무 어울리는 컬러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은희님. 청량하다. 강성태님은 써머퀸 스테이시 어서오세요.
1: 써머퀸
0: 무야호님께서 스테이시 보고 싶었다고.
1: 저희도 보고 싶었습니다.
4: 진짜 싶었습니다.
0: 그래요. 수입분들도 많이 와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음방 마치고 라디오도 하셨던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데도 비타민C라는 별칭답게 눈빛들이 왜 저는 오늘 푹 자고 별 스케줄 없이 앉아있는 저와 오늘 새벽부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정말 이건 세포가 다른 종족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여름마다 컴백하는 우리 스테이시 그 작년 여름에는 제가 그 하라메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네, 메들 네. 영상에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1: 맞아요.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0: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었고. 근데 그때 아마 오셔 그 초대석으로 그 이후에 오셨을 때 살짝 나도 쓴 게 있는데.
1: 맞아요. 저희한테.
0: 안 나오더라. 약간. 근데 아무튼 그 얘기도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대학가요제.
1: 네. 아, 네.
0: 우리
1: 네.
0: 그 오셨었죠. 축하 무대.
1: 아, 네. 네.
0: 저 거기
1: 네.
0: 있었잖아요. 네. 안 보이겠지만 엄청 저 혼자 이제 반가워하고 있었으니까.
1: 수민이가 엄청 샀었어요. 네.
0: 저도
1: 어,
0: 진짜요?
1: 네.
0: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아, 제가 막 설명해 드리고 그랬어요.
4: 봤어요. 무대 하면서 봤어요.
0: 진짜요?
4: 네. 앞에 앉아 계시지
0: 보이는구나.
4: 않았어요?
0: 거기서 꽤 멀었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괜히 더 친밀감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 나눴을 때가 미주 투어 있으셔가지고
4: 아, 맞아요.
0: 난리 나겠다 그래서 되게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탄생할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꼭 별밤 와서 썰 좀 풀어달라 이랬던
4: 맞아요. 네.
0: 근데 투어가 그때 10개 도시를 얼마 동안 돌았었죠?
4: 그게 10개 도시는 미주 투어만 10개 도시였고 맞아. 저희가 총 해서 10개 거의 20군데 조금 안 되게 아마 다녀왔을 거예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0: 기간이
4: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때 미주 투어만 거의 한 달을 갔었고 호주에 저희가 3주 정도 또 있었고 아시아 투어도 가고
1: 한 6개월 갔나 이번에?
4: 맞아요. 6개월 정도.
1: 반년 정도 돌았던
0: 야,
1: 것 같아요.
0: 거의 지금 내하느란 기분이었어요.
4: 왜냐면 그 사이에 저희가 컴백을 한번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4: 그게 아이원이셨네요. 생각해보니까.
0: 와 진짜 정신없으셨는데 그 10개 도시 미국에서 3주? 진짜 네. 힘들지 않았어요?
4: 너무
0: 그 정도 일정이 되게 빠듯한 걸 텐데
4: 짐 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짐 네. 그리고 네. 이동은 뭘로 했어요 주로?
1: 비행기랑 비행기로. 버스
0: 아 버스도
1: 네.
0: 뭐 없었어요? 재미

0: 재미난 얘기.
1: 재미난 얘기요?
0: 딱히 없나? 아 여러분 저거 말썽도 안 부리고 그러니까. 말썽 피운 사람 없어요? 탈주했다든지.
2: 아 저는 약간 그냥 진짜 웃긴 아 약간 그냥 TMI 같은 건데
0: 너무 좋아요.
2: 그 저희가 이제 세탁을 한번 돌리러 가야 되잖아요.
0: 세탁기.
2: 이제 세탁실에 다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때 저희 팀장님께서 세탁기 문을 닫았는데 그 세탁방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방울씩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탁기에서. 근데 거기 틈이 살짝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줄줄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애가 좀 슬퍼 보이는 정도로 줄줄줄해가지고 그래서 밑에를 막 계속 닦았던 기억이 나요.
0: 야 진짜 슬픈 세탁기 썰. 네. 아 근데 또 그거를 보면서도 슬퍼 보인다라고 생각한 그 네. 정신없었어 와중에
2: 네, 우리 저희끼리 아 팀장님 세탁기 운다.
0: 아 근데 다 같이 갔어요 또 그거 세탁 돌리러.
2: 그게 또 세탁도 갔다. 네 시은 언니 같이 갔고 주기가 다 달라서 세은 언니랑 저랑 시은 언니 이렇게 아마 셋이서 갔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2: 네
0: 아, 그런 것도 다 진짜 정말 거의 합숙 훈련 느낌.
1: 맞아요. 어
3: 지금 막 생각난다. 아 그때 생각나는 거 같아요.
2: 제가 거기서 막
3: 놀러 갔던 거.
2: 그 초콜릿 미스터 비스땡 초콜릿이 유명하다 그래서 그
0: 비싸다면서.
2: 네 저희 언니가 그거를 많이 사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사갔는데 언니가 원하던 맛만 딱 빼고 사갔던 기억도 있어요.
1: 아까 맨날 그래 그렇게 사가면.
2: 맞아요. 이게 하필 유명한 건 품절되더라고요.
0: 그치 그치.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역시 뭔가 이 커다란 사고를 치지 않아서
2: 맞아요.
0: 아주 귀여운 에피소드.
2: 세탁기.
0: 근데 너무 귀엽네요. 그 엉엉 우는 세탁기 엉엉 쓴 스토리와 그리고 초콜릿 하필이면 그 맛만 없어. 네. 이은지님은 아무튼 그 투어 일정 보면서 진짜 너무 대단해요. 네. 자부심들.
3: 자부심.
0: 라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데뷔 벌써 5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4: 와, 맞습니다.
0: 그리고 일본에서도 정규 앨범 냈구나.
2: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 근데 맞네. 진짜 너무 맞네. 바쁘다, 여러분들.
2: 근데 그래도 뭔가 자꾸 너무 부족한 느낌이에요.
0: 왜 뭐가요?
2: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계속 활동하는 만큼 한국 저희가 사실 K-pop 가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팬분들께서는 그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무대가 없는 거예요.
0: 맞아.
2: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0: 맞지.
2: 그래서 막 중간중간 행사 있으면 너무 좋고 스윗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
3: 스테이시 내한했다고.
0: 네, 내한이니까.
3: 내한했다고.
0: 아, 그래도 이게 다 이게 투어를 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2: 맞아요.
3: 거기에도 팬분들이 계시니까.
0: 네. 그렇지. 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거기까지 가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0: 와, 진짜 그러면은 너무 좀 유독 좀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네.
0: 다음엔 언젠가 이제 전 세계로 해가지고 스윗들이랑 다 같이.
2: 아 좋다.
0: 막 비행기 안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2: 와 재밌겠다.
0: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좋겠습니다.
0: 좋아요. 그리고 또 근데 또 바빠집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팬 콘서트 또 투어.
3: 맞아요. 네.
2: 맞아요.
0: 클라스 보십시오. 8월에 서울을 시작을 이제 고시군요.
2: 네.
0: 와, 또 이제 나갑니다. 마닐라, 마카오 등 7개 도시. 아이고야. 또 이거 팬들은 그래도 너무 자랑스러워. 마치 왜 자식이 바쁜 게 좋다라고 바라보는 부모님 같은 마음일까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바쁜 게 좋은데 못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0: 슬프고.
2: 먹먹하고. 근데 또 잘 되니까 너무 기특하고.
0: 그럼. 계속 매일 자꾸 팬들한테 계속 오라 그러고 오늘 나 할 일정이 없어서 그런데 스윗들 혹시 좀 우리들 숙소 앞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요 기쁜 일입니다. 최우철님은 왜 이렇게 스윗들 자꾸 다 끝에 유유. 왜 다 울고 있어. 건강 잘 챙기세요.
3: 괜찮아.
0: 그리고 강성태님 라도 피디님 들으셨죠? 전세기입니다. 전세기라고. 그래요. 우리 라도 프로듀서 정도의 재력이라면 말이죠. 본인 사비를 털어서 전세기 하나 정도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라도 피디님.
3: 와 피디님.
0: 주십시오.
2: 감사합니다. 피디님.
0: 설마 지금 안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서운한데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식입니다. 나오자마자 별밤에서도 틀었는데 스테이시의 6번째 싱글 True Love가 발매가 됐지요.
3: 네.
0: 아 진짜 그 바쁜 와중에 진짜 부지런도 하십니다 여러분.

0: 투어 중에 그 준비해서 나왔던 앨범 그 I Want It 그죠?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콘서트 끝나자마자 LA에서 가이드를 받았었다 막 그런 썰 들려.

0: 신이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병행하면서 아, 녹음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1: 진짜. 그리고 목 쓰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요?
2: 네, 완전 달라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1: 그치,
2: 네, 그러니까 뮤지컬을 첫 뮤지컬이고 또 제가 판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뮤지컬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다른 소리들을 많이 찾고 연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다가 이제 녹음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들었고 녹음을 하다가 또 이게 뮤지컬에 영향을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예상 밖이었어요.
1: 네. 둘 다 잘하더라.
0: 둘 다
1: 역시 나는
3: 둘 다 잘해.
1: 난 나더라. 네. 시윤은 시윤이었다.
0: 밥 뭐든 가능.
2: 그냥 좀 되게 보니까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서 오히려 녹음할 때 사실 생각보다 조금 수월하게 했었어요. 이번에
1: 오히려.
2: 네네. 제가
1: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오히려 지금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돌 하면서 뮤지컬 하는 보컬들은 그게 진짜 점점 더 진화를 하는 건지 옛날에는 그게 스위치를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서 약간 그 뮤지컬 발성 그대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조금 뭐 문제라면 문제였는데 요즘 분들은 또 그런 게 딱 스위치 온 오프가 딱딱 되는 것 같아요. 시윤 씨도 이제 그게 생긴 거죠. 딱.
2: 그런 것 같아요.
1: 락커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앨범 이름 타이틀곡 제목이 같아요. To Love.
4: 네.
1: 그냥 뭐 저는 To Love 사랑으로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테니스 용어에서 왔다고요?
2: 네.
1: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이 티브구나 삼선.
3: 맞아요.
1: 세상 이런 테니스복 나오면 테니스 못 치겠지?
0: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 To Love 2대0. 네. 테니스 스코어 표기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설명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임처럼 보여도 좋아하는 감정 계속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풀어낸 곡.
2: 맞아요.
1: 스테이시아 또 짝사랑 전문 아닙니까?
2: 맞아요.
0: 짝사랑만 합니다.
1: 언제 좀 사는 얘기 없어요?
0: 해보고 싶어요.
2: 사는 얘기 와 신선하다.
1: 라도 피디님
3: 한번 차게
0: 라도 피디님 계속
1: 라도
0: 이기게 해주세요.
3: 다음에 이나 언니가 차는 얘기 써주시면
1: 진짜 아니 그럼 라도 피디님 되게 약간 조금 슬픈 듯한 댄스곡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3: 맞아요.
1: 일단 피디님이 다 또 큰 그림이 있겠죠.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치만 누구보다 그래도 왜 이 그룹이 돌아왔을 때 인장 같은 어떤 거 짝사랑 그리고 청량함 상큼함 네. 그게 딱 떠오르는 거가 되게 성공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네, 맞춰서 돌아오셨는데 네. 그리고 본인 파트들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저 파트 나한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든지 아 이 파트는 근데 내 파트가 조금 제일 좀 아 요번에 좀 내가 좀 잘 받은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각자 얘기할 부분 있을까요?
5: 저는 탐나는 파트가 있어요.
1: 어디였어요?
5: 제가 이거를 파트를 받고 녹음을 하자마자 아 저는 라디오 가면 이 부분 무조건 탐나는 파트로 저는 무조건 부를 거다 했던 파트가 시은 언니 파트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가 카피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바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게요. 좀 더 디테일 살렸어요. Okay. 갈게요. Pretty eyes and jump right in silly face 나 이대로 dive in 망했어요. 아 저번에
3: 짤 탄생이다.
1: 망했어요. 너무 완벽해.
5: 아니, 저번에 하다가 절어가지고 너무 긴장돼서
0: 아 진짜
5: 처음부터 말려 들어갔어.
1: 너무 자신있게 자 바로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0: 부르자마자
1: 어려운 파트군요.
5: 네 이게 영어라서 사실 제가 좀 어려운데
1: 아 웃겨.
5: 근데 그냥 너무 막 이 핑퐁핑퐁 리듬이 너무 재밌는 거
1: 재밌어 재밌어. 다시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5: 자신감 있게 다시 해볼게요.
0: 파이팅.
5: 박수 쳐주세요.
0: 네.
5: 하나 둘 Pretty eyes and jump right in silly face 나 이대로 dive in 알려줘 너의 everything don't guess him tell me what you want right now 오~
3: 귀엽다
1: 됐다 됐어
0: 됐다.
3: 감사합니다
0: 귀여워
1: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일일 것 같은데 거의 뭐 하다가 망했어요
0: 망했어요
1: 너무 귀엽습니다. 아 근데 이게 리듬이 듣기에 재밌는 부분들이 항상 부르기 되게 어렵고
2: 맞아요.
1: 그렇죠? 약간 어려웠어. 은근히 운동신경이 필요한 파트 같은데.
2: 네.

0: 아, 실제로 혹시 운동을 잘하십니까, 시현 씨?
1: 잘하는 운동이 있고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0: 뭐 잘해요?
1: 저는 발레라든지 뭔가
0: 춤이구나 역시.
1: 네,
2: 약간 아빠의 그런... DNA죠.
0: 아버님 건강하시죠?
1: 네, 건강하십니다.
0: 네, 아무래도
1: 그런 쪽은 잘하는데 예. 달리기나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뭐 농구나 배드민턴 이런 건 좀 괜찮은데
0: 아, 그 뭐 지구력이 약간... 필요한 쪽이 약하구나.
1: 지구력
0: 아닌가? 막 계속 달려야 되고 이런 거.
1: 아, 오래 달리는 오래 달리기는 잘해요.
0: 그래요?
1: 네. 아, 근데 빨리 달리는 걸 못해요.
0: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축구 어렵고요. 하지만 배드민턴은 괜찮다. 테니스도 네, 괜찮겠군요.
3: 그런 건 농구도 괜찮다.
1: 그러니까 발로 공 차는 거는 잘 못하는데 아~ 손으로 공 하는 건 좀 괜찮은 편이에요.
0: 좋아요. 또 뜻밖의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윤 씨처럼 탐나는 파트가 있어서 한번 내 버전으로 도전해보겠다. 망해도 좋으니. 재도전 기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3: 자,
0: 뭐
3: 많이 네. 없는 기회예요 지금.
0: 아, 없어요 없어요.
3: 뭐 해야 되지?
0: 아니면 다들 없어요. 나는 내 없어요. 파트가 제일 쩔긴 했습니다. 이런 대답도 좋아요.
4: 녹음하고 아 이건 찢었다.
1: 저요.
0: 오,
1: 저
0: 오케이,
1: 할게요.
0: 수민 씨.
4: 아, 아 저는 사실 이 곡을 받았을 때 딱 하고 싶었던 파트가 있는데 그걸 받은 파트가 있어요.
1: 설마 빙그르르?
4: 아니 아니. 2절에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네.
4: Feels like magic, I can't be. 이제는 선명해진 타이밍, yeah, yeah.
1: 와, 맛있다.
0: 그 부분을 딱 갖고 싶었었구나.
4: 네.
0: 어떤 느낌에서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4: 뭔가 이게 강약, 강약이 잘 느껴지는 파트이고 디테일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파트여서
0: 맞아.
4: 되게 준비하면서 재밌었어요. 이 파트가.
0: 또 이게 실력에 받쳐주니까 저 부분 나에게 오면 좋겠는데 뭐 이런 또 욕심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노래를 좀 듣고 와야겠습니다.
1: 네.
0: 스테이시의 To Love.

0: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세은 씨랑 윤 씨랑 너무 막 재밌게 노니까 앞에 앉은 멤버들이 어쩜 저렇게 아무리 피곤해도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겠다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지치지 않습니다.
1: 네. 자,
0: 4858님 문자 제이씨 읽어주세요.
2: 네. 저 진짜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여름 너무 힘든데 스테이시 노래 들으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0: 맞아. 감사합니다. 숨통 트이는 사운드긴 합니다. 최우철님이 이번에 수미님 안무도 인상 깊었다고.
3: 안무 선명해진.
4: 아 선명해진. 그치.
3: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가려지고 보였다가 다시 가려지고 팡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파트거든요.
0: 우르르 까꿍 안무.
3: 맞아요. 아 좋다. 아 좋아요.
0: 우르르 까꿍 아기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어 좋아요. 그리고 2483님 문자 아이사님 혹시 보이세요? 읽어주세요.
5: 네. 2483님께서 오늘 음악방송 보니까 자꾸만 괜히 웃게 돼. 이 부분 안무 귀엽던데 다 같이 해줄 수 있나요?
3: 좋아요.
6: 조금씩 빠르게 새핀 자꾸만 괜히 웃게 돼.
3: 진짜 정말 좋아요.
0: 상큼하게 이럴 데가 없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지금 여섯 분의 얼굴이 모니터에 꽉 차가지고 일제히 움직이는 걸 보는데 아 진짜 약간 진열장 느낌이에요.
3: 네. 귀여워.
0: 그러니까, 네. 아 저기 포인트 안무 중에 이렇게 V 이렇게 손가락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 뭐 이거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 딱 V에다가 이렇게 총을
4: 세총이에요.
3: 세총이에요.
0: 세총.
3: 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쏘기. 아~
4: 이렇게 또 들으니까 쉽게 느껴지시죠?
0: 네. 그쵸, 그쵸. 근데 되게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도대체 저게 좀 무슨 모양인가 싶었는데
4: 맞아, 맞아.
0: 되게 좀 깜찍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안무들이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0: 팬분들 바로 포인트 안무랑 응원법 같은 거는 그냥 단박에 숙지해서 오시는 건가요? 굉장히 우렁차던데 벌써부터.
3: 네, 맞아요.
4: 저희도 그 응원법이 어제 저녁 8시인가? 좀 늦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전 녹화를 그 다음날 오전 그러니까 12시간밖에 없었어요. 스윗들에게는. 근데 또 잠도 자고
0: 그치.
4: 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진짜 외로우신 거예요.
3: 맞아요.
0: 아, 막 협박하는 거 아니죠?
7: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
0: 그래요.
3: 기대할게.
4: 약간의 부담을 주긴
7: 잘할
4: 했는데
7: 잘할 수 있을 거예요.
4: 기대할게 되는
0: 그, 그치 그치. 왜냐면 컴백할 때는 그 응원의 그 크기가 솔직히 무대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은 안정자가 없고
3: 맞아요. 맞아요.
4: 그게 전부예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스테이시 분들이 이따가 라이브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3: 맞아요.
0: 네. 좀 이따가 돌아와서 할 건데 그때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4: 빨리 듣고 싶어요.
0: 볼빨간 스테이시 님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Where You At 라이브 듣고 싶다 하셨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왜 그 노래 일지 그래요. 어쨌든 하고 싶은 그렇구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한 명씩 파트 얘기했었는데 혹시 네. 지금 아 나도 생각났어. 내 파트 진짜 쫄깃하고 세상에 알아줬으면 아니면 저 파트 가져오고 싶어. 더 남은 거 없는 거죠?
7: 저요.
0: 오케이 오케이 아이사.
7: 저 제 벌스 파트 마음에 듭니다.
3: 아, 좋아요.
7: 네. 해보겠습니다.
5: Now, now, now, I know 헷갈리고 있는데 Now, now, now, you move 아무 생각 못하게
4: 진짜 아쉽다.
0: 진짜 제대로 리듬감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발사가 막 됩니다. 새총처럼 말이죠. 자 계속해서 스테이시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서 여름을 맞아 돌아온 스테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콕 집어서 난 이 노래 듣고 싶은데 라이브로 하셨는데 스테이씨의 Where You At 이라는 노래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데이시의 Where You At 라이브로 들었어요. 자, 자리를 돌아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 최초 라이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컴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하기보다는 지금 타이틀 하고 다니기 바쁘실 텐데 또 여기 오신다고 이걸 또 라이브로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
1: 물론이죠, 물론이죠.
0: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신지성님이 Where You At 라이브라니 사랑님이 작사가님 앞에서 라이브라니 뜻깊다. 제가 기분이 더 이상해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약간 조금 그 일렉트로니카라고 한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정서예요. 그래서 아마 라도 PD님도 이게 저한테 이렇게 막 제가 요새 제가 항상 아이돌 데모 의뢰가 오면 제가

0: 나이도 잘 못 씁니다부터 시작하고 알는 소리를 시작해요. 근데 라또 피디님이 저를 그래도 좀 아시니까 이거 작사님 잘할 스타일이라고 들으니까 듣고서는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그 이모셔널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함께하게 됐는데 허영선님 문자 시연씨 읽어주세요.
1: 네, 허영선님께서 저번에 별밤 출연 때 아직 안 나온 곡 중에 김이나 작사가님 곡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곡이 이번 앨범 수록곡인 Where You At 맞나요? 너무 좋아요. 비하인드 있으면 풀어주세요. 맞아요.
0: 그때는 멤버분들도 몰랐잖아.
1: 그래.
0: 몰라서 내가 그냥 근데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앨범 이렇게 아이돌은 특히 곡 수집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완성 단계까지 해놓고 그치만 그게 안 쓰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돼도 또 어쩔 수 없는데 곡이 근데 느낌이 언젠가는 실릴 건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한 분이 S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아까 심지어 멤버분들도 요거를 좀 같이 궁금해하셨다고 했었어요. 네. Where You At에서 도입부에 윤희도 인정할걸 이 부분 기억에 남는데 혹시 김이나님 작사하신 부분 맞다면 윤희가 선정된 이유가 이 부분 제가 쓴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도입부랑 이렇게 좀 이 한글로 서사가 좀 풀어지는 부분이 제가 쓴 파트들인데 저는 이제 캐릭터를 잡고 가는 스타일이라 이분은 금사빠의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급해요 지금 빨리빨리.
2: 맞아요.
0: 요 맨날 하는 말일 거예요 아마도. 나 진짜 이번엔 나 확실해. 완전 완벽한 애를 만났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 또 시작이야 라고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야 윤희도 인정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도입부를 부르게 될 멤버와 그 멤버와 가장 관계성이 가까운 이렇게 했을 때 팬분들이 보기에 아 저렇게 저렇게 상상했을 때 되게 재밌을 만한 케미를 알려달라 해서 이제 윤희로 이렇게
1: 이렇게 세미가 부르고
0: 이런 이제 그 재미를 저는 좀
1: 너무
3: 재밌다.
0: 예 아무튼 그래서 또 좋아하셨다라는 파트들이 또 공교롭게도 제가 쓴 부분들도
1: 네.
0: 많아요.
1: 너무 좋아요.
2: 저희가 이제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0: 그러니까. 그럼요.
2: 저는 딱 이 노래를 듣고 들을 때 딱 꽂혔던 게 아무튼 느꼈어.
1: 아 나도.
2: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이라는 가사가 노래에 들어가기는 되게 많이 못 봤거든요. 노래에 들어간 경우는. 근데 이게 어떤 운명의 끌림? 아무튼 느꼈어. 이게
1: 맞아.
2: 저 자꾸 소름 돋아요. 두피에.
0: 아 진짜 여러분들이랑 아무튼 정말. 이거 역시 답정너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정해졌어. 이게 막 아무튼 아무튼 좀 확실하다니까. 약간 이런 말투고요. 8879님께서 저는 직감이 와 바로 직진 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 하셨는데 아 요 부분 제가 아 그래 좋죠.
4: 그만큼 좋은 가사들이 많다.
1: 맞아요.
0: 저는 아쉽게도 제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약간 캐릭터를 잡은 부분들이 좀 제 거를 많이 쓰신 것 같고요.
2: 네.
0: 아 그리고 R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Where You At 제목을 아이사가 직접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오. 최종 제목 확정됐을 때 뿌듯했는지 궁금해요.
4: 네 맞습니다. 원래 제목이 I'm the One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원래 가이드 들었을 때 Where You At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기 Baby Where You At 여기가 Where You At을 대체할 만한 맞아. 그런 착착 붙는 발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I'm the One이.
0: 맞아요.
4: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듣다 보면 좋은 곡은 나중에 발견하기 마련인데 그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서 피디님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피디님도 안 그래도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던 찰나시더라고요.
0: 맞아요. 이 부분 계속 고민했었어요.
4: 약간 너가 약간 가려운 데를 긁었다 하시면서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 하셔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0: 역시 이게 항상 가이드에 뭐가 있으면 그거를 대체를 다른 가사로 쓰면 그것만큼 착붙으로
1: 맞아요.
0: 되게 힘든 약간 그게 함정이자 어쩔 때는 그게 그 말이 그 멜로디랑 한 몸 같은 케이스도
1: 맞아.
0: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PD들 욕심은 그래도 이거보다 더 붙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른 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파트로 이렇게 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라이브로 또 선보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스토리를 들으니까 저는 벌써 다르게 느껴져요.
1: 진짜요?
0: 이 노래가 지금 라이브 할 때도 그랬고 뭔가 더 이렇게 서사를 알고 뭔가 깊이 있게 듣게 되는 느낌이라면
2: 다음 꼭 이렇게 좀 직접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이 캐릭터 설정과 그런 거를 하는 걸 재밌어해가지고 또 기회가 있다면
0: 너무 좋아요.
2: 설명지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자, 이렇게 좋은 곡이 많은 스테이시의 여섯 번째 싱글, 지금부터는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나눌 텐데요. 앞서서 타이틀곡 To Love 그리고 이번 트랙 Where You At 얘기했고요. 이제 두 곡이 남았으니까 차례로 들으면서 얘기 나누죠. 3번 트랙 들려주세요.

0: 되는 노래입니다. 진짜 근데 어떻게 뭐 다 같이 논의한 게 아닌데 되게 그 이 기조가 같네요 가사들이. 계속 요거 그 짝사랑이에요
1: 결국에.
0: 그리고 주변에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하고 있고.
1: 맞아요.
0: 그 곡 설명에는 친구들에게 같은 사람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설렘. 실제 여러분들은 뭐 수희에게 말 듣고는 이런 감정 못 느껴봤겠지만 왜 약간 계속 이 얘기 또 하네 싶은 얘기 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2: 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0: 윤씨가 이 윤씨라고 하니까 약간 좀 윤가 김가야 이런 윤 네. 님이 네. 약간 그룹에 개그를 맡고 계신 거예요.
2: 맞아요. 웃기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었던 일이 있어도 이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아 근데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맞았더라고요 저한테.
0: 이야 진짜 실제 본인의 캐릭터 제일 닮아 있군요. 네. 그리고 이게 스테이시의 좀 팬분들에게는 약간 그 아는 맛에 소베시나 런투유 또 그게 왜냐면 기조들이 있더라고 희한하게. 네. 그 타이틀은 당연히 타이틀이니까 아예 얘기를 안 이렇게 당연한 걸로 두고 나는 스테이시가 이런 기조의 노래를 할 때 좋아 뭐 또는 저런 기조 할 때 좋아 이게 좀 약간 좀 파가 나뉘어 있지 않나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요거 녹음하면서는 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는지
3: 저 그냥 지금
0: 쭉쭉 잘했나?
3: 생각나는 거는 거기 어디지? 그 아 이게 저희가 이거는 파트가 처음부터 나뉘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한 명씩 그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부르고 이제 나눈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온 세상이 너야 이상해 적당히가 안 돼 답답해 약간 이렇게 조금 레이백 걸어서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좀 담아서 불렀어요. 원래 가이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 그 제가 그렇게 부른 방식을 들으시고 그거대로 디렉을 해주시더라고요.
0: 우와.
3: 그래서 그게 조금 나의 뭔가 의도가 약간 통했나 보다 하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대로 디렉을 주셔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0: 약간 좀 연기력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확실히 아무래도 연기를 그게 근데 그거를 진짜 같이 멤버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결국에는 연기랑 노래랑 거의 같거든요.
2: 맞아요.
0: 일정 수준을
2: 맞아요.
0: 넘어가면
2: 네.
0: 테크닉을 표현한 테크닉만 다르고 진짜 왜 이걸 어떻게 이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지는 진짜 연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이 되게 왜 재미있게 들리는 노래 뭐 이러더라도 사소한 감정 표현 하나 때문에 이게 다 기분이 확 달라지는데 다른 멤버들은 그래도 시은 씨는 왜 연기 경험도 좀 많이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이렇게 같이 좀 제이 씨도 그렇고 되게 다 스테이시 잘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 멤버들 거의 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 표현 같은 거는 멤버들 하는 거 보면서 영향을 받는지 혼자서 막 이 대사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 혼자 연구해서 하는지
4: 저는 그래도 곡을 딱 받았을 때 감정을 파악하긴 해요. 이 필요한 감정이 뭘까? 이 곡에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 표정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윗분들한테 고맙게도 표정을 잘 쓴다라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0: 맞아. 네. 진짜 약간 거의 찰나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이돌 무대는
2: 맞아요.
0: 멤버들이 이제 많고 파트들이 짧게 나뉘어 있는데 다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2: 맞아요. 네.
0: 멤버별 직캠 있고 막 이런
2: 네.
0: 생각.
2: 맞아요.
0: 진짜 난이도가 극상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 그룹 퍼포먼스랑 무대 퀄리티는 아직까지 한국이 최고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확 달라졌지만 여전히 굉장히 본인이 마음이 그러니까 약간 계속 일희일비하고 이런 캐릭터인 건 바뀌지 않고 네. 그래도 되게 요 분위기면 애니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수입분.
1: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뭔가 2세대, 3세대 아이돌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옛 추억을 회상할 것 같은 그런 감성? 그런 멜로디 라인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그러네. 좀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주는 게 있어요. Where You At도 살짝 옛날에 My Style이라는 동화걸 노래.
1: 맞아요.
0: 그리고 그런 그 향수를 자극하는 곡거든요. 이 노래도 또 다른 의미로 또 정서적인 자극을 주는 곡인데 대리님께서요 Beat My Love는 장르가 여러 개 섞인 느낌인데 그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2: 맞아요.
0: 그렇구나. 이게 딱 어떤 장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3: 전 처음에 이 곡 가이드를 받았을 때 인트로 듣고 우리가 힙합을 하나?
0: 그렇게 돼 있어 가이드가?
1: 네.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0: 아, 윤님이 좀 과장, 윤과장. 아, 너무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예.
3: 좀 힙합이었다 갑자기 뒤에 그러니까 솔직해지는 건 참 아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되게 묘하다. 이 노래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0: 아, 앞부분 랩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저 그게 상상되잖아요.
4: Nothing
0: at. 아이고 바로 또 따라하는 보이네. 자, 아무튼 그러네요. 그 반응 자체도 좀 그 2세대 아이돌.
1: 맞아요.
0: 2세대 아이돌이 가만 있어봐. 핑클? 1세대인가 핑클은?
2: 네. 2세대가 소녀시대 카라 선배님.
0: 카라. 아, 그렇구나. 그 정도 때 여러분들이 대충 한
1: 초등학생.
0: 초등학생.
2: 네.
1: 맞아. 그
0: 기억나요?
2: 네.
1: 완전 기억나요.
0: 그 여러분들 H.O.T는 기억이 없죠?
1: 그 시대는 아니긴 한데.
0: 대박이다. H.O.T가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뭐 튀김 선생님 생각하듯이 H.O.T는 아니고.
1: 네.
0: 그리고 그러면은 처음 인지한 아이돌이 2세대 정도부터인 거예요?
2: 네. 네. 원더걸스 선배님.
1: 맞아. 원더걸스. 네. FX 선배님.
0: 네. FX. 네. 와, 전성시대. 네. 시작될 때네.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세상에 그때만 해도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2: 그니까요.
0: 몰랐죠. 그 자리에.
1: 몰랐죠. 맞아요. 몰랐죠.
0: 신기하죠. 가끔 그 생각해 보면은 피로가 싹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2: 네.
0: 아이고 그래요. 아 이번 앨범 싱글 수록곡들 들으면서 얘기 나눠봤는데 아 역시나 노래를 잘하니까 장르도 계속 다양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프로듀서 입장에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760님이요. 세은이가 스윗드랙에 마늘빵 맛집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마늘빵 오늘 은방 산호 가서 역조공으로 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하셨는데 세은 씨 왜 본인 얘기는 쏙 안 하고 있었어요? 마늘빵 얘기 계속 하셨다면서.
3: 마늘빵 엠버서 되는 거 아니야?
5: 제가 진짜 이 마늘빵 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습생 때 채영 언니가 처음 아이선 언니가 사줘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막 비 오는데 그걸 뚫고 가서 막 사왔었어요.
0: 근데 멀었어요?
5: 아니요.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0: 버스 타고 갔어요?
5: 네. 택시 타긴 좀 가깝고 버스 타면 딱 좋은 거리여서
0: 얼마나 진심이야.
5: 그래서 비 오는데 가서 막 마늘빵 한 3개 사와서 이렇게 막 집에서 막 먹고 그랬는데 그 마늘빵을 너무 모두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0: 그 마늘빵.
5: 네. 그래서 막 피디님께도 막 선물해드리고 막 저 선생님들께도 막 다 한씩 먹여드리고.
2: 들고 올 걸.
1: 생각났다.
3: 저 갑자기 생각난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0: 또 뭐예요?
3: 그 세연이랑 저는 연습생 때 그렇게 지금처럼 친하진 않았을 시절에 그 빵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늘빵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완전 마늘빵 무쇠셨네.
3: 근데 사주진 않아요. 너 나중에 꼭 먹어봐.
5: 아니 다이어트 할 때였어가지고
3: 이랬던 기억이 너무 갑자기 떠올랐어요.
0: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우리 광고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사를 못했잖아요. 네. 잠깐만 계셨다가 크로싱에서 같이 인사 좀 해주실래요?
1: 좋아요.
0: 저희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8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 스테이시와 지난번에 이어서 왜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거 좀 아니죠. 굉장히 좀 짧죠. 재밌어요.
8: 네, 재밌어요. 네,
7: 그래서 토크가 넘쳐서 네. 여러분들 피곤한데 클로징까지 잡아두게 됐습니다.
8: 아니에요.
7: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이 씨부터 이번에는 한 분씩 이렇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9: 네.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이번 활동도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앞으로도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네, 저도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7: 또 뭐죠?
10: 되게 우리 둘이 잘 맞는다라는
7: 맞아,
10: 걸 수다쟁이 맞아. 둘이 잘 맞는다라는 걸 느껴서 아. 저는 컴백이 아니더라도 아. 언젠가부터 수다떨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지.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서 아. 진짜 너무 가지마 별빛밤 이런 감정입니다 지금.
7: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제가 잘 새겨들어 놓겠습니다. 네. 자, 또 세연 씨도
11: 오늘 저희가 새벽부터 움직이느라고 조금 피곤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피곤함이 싹 날아가서 집에 가서 앉아도 될 것 같아요.
7: 자야 돼요.
8: 자야 돼요.
11: 너무 행복했고요. 네. 저희 남은 활동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7: 자, 그리고 아이사.
12: 네, 저도 일단 오늘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웨얼류엣을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덕분에 웨얼류엣 또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진짜 재밌게 하고 가서 집 가서 쭉 받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7: 그래요. 자, 또 시현 씨.
13: 저는 우선 너무 보고 싶었던 이나 언니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 너무 좋았는데
7: 언니를.
13: 이게 그냥 보통 라디오에서 하는 뭔가 저희 앨범 홍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되게 음악 얘기 그리고 저희 트랙 얘기를 좀 더 딥하게 조금은 더 딥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고 알찬 시간이었고 뭔가 진짜 유니처럼 저 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7: 그쵸?
13: 네. 그래서
14: 다음부터 1부부터 와야겠다.
13: 다음에 네. 한 번 더 오고 싶은.
7: 지금 그래서 그때도 그래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앨범 아니더라도 후기로 오자. 님들이 자꾸 해외 바빠서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꼭 네. 진짜 어떤 맘 놓고 수다 떨 수 있는 막 TMI 토크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민 씨.
15: 네, 저도 오늘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고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가사를. 근데 가사에 대해 정확히 알면서 뭔가 곡에 대한 애정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0: 뭔가 계속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True Love 짧게라도 한 번 더 같이 듣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진짜 원기 회복하고요. 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린,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0: 저희는 스테이션 수입니다.
1: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

안녕하세요, 트리플S 시온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색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데뷔하고 보컬라인이 된 후에도 파워풀한 보컬을 하시는 분들과 제 이지리스닝 보컬이 비교될까봐 부담감을 많이 느꼈죠. 하지만 고민하고 멈춰있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서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킬링 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무기라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3: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5: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6: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5: 에드블루 블루웨일.
7: 금성 ENC.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0: 질문. 지금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1: 함지, 함지. 네. 그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고 싶어요?
0: MBTI 확신의 N으로서 저는 항상 상상력 풀 가동, 이풀 준비 완료 되어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사실 저도요, 두쪽코냐 버터떡이냐, 만화 주인공 능력 같기냐, 천업 같기냐, 실생활은 도움이 안 되는 무근본 주제라도 친구들이나 핏대 세우면서 토론하다 보면 은근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듣고 있는 멤버들?
1: 네, 저희는 오늘도 뭐든 과몰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2시간 신나게 떠들면서 스트레스 풀어보아요.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만 6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크래비티의 Love or Die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친친방 6월의 DJ 크래비티 형준.
0: 크래비티 원준입니다.
1: 네, 시작하자마자 I love 크래비티님께서 그 송디 페페페페 펼쳐보고 싶어요? 라고.
0: 아, 오픈 스튜디오라서 좀 긴장하신 건가요? 아, 무슨 일이에요?
1: 긴장했나 봐요. 아니, 뭔가 올라가는 게 네.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죠. 제가 사실 네. 이거 오프닝 연습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리허설 했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0: 네, 이게 또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올라가가지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리미님께서는요, 가든 스튜디오라서 우리 함성대 얼굴이 더 밝은데요. 오늘도 잘 생겼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또 안 그래도 이제 리허설 또 하기 전에 네. 카메라 체크를 또 했는데 아니, 얼굴이 너무 까만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살짝의 조명 조정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한 네. 대로 야근 네. 자율학습은 특별히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어떻게 또 가든 스튜디오 왔으니까 러비티 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가든에 와서 러비티 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1: 안녕.
0: 아, 또 너무 예쁜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덥지 않아요?
2: 더워요.
0: 덥죠.
1: 더워요?
0: 아니 우리 저번에 가든 스튜디오에서는 네. 다들 추워가지고
1: 맞아요.
0: 그랬었는데
1: 1월이었잖아요.
0: 아, 이번 또 더워가지고 어떡해요.
1: 그래도 선선하지 않아요?
2: 아니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니래요.
0: 네, 그래도 끝까지 꼭 화이팅 해줄 수 있죠, 러비티?
2: 네.
0: 대답이 좀 힘이 없긴 하지만. 네. 자, 오늘의 질문은 또 이거였죠. 지금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가? 또 어제 다녀간 이펙스 친구들이 재밌는 토론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러워가지고 슬쩍 한마디를 남겼는데 네.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왔네요. 혹시 또 가든에 계신 우리 러비티 분들은 약간 저희랑 해보고 싶은 이야기나 토론 같은 거 있어요? 예, 네인데
1: 뭐 없나봐요. 혹시 스케치북 가져오신 분들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0: 좋습니다.
1: 여기 메시지 보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함진은 어때요? 어떤 주제로 가몰입 토크해보고 싶어요?
0: 제가 한 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1: 네.
0: 약간 반년 동안
1: 네.
0: 한 반년 정도 친친방 스페셜 DJ VS
1: 네.
0: 1년 동안 고정 게스트. 더 오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거냐?
1: 네.
0: 아니면은 좀 짧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평일마다 올 거냐? 뭐가 더 좋냐?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고정 게스트.
0: 1년 고정 게스트?
1: 네.
0: 1년 고정 게스트.
1: 반년? 반년 6개월인가요?
0: 반년 6개월이죠.
1: 아, 저 그럼 반년.
0: 반년? 만약에 그러면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
1: 아, 그러면 그거죠.
0: 아, 그러면은 더 긴 걸로?
1: 네.
0: 오, 왜요, 왜요, 왜요?
1: 또 긴 게 좋잖아요.
0: 더 긴 게 좋아서요?
1: 네, 함진은요?
0: 저는 그래도 약간 진행이나 이런 걸 또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반년 스페셜 DJ로.
1: 아,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을 재밌네. 네,
0: 의견을 이렇게 좀 슬슬쩍 전달해 봤는데 어떻게 네, 좋습니다.
1: 네, 또 지유님께서는 전 토마토마토 대 토마토마토.
0: 아, 그렇죠.
1: 토마토마토
0: 대
1: 토마토. 토마토 이런
0: 그쵸,
1: 유치한
0: 그쵸.
1: 밸런스 게임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0: 네.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토마토요? 네.
0: 왜요?
1: 그래도 토를 네. 먹는 것보다
0: 네.
1: 토마토를 먹는 게 더 낫지 않나요?
0: 아 근데 토맛인데?
1: 그거는 먹고 아 맛없어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근데 진짜 레전드 이거는 막 진짜 모든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려다가 실패하신 분의 토.
1: 아 상상하게 되잖아요. 원진이 형은요?
0: 저는요
1: 몰라요.
0: 저는 토마토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1: 그러면 토마토 먹어요.
0: 토마토마토를 먹을게요. 토마토.
1: 아 저랑 똑같네요.
0: 똑같긴 해요.
1: 네.
0: 아무래도 이게 보이는 게
1: 그렇죠.
0: 실리니까. 네. 네. 한예림님은요, 오늘의 토론 말랑이가 형준이 볼보다 얼마나 말랑한가.
1: 아 그거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아.
0: 한번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1: 네.
0: 이게 좀 느껴봐야 토론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0: 예림님 좋나잖아요.
1: 뭐 한번 만져보세요. 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없죠. 생각보다 없죠.
0: 아 모르겠는데?
1: 아시잖아요.
0: 약간 네. 한 번 더 하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1: 네, 뭐가 더 말랑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말랑이 따위는 우리 형준이 볼한테 비빌 네. 수가 없다.
1: 네,
0: 형준이 볼이 훨씬 더 말랑합니다. 아. 네, 형준이 셀프로 한번 선택해봐요. 어떤 게 더 좀
1: 아 내가 이거 너 그림 웃기지 않아요? 저는 말랑이가 더 말랑해요.
0: 말랑이가 더 말랑해.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쵸?
1: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 달려볼게요. 출석 타임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토크 쭉쭉 이어지고요. 함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가든에서 함께하는 만큼 오늘 와주신 팬분들이랑도 소통 많이 한번 해볼 거고요. 실시간

0: 문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핑퐁치에게 궁금한 질문 뭐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송디는 혹시 뭐라고 썼나요?
1: 오늘도 함디 송디랑 잘 보내자, 힐링하자. 제가 금방 까먹어가지고.
0: 네네네.
1: 저 오늘 진짜 잘 까먹는데 이거 이따가 네. 풀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노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 집에서도 즐겨주세요.
0: 자, 그러면은 또 대망의 시간이죠. 한번 출석 프로로 가볼까요?
1: 네,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0: 자, 치치방 출석부 이어옵니다. 먼저 0번 하먼진 아잉,
1: 0.5번 송영준 아잉.
0: 자, 그리고 1번 하먼진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너 좋아해. 내가 너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똥강아지건 병아리건 햄스터건 이제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니. 네.
1: 2번 누구지 강아지가 이렇게 이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강아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이쁜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강아지네. 네, 송영준 바로 접니다. 로비티 따롱해님.
0: 자, 3번 경찰청 쇠창살 외청찰상 경찰 진짜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경찰청 경찰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함디는 예쁜 얼굴인가 잘생긴 얼굴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얼굴인가 님.
1: 4번 누나 송디 귀여워. 니꺼야 누나 사랑해. I love you. 아이시떼루 오아이니 아코찐따까무 님.
0: 자, 5번 하먼진 좋아. 니가 예뻐서 좋아. 하먼진 좋아. 니가 착해서 좋아. 하먼진 좋아. 니가 웃겨서 좋아 님.
1: 6번 여기서 나가렵니다. 송영준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송영준이 남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러실 수 없다는 걸 알게요. 송영준을 사랑하는 심장이 찢어내려 합니다. 참고로 본 문자는 송영준 군으로부터의 의뢰로 작성되었습니다 님.
0: 네, 7번 너 또 함디 송디 뭐지? 작작하고 공부 좀 해. 원진이 형준인지 뭔지는 너의 존재를 자체를 몰라. 너도 초등학교 땐 공부 잘했었다면서 왜 이래?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하면 함디 송디도 싫어해 님.
1: 8번 야 나 핑퐁즈 보는데 전화 가면 어떡해. 너 야 이 자식 야 아 너 하루에 29시간 29시간 핑퐁즈 모았는데 나 대체 언제 전화 걸어야 되니?
0: 자, 9번 우리 동네 이땡냐? 있음. 맷땡커피? 있음. 롯데리아? 있음. 맥도날드? 있음. 아무튼 뭐든 다 있음. 근데 함원진 성경중만 없어서 매일 눈물 흘리고 있음. 예.
1: 마지막 10번 나 방금 비싼 금을 얻은 것 같다. 핑퐁즈와 함께 있는 지금 님.
0: 네,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했고요.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랑 함께 합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0: 평화원도 선물처럼 특별해진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0: 언박싱.
1: 먼저 도착한 하루부터 언박싱 해볼까요? 함디, 제가 대신 열어드릴게요. 테이프 쫙쫙 뜯고요.
0: 에, 짠! 함원진의 하루 언박싱! 어제 친친 스튜디오에 공기팟을 두고 갔다. 친친 출근하는 차의 한쪽을 두고 내렸어서 지금 내겐 한쪽 공기팟만이 존재한다.
1: 아, 그쵸. 네. 어제 또 두고 가셨잖아요, 공기팟을.
0: 맞아요. 이게 제가 차에서

0: 이제 여기 도착한 순간 내리면서 또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야 한쪽 차에다가 두고 내렸네 하고 그걸 이제 녹화 그 생방 진행할 때 마이크 네. 옆에다가 딱 두고 까먹은 거죠.
1: 아하 그래가지고 어저께 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PD님 리스펙 네. 한다고 PD님께서 아. 네. 이제 마지막 챙겨주셨잖아요.
0: 맞아요. PD님께 급하게 또 연락을 들어가지고 PD

0: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1: 네, 왜냐면요 네. 성인준의 하루 언박싱 원래 그릭 요거트 시키는 곳에서 피자 토스트가 사라져서 더 멀리 있는 지점에서 시킨다.
0: 어? 아니 피자 토스트가 뭐예요?
1: 그 제가 자주 시키는 그릭 요거트 그 지점에 피자 토스트라고 파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좋아해요.
0: 오!
1: 근데 네. 항상 시키는 지점에서 이제 그걸 안 파는 거예요.
0: 이런
1: 그래가지고 네. 더 멀리 있는 지점에서 시켜요.
0: 거기는 팔아요?
1: 거기는 다행히 팝니다.
0: 아~ 원래 좀 그 그릭 요거트랑 피자 토스트 이렇게 조합으로 먹었었어요?
1: 사실 저는 에그 토스트가 있었는데 네? 피자 토스트로 잘못 시켰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그 조합이.
1: 네. 그래서
0: 상상이 안 가는데 약간.
1: 그래서 먹습니다.
0: 그릭 요거트랑 피자 토스트요?
1: 생각보다 맛있어요.
0: 아니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1: 진짜 꼭 드셔보세요.
0: 좋습니다. 바꾼 지점은 그래도 좀 만족스러워요. 배달 막 그렇게 안 늦어요?
1: 아 네. 그래도 빠르게 시키니까 한 집 배달.
0: 아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9973님께서 저희 회사 앞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타코야키 트럭이 와요. 진짜 맛있는데 퇴근 30분 전에 딱 와서 슬쩍 나가서 사온 뒤 먹으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게 제 목요일의 소확행이 되었어요. 함디송디도 이런 하루에 소확행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어허, 타코야키 트럭 네. 귀하다.
0: 그러니까 귀한데요? 요새 타코야키 트럭을 못 봐가지고
1: 탁색 건이구나.
0: 뭔가 그런 옛날엔 진짜 트럭 같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1: 막 많죠.
0: 닭 이렇게 그거 통구이 해서 막 돌아가는 그거랑
1: 맞아요.
0: 막 순대 트럭 막 이런 거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안 보이네.
1: 뭐 한디는 하루에 소확행 있어요?
0: 저는 요새 이제 약간 그 포땡몬 빵에서 포땡몬 이제 그 띠부실 그 모으는 거 좀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좀 배가 출출하다 해서 네. 약간 밤에 좀 야식은 먹고 싶은데 그것도 뭐 먹기엔 좀 애매한 시간에 딱 그 빵 하나 살짝 먹어주면서
1: 네. 네,
0: 그 띠부실을 모으는 게 좀 소확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지는 뭐 있어요?
1: 저요? 저는 딱히 없는데 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네. 샤워할 때 찬물로
0: 찬물로
1: 마지막에
0: 냉수마찰
1: 그렇게까지는 냉수는 아니에요.
0: 네.
1: 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0: 좋습니다.
1: 네, 2684님께서 저 오늘 인생의 목표인 독립을 드디어 성공했어요. 이제 대출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았는데 잘 해내볼게요. 크래비티도 좋아하면서 제 일도 잘하는 멋진 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낼 수 있게 크래비티 입덕곡인 그루비 신청합니다 라고. 독립.
0: 네 진짜 너무 일단 축하드립니다.
1: 와 나도 네. 아직 못해본 독립을
0: 그러니까요.
1: 부럽다. 어때요? 진짜. 이거 이후에 좀 그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나중에
1: 어떤지.
0: 좀
1: 네
0: 좋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으신데요. 화이팅 화이팅. 네, 또 이제 다음 단계가 더 여러 단계가 또 남아있긴 하겠지만
1: 네.
0: 어떤 단계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네.
0: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684님의 입덕곡 크래비티의 그루비 듣고 돌아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그룹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게요. 2422님께서 오늘 계속 말랑이 만지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애기들한테 불안해하지 말라고 장난감 하나씩 지어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ASMR처럼 왁보블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부셔드릴까요?
1: 한번 가볼까요?
0: 자, 들어보세요.
1: 오케이. 들렸어요?
0: 들려요?
1: 진짜? 들렸어요?
0: 아니, 요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어때요? 좋죠. 이 밤에 야밤에 이 듣기 좋은 소리.
1: 다른 말랑이도 한번 해볼래요?
0: 다른 말랑이요? 제가 해드릴게요.
1: 네. 우와래.
0: 어때요? 들려요? 아, 뿌듯하네요.
1: 에이, 좋네요. 네, 김거가님께서는요, 저는 집인데요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 제 친구들이 가 있어요. 잘 부탁해요 함디송지라고 해주셨는데 김거가 친구분들 어디 계세요? 안녕.
0: 네, 흔들고 계시네요.
1: 네, 친구분들 대신에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0: 또 장혜슬님께서는 오늘 형준살롱 오픈했나요? 함디 헤어 송디가 해줬나요? 라고.
1: 네, 저희 송디가 해줬는데 제 취향 입맛대로 약간 바꾼 부분은 있어요.
0: 네, 그냥 사실 드라이만 하고 고데기만 맞아요. 해줬습니다.
1: 맞아요. 드라이랑 고데기를 해서 송디가 볼륨 빵빵하게 살려줬고, 제가 이제 모양 같은 건 좀 만지고 제가 좀 만진 느낌입니다.
0: 네.
1: 네, 노이라님께서는 토론 주제 제출해도 되나요? 평생 멤버 9인 숙소 독방인데 바퀴벌레랑 룸메 뭐가 더 나은가요?
0: 아,
1: 독방인데 바퀴벌레와 동거할 것이냐, 아니면은 독방을 포기하고 멤버 9명이랑 다 같이 살 거냐?
0: 저는 하나 둘 셋만 같이 할까요?
1: 좋아요.
0: 하나 둘 셋.
1: 평생 멤버 9인 숙소.
0: 그렇죠. 사실 진짜 바퀴벌레 나오면 너무 뛰쳐 나올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뭐 없어도 저는 9인 숙소 고를 것 같네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바퀴벌레가 그냥 작으면 조금 인정.
1: 아, 작으면 인정?
0: 사람만한 거 있잖아요.
1: 아, 사람만한 거 안 나오지.
0: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죽일 거예요, 키울 거예요.
1: 형준이 같은 경우는요.
0: 네.
1: 바퀴벌레로 됐을 때 좀 귀엽게 생겼는지 보고 나서.
0: 아, 뭐 그냥 바퀴벌레가 귀여움이 어리다.
1: 조금 확대해서 딱 봐가지고 약간 형준이 닮았나 안 닮았나 보고, 닮았으면 냅두고 진짜 그냥 진짜 생판 바퀴벌레다 싶으면은 일단 가둬는 봐볼게요.
0: 아, 뭐 그러면
1: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지도 기대되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그동안 저희에게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키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 AMP의 너의 멜로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죽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 볼까? 야간

0: 바꿔봅니다.
1: 몰래 몰래
0: 조용 조용
1: 지금은 야야 시간
0: 요호. 네, 오늘은 특별히 가든에 있는 친구들과 우르르 야자 출석 완료했는데요.
2: 네, 눈앞에 교과서는 펼쳐져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선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야자 시간에 하는 가장 흔하고 티 안 나는 딴짓, 바로 딴생각, 찹생각, 깁생 aka 인생 공부인데요. 네, 오늘 오프닝 질문처럼 셀프 토론도 이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학교에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거나, 뭐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 덥지만 좀 더 붙어있자고 하는 게 사랑일까, 이런 거.
0: 삼진은 일단 지금 당장 MBC에 좀비가 출몰하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2: 아, 일단은 문 열어가지고 우리 러비티 좀 들어오게 하고
0: 네. 네,
2: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이 진짜 문이 단단하거든요. 여기가 약간 여기 방음 그런 문이라가지고
0: 네. 네,
2: 이쪽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네요. 여기 식량도 있고.
2: 그러니까 식량도 있고 물도 두 병 약 1.4리터 정도 있는데.
0: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떡할 거예요? 더우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 덥지만 좀 더 붙어있자고 하는 게 사랑일까?
2: 저는
0: 네.
2: 더우니까 얼른 좀 들어가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이유가 뭐죠?
2: 약간 저는 뭘 하든 약간 나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보다는
0: 네.
2: 좀 상대방의 그런 뭐 상태나 컨디션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1번 쪽이 아닐까. 송대는
0: 네.
2: 어때요?
0: 저는 덥지만 좀 더 붙어있자? 아, 사랑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안 덥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니에요?
0: 지금 안 더우니까 돌아가주시고.
2: 알겠어요, 알겠어요.
0: 왜냐하면
2: 네.
0: 그냥 추억이 될 것 같은데.
2: 아, 추억이 될 것 같아서.
0: 우리 그때 진짜 그랬다.
2: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사랑이 되지 않을까.
2: 송대는 근데 좀비 출몰하면 어떡할 거예요?
0: 저요? 출몰하면요?
2: 네.
0: 일단 당장
2: 네.
0: 핸드폰을 보고
2: 아,
0: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티가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요. 네. 봉쇄해요.
2: 닫고 봉쇄하고
0: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진행할 거예요.
2: 아~
0: 여러분들 이제 좀비가 출몰했습니다.
2: 맞아요.
0: 어떡하실래요?
2: 네.
0: 아, 어떡하실래요는 방안이 아니죠.
2: 아, 잠깐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2: 방안을 얘기해줘야죠.
0: 살아남으세요.
2: 아유, 예? 알아서요?
0: 아니, 열심히 살아남으셔야 해요.
2: 뭐 약간 이 대처 방안이나 그런 걸 좀 알려줘야죠. 안내해줘야죠.
0: 네. 네.
2: 안 그래도 막 이게 라디오 중간중간에 그 비상 상황 나왔을 때 라디오 네. 들으면서 대피해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0: 맞아요. 그거 제가 해보고 싶어요.
2: 그래서 그거 라디오를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송디가 그거 하는 걸로
0: 네.
2: 화이팅. 저는 도망갈게요.
0: 네, 도망가 네, 8684님께서 지금 여기 좀비 나오면 밖에 있는 내가 최대한 멀리 끌고 갈게.
2: 아,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0: 아하.
2: 다른 스튜디오에 계신 거예요?
0: 아, 저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별로 안 좋아해요.
2: 왜요, 왜요?
0: 아, 너무 슬프잖아요.
2: 난 약간 이런 느낌. 난 좀 희생적인데.
0: 아, 그러면 원진영이 유인하고 이제 러비티가 다 들어왔어요.
1: 저비야 이윽이다
2: 이러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깁생 가능한 야자 시간에 듣기 좋은 노래들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봤습니다.
0: 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 네, 듣기만 해도 잘생겨지는 주파수 아니고 노래. 네,
0: 함지는 돈 들어오는 주파수, 잘생겨지는 주파수 이런 거 뭐 들어본 적 있어요?
2: 아, 저 행운이 들어오는 주파수 들어본 적은 있어요.
0: 아,
2: 그 게임 뽑기 할 때
0: 아하.
2: 하도 안 나와가지고
0: 네.
2: 아, 뭐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0: 아.
2: 행운이 들어오는 주파수 막 이런 거 검색해서 이거 틀어놓고 지금 하면서 딱 하면서 뽑았던 기억이 나지만 에, 뽑지는 못했던.
0: 신기하네요.
2: 네,
0: 진짜 그런 거 하는 거
2: 들어본 거 있어요?
0: 저는 안 들어요.
2: 뭐 약간 잠 잘 오는 주파수 이런 거 안 들어요?
0: 아, 그런 거 들은
2: 그런 거 듣는데
0: 백색 소음 같은 건가?
2: 좋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만 해도 잘 생겨지는 노래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잘 생겨지는 주파수처럼 듣기만 해도 내가 잘 생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노래들.
0: 뭐 무대 위에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 하는 아이돌의 정석 같은 노래들 저희가 다양하게 선곡해왔습니다.
2: 네. 송디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송디 추천곡부터?
0: 네, 제가 선곡한 곡은
2: 네.
0: 김민승의 쿵쿵쿵입니다.
2: 오, 이 노래 왜요?
0: 아, 이 노래
2: 네.
0: 정말 정말 못생겼네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2: 네.
0: 아, 근데 네. 제가 왜 잘생겨지는 그 주파수로 했는데 이 노래를 했냐면
2: 네.
0: 그냥 그냥 듣는데 네. 기분이 좋아요.
2: 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0: 뭔가
2: 정말 정말 못생겼네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0: 아니 그게 아닌데 아 뭔가 들어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좀 자신감이 생긴달까요?
2: 아 한번 네 그러면 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네
2: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노래 잘생김이 느껴진다면 감상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민승의 콩콩 콩콩

0: 네, 송디의 추천곡 김민숙의 쿵쿵쿵 듣고 왔습니다.
1: 네, 5910님께서 송디가 너무 잘생겨서 노래가 안 들려요. 요즘 송남보 미쳤다. 우!
0: 여러분 어떻게 좀 송남보 인정합니까? 좀 대답이 좀 작은데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남 아 네. 요즘 송남보가 소문에서 네. 남자로 보인다잖아요.
0: 그렇죠.
1: 뭐 오늘 그럼 여기서 잠깐 투표 받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소리로 해주세요. 네. 나 나는 송남보파다 소리 질러.
0: 그럼 뭐라 해야 돼?
1: 송영중 강아지파다 소리 질러.
0: 확실하게 강아지네요.
1: 확실히 이제 네. 송남보가 소수긴 해요.
0: 아, 송은 조금 네. 마이너한.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은님께서는요, 송디 가사에 맞춰서 율동 비슷한 거 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라고.
1: 아.
0: 네, 송남보 댓글 이후에 또 이렇게 바로 또 귀엽다라는 댓글이.
1: 네.
0: 네, 오셨네요.
1: 사실 이제 귀엽다보다 잘생겼다라고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잘생겼다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건가요?
1: 네.
0: 근데 아까는 가사에 못생겼어요 때문에 좋다면서요?
1: 아, 네.
0: 그러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하나 둘 셋.
1: 못생겼어요. 널 갖기에.
0: 아, 너라는 존재를 갖기에는
1: 네.
0: 내가 아직 못생긴 것 같다.
1: 네.
0: 오, 약간 본인을 조금 그래도 겸손하네요. 겸손.
1: 네, 5482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네. 정말 못생겼어요 라는 가사가 널 갖기엔 뭐 내가 못생겼다는 귀여운 가사였네요.
0: 맞아요,
1: 노래 맞아요. 가사가 진짜 사랑스러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정확해요. 노래가 사랑스럽죠.
0: 네, 사랑스럽더라고요. 되게.
1: 뭔가 잘생겨지는 주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생겨지고 사랑스러운.
0: 또 문자가 또 도착했는데 8236님께서는요 죄송한데 저는 송애보로 보입니다. 송영준 애기로 보인다. 아, 여러분 어떻게 송애보 좀 동의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도 강아지파가 좀 제일 맞는 것 같고
1: 네.
0: 그 다음이 좀 애기인 것 같고
1: 네.
0: 그 다음이 좀 남자인 것 같네요.
1: 네, 원진 씨는 들었을 때 어땠어요?
0: 들었을 때 저는 네.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성준이가 선곡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들었어요. 뭔가 노래가 되게 귀엽고 네. 통통 튀면서 약간 네.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1: 네.
0: 매력이 있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뭐 좋습니다. 선곡 이어가 볼게요.
0: 네, 이번은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듣기만 해도 내면 외면 모두 잘생겨질 것 같은 노래는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입니다.
1: 원진 씨 노 메이크업이면
0: 어떤 거요? 말해봐요.
1: 아니요. 왜 노 메이크업을?
0: 이게 그냥 그 주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떠오른 노래지 않았나 네,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문오픈 클로 크로즈락님께서 네. 원진이 노 메이크업이면 얼굴에 빛이 나지라고.
0: 과연 그럴까요?
1: 아니에요.
0: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여울 거예요.
0: 네, 김소울님께서는요 함디 노 메이크업 들은 김에 오늘 생얼 셀카 한 장 주시는 거 어떠신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제 생얼 셀카를 또 보내드리면 저인 걸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또 장난 한번 쳐봤고요.
1: 네, 러비티 앤드님께서 이거 가사가 함디 송디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몸무게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밥이라고.
0: 네, 오늘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왔잖아요, 서로,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뭐 드셨어요?
0: 저는 오늘 소갈비찜 먹고 왔고요. 송디 오늘 뭐 먹었어요?
1: 저는 그 뼈해장국.
0: 뼈해장국. 근데 뼈해장국 좀 특이한 거 먹었다면서요?
1: 살이 발라져 있는 해장국. 네,
0: 그러니까요. 뼈해장국인데 순살.
1: 네.
0: 그럼 어떻게 말해요?
1: 거기에 라면 살이 추가해서. 완전 잘 먹죠?
0: 너무, 예, 오늘, 예, 제대로 먹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1607님께서는요, 크래비티 무대에서 혼자만? 노메이크업으로 올라가기, 혼자만 잠옷으로 올라가기? 혼자만은 조금.
1: 저는,
0: 네.
1: 사실 무대에서는 네. 카메라가 잡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노메이크업으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0: 엥? 네?
1: 왜요?
0: 어? 뭐 카메라가 잡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노메이크업.
0: 오잉? 이거 내가 뭐
1: 아 그런 거 있잖아요. 풀샷 이런 거 잡힐 때 혼자만 잠옷이면 너무 튈 것 같지 않아?
0: 아 그래도 노메이크업은 자신 있다?
1: 아닌가 잠옷으로 올라가야 좀 알킷하나?
0: 나는 노메이크업으로 올라갈게요.
1: 왜요?
0: 노메이크업으로 올라가면은 세배 뭔가? 메이저님이 대신 올라왔나?
1: 사실 이거는 네. 사실 그런 거 있었잖아 예전에 헤어만
0: 거죠?
1: 하고 올라가기
0: 아, 그런 거 있었죠,
1: 메이크업만
0: 그런 거
1: 하고 올라가기
0: 네. 뭐예요?
1: 저는 헤어만 하고 올라가
0: 헤어만 하고?
1: 네
0: 저는 생얼을 좀 사소하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헤어 안 하고 올라갈게요. 저는 그럼 그레나로 승천된 상태로 그냥 무대하는 걸로.
1: 아 좋네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0: 이렇게 날개.
1: 네. 노이라님께서는 네. 근데 얼빡치킴이 나오는 날이라면?
0: 야
1: 그러면 잠옷을 입고
0: 그쵸 그러면 잠옷을 입어야겠죠.
1: 네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0: 이 잠옷이 그래도 아마 메리트가 좀 있을 거예요. 그쵸? 8683님께서는요 아 함디 노메이크업 예쁘다고 라고 저 네, 감사합니다.
1: 아 그냥 노메이크업 얼빡지캠? 네. 생각보다 신박할 것 같은데요?
0: 노메이크업 얼빡지캠? 조회수가 나오긴 할까요?
1: 아 신기해서 다 보실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 좋습니다. 클로즈랑님께서는요 어떻게 해도 알티타긴 할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그래도 둘 다 좀 화제성이 있는 네. 네, 선택인 것 같아요.
1: 또 장혜수님께서는 크래비티 알티 중독이다요 라고 하시는데
0: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들
1: 저희 다 관심을 받고 싶어요. 네,
0: 관심이 높은 아이들이라서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친친방 선거표는 함송디가 직접 골라온 외모 끌어당김 송 듣기만 해도 잘생겨지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함디가 한 곡 더 추천해줄게요.
0: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아 현장에서 좀 바로 급하게 좀 바꾸고 왔습니다.
1: 네.
0: 케이윌 선배님의 오늘부터 1일 이라는 노래로
1: 원래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셨죠?
0: 아, 또 이게 가사 중에 네. 또 못생긴 애들 중에 네.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거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특히나 그리고 오늘 야구 중계 보는데
1: 네.
0: 자꾸 케일 선배님이 잡히시더라고요.
1: 아, 네.
0: 네, 오늘 또 야구장 직접 가셨나 봐요.
1: 아,
0: 승려하고 오셨던데
1: 네.
0: 너무 축하드리고 나중에 꼭 저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K윌의 오늘부터 1일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3726님께서요. 아, 선곡 너무 좋다. 잘 밤에 너무 신나요 라고. 잘 밤에 너무 신나요 라는 이 말은 정말 좋아서 남겨주신 거 맞죠?
2: 너무 신나는 거 같은데요?
3: 눈치 주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그거 좋습니다.
2: 또 채연님께서는 옹 별일 없어 만나자용 라고.
3: 아, 또 노래 가사에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K윌 선배님 네. 듣고 계시죠? 만나시다고 하십니다. 채연님께서.
2: 형한테 한 거 아닐까요?
3: 아, 케일 선배님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네.
2: 네, 좋습니다.
3: 4066님께서는요. 잘생긴 애들 중에 함송디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라고. 아하. 또 이런 댓글 자꾸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많이 좋아해요. 자, 오늘 친친방 선곡편은요. 듣기만 해도 잘생겨지는 주파수 말고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2: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백현의 놀이공원인데요.
3: 왜 이 노래죠?
2: 이 가사가 좀 설레요.
3: 아, 설레죠.
2: 네, 그래가지고 네. 뭔가 놀이공원에 너와 나밖에 없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3: 놀이공원.
2: 근데 그 대상이 우리 함디 송디로.
3: 뭐? 이렇게 둘이?
2: 아니요. 대상이요.
3: 대박.
2: 그러면 네,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3부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올게요.
3: 네,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3: 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2: 네,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백현의 놀이공원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함원진.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말랭이보다 더 말랑한 형준이 볼맛 젤리랑
0: 말차마 젤리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9973이가 나는 요새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치과 치료를 2주간 계속하는 중이라 입안이 얼얼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 함송디 집에 요새도 아이스크림 자주 채워나? 아이스크림 내기 요새도 해? 라고 보내줬는데
0: 또 마침 어젯밤 우리 우빈씨가 아이스크림 한 3만원어치 정도
1: 아하
0: 사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냉동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 아 그치 예, 드디어 사줬어.
0: 맞아 드디어 채워줘가지고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히 먹을게.
0: 자 0410님께서는요 요즘 나는 전에 유행했던 AI로 만든 유리 과일 자르는 영상에 푹 빠져있어. 처음에는 엥? 하면서 보다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더라고. 영상에 나오는 유리 과일 같은 게 실제로 있으면 잘라보고 싶어. 함성진은 AI 유리 과일 자르는 영상 어떻게 봤어? 라고.
1: 나도 이거 봤어.
0: 맞아, 나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그 약간 맛있게 잘라주는 애들이 있고.
1: 맞아.
0: 아 뭐야 이거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1: 또 뒤에 어떻게 잘릴지 궁금해서 끝까지 맞아, 보게 맞아. 된다.
0: 그게 약간 잘못 만든 것들은 딱 잘랐는데 갑자기 과일이 두 개가 막 이렇게 나오고
1: 맞아.
0: 약간 되게 현실성 없게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막 안에 막 무슨 이상한 보석 같은 거 넣어놔가지고 부스럭이 막 튀어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1: 맞아.
0: 그런 건 좀 별로고 좀 깔끔하게 싹 이렇게 잘려지는 게 좀 보기 좋더라고요.
1: 또 비비디 바비디부가 나는 요즘 비 오는 날 기다리는 거에 빠져있어. 왜냐면 레인부츠 샀는데 한 번도 못 신었거든. 비가 엄청 많이 막 쏟아졌으면 좋겠어. 나 레인부츠 신게. 근데 얘들아 그 얘기 들어봤어? 요즘은 장화라고 하면 늘 크크래. 레인부츠라고 해야 된대. 라고 했는데
0: 에이 그냥 늘크크 하련다. 이거 너무 많다 뭐 하긴. 나 그냥 늘크크 하겠습니다. 장화 많이 신세요. 장화 신은 강아지 고양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 근데 비 오는 날 네. 때문에 레인부츠 그러니까. 이거를
0: 뭔가 낭만인데 그치?
1: 나도 그냥 살까 고민했는데
0: 아 진짜?
1: 안 샀어.
0: 레인부츠가 약간 그런 거 맞나?
1: 그쵸 여기 장화
0: 그쵸
1: 그 장화 맞아요.
0: 그 장화 좋아요. 또 얼른 또 근데 비 오는 건 난 좀 싫긴 하는데 우리 비비디 바비디 분님을 위해서 얼른 또 비가 내려가지고 꼭 개시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님께서는요 요즘에 만약에 이 말에 빠졌어. 심심할 때마다 친구들이랑 만약에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함성진은 요즘 자주 쓰는 말 있어? 라고.
1: 자주 쓰는 말?
0: 요즘 자주 쓰는 말? 자주 쓰는 말?
1: 내가 그걸 안 해서 모르겠어.
0: 뭐죠?
1: 인지를 못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약간 빠져있는 말 같은 거에 약간 인식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쵸? 되게 무의식적으로 뭐 하는 게
1: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많이 한다.
0: 아니 근데 진짜 많이 하죠. 그건 한국인이라면 그쵸?
1: 나는 들어갈 때 내를 진짜 많이 해.
0: 나는 그런 거 많이 해.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행하다 보면은
1: 맞아.
0: 네 좋습니다.
1: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1: 네. 네 오늘 우리랑 좋습니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뭐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0: 네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피프티의 Like a Bubble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지난 시간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에 이어서 피프티피프티의 Like a Bubble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문자 소개해볼게. 우리 박연희가 보내줬는데 송디 볼 젤리면 쭈니 볼 대목 해도 돼? 크크크크
1: 어때요? 해도 돼요?
2: 해도 돼요. 요즘 볼살이 많이 없어가지고.
1: 아, 그러네. 떼먹을 게 없네.
2: 떼먹을 게 없어.
1: 그러니까 아까 또 한번 눌러보니까 싹 사라져 있더라고.
2: 맞아, 없어, 없어.
1: 0368은, 말차맛 찔리는, 진짜 별로긴 하다. 원진아, 말차맛 즉석밥도 나왔대. 관심 있어?
2: 응?
1: 관심 없어.
2: 말차맛이 밥으로 나왔다고?
1: 밥? 밤? 밥맛일 것 같은데 좀? 그거 좀 밥맛이다. 오케이. 3401은 오늘 가든에서 하는 거라 그런지 함디송디 귀여운 포즈 많이 해주는 거 너무 좋다. 현장에 가신 러비티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예, 앞에서 또 많이 많이 또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예, 열심히 또 아주 또 밖에 너무 덥고 지금 모기도 막 날아다닌대요.
2: 맞아요. 모기가 너무 많고
1: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저희의 이런 포즈들로 네. 조금이라도 그런 더위들이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반말해.
1: 씻겨 나갔으면 좋겠어.
2: 우리 한예림이가 나는 요즘 많이 쭉 클망진창 로고 듣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가든에서 들으니까 더 좋다라고.
1: 아 이게 하는데. 여러분 네, 비하인드가 있어.
2: 뭐야?
1: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이제 PD님께서 우리 PD가 반말이니까. 우리 PD가. PD가 우리 이제 게스트들 오셨을 때 그 뭐냐 조금 우리가 민망해하지 않고 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거 우리 깔끔한 버전
2: 맞아.
1: 우리 둘 버전으로 좀 바꿔서 내보내시다가 그 이제 팬분들이 이거 클망진창 어디 갔냐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다시 바꿨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PD님이 저희를 PD가 우리를 위했다라는 점. 좋습니다.
2: 좋다 좋다. 아 피디라고 하니 피디핑?
1: 피디핑이 피디핑이 우리를 잠깐 위해줬다는 점.
2: 자 또 노희라가 보내줬는데 진짜 지금 가든 지금 모기밥 되고 있어.
1: 안돼.
2: MBC 모기들 오늘 회식하는 중이야.
1: 안돼 안돼. 진짜 어떡해.
2: 오늘 모기들 회식 중이라는 게 왜?
1: 아니 오늘 진짜 진수성찬이야 모기들 어떡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춤춰
2: 모기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1: 어떤 거?
2: 혈액형
1: 맞아. O형을 좀 좋아한다고 들었어 나는.
2: 혹시 O형 있어?
1: O형들 손 어떡해.
2: 저기 옆에 사는 데 붙어 있어.
1: 오영 옆에 있어. 오영 옆에. 오케이. 민머무가 피디핑아 고마워라고. 예, 우리의 또 체면을 위해서 잠깐 또 신경을 써줬다는 점. 자, 문희는 아, 피디님까지 반말의 세계관이야? 어디까지 가능한 거지? 라고 하시는데 지금 또 반말 세계관이니까.
2: 맞아, 맞아. 우리 다 친구잖아.
1: 맞아, 우리 다 친구잖아. 지금 우리 대표까지 친구니까, 그치?
2: 맞아. 대건 말해봐.
1: 시대까지 친구. 친구지. 시대까지 친구하자. 좋아.
2: 자 강다연이가 보내줬어. 나는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소리 지르면서 노는 거에 빠졌어. 원래 학교 규칙이 교내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노는 게 아주아주 재미있음 이라고.
1: 소리 지르면서 노는 게 어떤 거지?
2: 어떨까 뭐.
1: 그치. 그냥 갑자기 딴따단따다다단 하면 바로 시작하는 건가?
2: 러비티 놀라겠다.
1: 신기하다. 그거 그럼 찍어봐. 나 찍고 싶은 그 쇼츠 중에 그거 있어. 자기가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때까지 달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멀리 달린 사람이 1등 하는 거. 그래서 하면서 달리는 건데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멤버들이랑 기회 되면 찍으려고.
2: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2: 친구들이랑
1: 그러니까.
2: 소리 지르면서.
1: 또 저게 다 추억이니까 그치?
2: 맞아.
1: 좋아 좋아. 자 8651은 속보! 가든에 모기 정말 많이 있었는데 모기 기피제 향 나더니 줄어들었어요. 천사 러비티가 모기 기피제 뿌려준 거지?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2: 있네요.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한번 이렇게 싹싹싹싹싹 한번 했죠.
2: 진짜 여기 가든에 천사가 나타났다.
1: 진짜 진짜 자, 소울이는 평생 같은 상의 입기, 평생 같은 하의 입기.
2: 어. 어, 나 너무 쉽다.
1: 뭔데?
2: 평생 같은 하의 입기.
1: 오, 근데 나도 이거는 좀 평생 같은 하의가 나을 것 같아.
2: 뭔가 사람이 뭔가 사람을 마주하면 살짝 그치? 얼굴 쪽을 보게
1: 그치?
2: 되니까.
1: 그렇게 되니까. 한번 이거 가든 러비치도 한번 가볼까? 나는 평생 같은 상의를 입겠다, 손.
2: 아무도
1: 없어? 평생 같은 하의를 입겠다, 손. 아, 진짜? 그치. 왜지?
2: 왜지라니? 형도 그렇게 골랐으면서.
1: 아 맞네. 아 나도 그렇게 골랐지?
2: 아니 이 형은 계속 아 그 형이랑 반대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1: 아 맞아 맞아. 아 좀 토론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 깜짝 놀랐네. 오케이.
2: 너 히로미가 음악 취향이 맞는 친구 대 음식 취향이 맞는 친구. 아
1: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2: 나는 음식 취향이 맞는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아.
1: 좋을 것 같다.
2: 어. 원진이는?
1: 나는
2: 어려워?
1: 나는 음악 취향이 맞는 친구.
2: 어 진짜? 왜?
1: 가 더 나을 것 같아. 딱 이제 하... 이 음식은 내 기분에 그렇게 좌우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
2: 아 진짜?
1: 아닌가? 아 근데 둘 다 너무 어렵다.
2: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막 약속 시간 돼서 모였어.
1: 모였어?
2: 만약에 홍대에 모였는데 으흠. 뭐 먹을까 했는데 어 나 오늘 뭐 돈가스 먹고 싶은데 어 아 나 돈가스 튀긴 거 별로 안 좋아해. 오늘 짜장면 먹자.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 어 그러면은 뭐 짜장면 집 가서
2: 어 돈가스 먹어?
1: 아 이게 좀 쉽지 않네. 어 아니면 뭐 김밥 거기 가가지고 김밥 헤븐 가가지고 그냥 아. 너 먹고 나 먹고 약간 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딱 그렇게 너 같이 딱 모여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와 오늘 진짜 너무 신난다 얘들아 아마 해서 딱 자동차 딱 타가지고 이제 뭐 어디 운전하면서 딱 가. 근데 갑자기 거기서 후회 하고 있어 이거 막 나오고 아. 오늘 너무 신난다 그래서 얘들아
3: 우리 다투던 그 아,
2: 분위기 깨지긴 한다.
1: 야, 이런 것만 틀면
2: 뭐 넘어가자.
1: 모르겠다. 이건 좀 많이 어렵다. 어렵다. 많이 어렵다. 0410은 함성디 그럼 어색한 사람과 맛있는 밥 먹기, 친한 사람과 완전 맛없는 밥 먹기 중에 골라.

0: 나는 그럼 같이 먹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손.
1: 이거 꽤 어색한 그래서. 사람 가면 막 만약에 직장 대표님. 이랑 맛있는 밥.
0: 대표님이나 뭐. 와.
1: 나는 근데 괜찮다. 나도 나는 우리 회식하면 중요한 사람 앞에 나보내잖아.
0: 근데 단둘이. 무조건 단둘이. 공간에 단 둘밖에 없어. 룸을 빌려서라든지 아니면 해서 그 공간에 단 둘밖에 없어.
1: 아, 그럼 그래도 친한 사람 그러면 싫어.
0: 아, 뭔가 친한 사람과 완전 맛없는 밥을 먹으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추억이 될 것 같아.
1: 맞아.
0: 그래서 딱 그 막 사장님 눈치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맛없어.
1: 야 잘 먹었게.
0: 티가 내. 티가 내. 막 이러면서. 그게 좀 추억이 될 것 같아가지고.
1: 또 0063이가 근데 친한 사람이랑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거면
0: 친한 사람이랑 토마토를 먹어야 된다고.
1: 아
0: 그거 뭐 둘 다 뭐 되게 취했나? 뭐 왜 갑자기 토마토를 둘이 같이 먹지?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질문 많이 남겨줘.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0: 아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 미아오의 띠로리.

0: 진짜 못 그러겠다.
1: 나는 다섯 살 때 좀 못났어.
0: 그래?
1: 어.
0: 그러면은 내가 그때부터 정신교육을 싹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리 볼을 만지고 아무리 기뻐를 만져도 전혀 화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나는 함디가 다섯 살 때 다섯 명이라고 하면 나도 다섯 살 함디.
0: 다섯 살 나?
1: 뭔가 그러면 그런 옛날에 활동했던 것들 있잖아.
0: 나 어.
1: 많이 내가 남겨주고 싶어.
0: 아, 오, 감동인데?
1: 어, 좋은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네.
0: 뭐야 그러면은? 아, 약간
1: 흑역사를 많이 만들었겠다였어.
0: 뭐 그러면은 뭐 금동대학로를 좀 그런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남기고 싶다.
1: 어, 그거였는데.
0: 레전드다. 오케이. 자, 9973은 헐, 회사 앞에 타코야키 트럭 온다는 그 사람인데 우리 회사 앞에 수요일은 그 통닭 돌아가는 전기 구입하는 트럭도 온다? 우리 회사 트럭 세권이 함성진은 무슨 트럭 세권에 살고 있음? 아, 살고 싶음이라고.
1: 아, 오. 나는 근데 진짜 예전에 통영에서 응? 학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염통 꽃이 있었어.
0: 대박이다.
1: 나는
0: 염통?
1: 그래서 염통 꽃이 트럭 제권에서 살고 싶어.
0: 나는 개인적으로 슬러시.
1: 아.
0: 난 슬러시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슬러시가 좀 요새 날씨에는 슬러시 트럭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1: 무슨 맛 좋아해? 토마토 맛도?
0: 토마토. 나는 그거 소다 맛 좋아해.
1: 아~
0: 파란색 있잖아 그거. 나 그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
1: 좋네.
0: 또... 1607은 다들 한 번쯤 복권 당첨되는 상상 많이 하잖아. 우리 회사에선 며칠 전 복권 당첨되면 한 방에 일시불로 받기, 매달 나눠서 20년간 받기가 핫한 주제였어. 함성지도 복권 당첨되는 상상 자주 해라고.
1: 그치. 나는 그치? 상상해본 적 있어.
0: 상상은 하지.
1: 근데 저거를 밸런스로 가보면 나는 매달 나눠서 20년간 받기.
0: 매달 나눠서? 왜?
1: 왜냐면 한 방에 받으면 그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매달 나눠서 받으면
0: 그럼 덜 해?
1: 그러면 좀 덜 하지 않을까?
0: 그럼 덜 한 거야?
1: 아닌가?
0: 똑같지 않나?
1: 왜냐면 1년 정 1년 그걸로 하니까 우리는.
0: 아.
1: 난 또 똑같지. 와, 성형준이 이런 생각을 해?
0: 하하. 나는 한 방에 일시불로 받을게.
1: 왜?
0: 지금 같은 코스피 8000 시대에 한 방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싹 넣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한 5년 지나 있으면
1: 아, 무섭다. 그런데 이거 어때?
0: 어떤 거?
1: 만약에 복권 당첨됐어.
0: 어허.
1: 말한다 안 한다?
0: 나는 말할 것 같아.
1: 오, 진짜?
0: 난 말하면서 그냥 야! 먹고 싶어 뭐 있어? 바로 말해 막.
1: 멤버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러비티한테도?
0: 말할 것 같아.
1: 오.
0: 뭐 안 말할 것 같아?
1: 나?
0: 안 말할 것 같은데.
1: 말 안 하고 맛있는 걸 많이 사줄게.
0: 아, 갑자기 막?
1: 갑자기. 내가 태도가 달라지면 복권 당첨된 거야.
0: 오케이, 알겠어. 자, 6499는 우리 학교에 순대 트럭 와라고. 아, 근데 순대 트럭은 저희 저희 숙소 근처에도 가끔 와요.
1: 어? 에?
0: 와,
1: 그거 그냥 분식집 아니야?
0: 아니야. 순대 트럭이 진짜 가끔 와.
1: 진짜?
0: 나 그래서 한창 런닝 뛰러 다닐 때 그 런닝 뛰러 가는 그 길에 늘 순대 트럭이 있었어. 그래서 진짜 그거 보면서 와, 배고파 막 이러면서 진짜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1: 몰랐네. 또 0151이가 쇼폼 천재 송디, 어떤 영상을 찍을지 고를 때 어떤 멤버랑 같이 찍을지 혼자 찍을지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야. 궁금해. 좀 여러 명에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있는 거는 그냥 대기실에서 나랑 같이 찍을 사람,
0: 그렇지, 선착순으로 이제 늘 받고
1: 하고, 혼자 찍은 거는 그냥 혼자 하려고 하고, 두 명이 좀 애매해.
0: 아, 두 명이.
1: 그래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하거나 아니면 이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하지.
0: 오케이.
1: 예스.
0: 혜진이는 함성디, 멤버들이 나한테 하루 종일 장난치기, 멤버들이 나한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기, 어떤 거 선택할 거야? 궁금하다라고. 나는 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1: 형은 하루 종일 장난치기잖아.
0: 맞지.
1: 나는 멤버들이 나한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기.
0: 그게 더 낫다?
1: 나 이거 좋아.
0: 왜?
1: 뭔가
0: 진짜 너무 서운할 거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
1: 나 그럼
0: 없는 사람 지금.
1: 조용히 있을래.
0: 투명 인간 지금.
1: 조용히 있을래.
0: 레전드. 그럼 너무 서운할 것 같지 않아?
1: 근데
0: 너가 막 뭘 말하려고 해도 그냥 쓱

0: 미야오의 띠로리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게. 0410이가 한디 피카츄한테 100만 볼트 맞았어? 라고. 아, 그거 한 거야.
1: 9538은 한디 5살 송디 vs 송디 5명. 5살 송디 5명은 안 될까?

0: 차차차차가 쓱.
1: 근데 그거 그냥 무시인데.
0: 그런 거지.
1: 아 괜찮아.
0: 괜찮아? 이런.
1: 뭐 쿨하니까 난. 어. 난 쿨하면 다 송영준.
0: 쿨한 난다 송영준.
1: 자 이제 문자까지 만나봤더니 벌써 야자 마칠 시간이래. 이제 다 같이 급식 먹으러 갈까?
0: 좋아. 우리 이목구비보다 뚜렷한 급식 메뉴 뽑아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크래비티의 마이턴 듣고 4부에서 만나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영서고등학교.
1: 네, 급식료

0: 퀴즈 오늘 거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왕.
1: 6월 16일 금요일 내일 영서구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한우 곤드레밥, 양념장, 야채 된장찌개, 오이 도라지 무침, 활짝 핀 떡갈비, 배추김치, 식혜, 그리고 이것.
0: 네, 내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것이 나오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오에 먹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요. 쑥이나 수리치를 넣어 만드는 떡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네, 방금 정답 다 들었는데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수리수리 마수리떡, 2번 수리치떡.
0: 뚜뚜.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보내서 적어서 보내주세요.
1: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언태리 피처링한 지민의 WYA.

0: 내일급식 모더러에 이어서 언타리 피처링한 지민의 WYA 듣고 왔습니다. WYA는 지금 어디야를 뜻하는 Where you at의 줄임말인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세련된 R&B 사운드 위에 감각적인 일렉 기타가 더해진 데다가 보컬과 랩을 넘나드는 지민의 표현력까지 매력적인 노래였죠.
1: 네, 그럼 내일 급식 모더러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수리칠도.
0: 네, 내일 영서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곤드레밥, 양념장, 야채 된장찌개, 오이 도라지 무침, 활짝 핀 떡갈비, 배추김치, 식혜,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었던 수리치떡이었습니다.
1: 근데 네. 저 활짝 핀 떡갈비는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0: 뭐 떡갈비가 활짝 피면 뭐죠?
1: 또 살짝 떡갈비? 떡갈비를 이쁘게 이름 짓고 싶었나?
0: 아 그런 건가?
1: 그런 걸 것 같아요.
0: 신기해. 아 약간 좀 눌렀네. 이게 떡갈비가 되게 이렇게 도톰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0: 이게 눌렀네요. 되게.
1: 아.
0: 아, 꽃 모양처럼 좀 저렇게 가운데에다가 예, 떡을 가운데다 두고 아 진짜 꽃 모양처럼 아. 그래서 활짝 핀 떡갈비인 것 같습니다.
1: 네, 수리치 떡 먹어보셨어요?
0: 아니요, 전 수리치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수리치
1: 그 초록색 떡 아닌가요?
0: 초록색 떡 아, 아까 사진 나오긴 했는데
1: 네.
0: 수리치 떡 아까 본인도 처음 들어본다 해놓고서 너 사진 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왜
1: 아니 그냥 아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0: 아는 척 하는 거죠?
1: 아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0: Guilty.
1: 네. 맛있어 보이네요.
0: 네.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0: 네.
1: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4613님 축하드려요.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수리치떡 밖에 있는 러비티들과 다음 가든에서 같이 비빔밥도 만들고 음료도 같이 먹을게요.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서 모기 기피제 제공한 천사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오~
0: 네, 천사에게 선물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0: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만나보고 갈게요. 0218님께서는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잠깐만 밖에 나가도 힘들었는데 크래비티 말레이시아 공연 때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무대에서 열심히 무대하는 모습 정말 멋있고 대단했어요. 함디 송디 더위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1: 더위 극복?
0: 더위 극복 방법. 와.
1: 어허, 이거는
0: 저도
1: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그 길 인도에 걸으면
0: 네?
1: 그 그늘로만 걷기.
0: 그늘로만 걷기.
1: 근데 그런 건 이거는 다 모두가 하지 않나요?
0: 그쵸 그쵸.
1: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0: 그쵸 그쵸 그쵸.
1: 형은 있어요?
0: 더위를 극복하는 법.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도 솔직히 너무 더우는데
1: 네.
0: 그날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또 네. 이제 앞에 러비티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 더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더위란 거는 싹 잊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요즘 같은 계절 예, 감기 여름 감기 꼭 조심하시고
1: 그만하세요.
0: 또 네. 오래 가니까요.
1: 그만하세요 이제.
0: 네.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1: 네.
0: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저도 더위 극복 방법 떠올랐어요.
0: 어떤
1: 갑자기.
0: 거죠?
1: 아 저희 크래비티와 함께하면
0: 네.
1: 네. 여름도 네. 겨울처럼 겨울도 저... 여름처럼
0: 네.
1: 네.
0: 사계절 아주 그냥 따뜻하고 딱 좋은 날씨 모두들 다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자가 도착했는데 크룰레님께서는요 양산 쓰기!
1: 호!
0: 정말 네 깔끔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양산 쓰고 다니세요 여러분.
1: 네, 요즘 진짜 양산을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2702님께서는요 함디 토요일에 야구 보러 가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을까요? 첫 직관이라 많이 기대되네요. 함디랑 송디는 야구 볼 때 직관을 더 선호하나요? 라고. 네, 확실히 이게 직관이 좀 더 재밌으니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거 그런 거 솔직히 딱히 없고요. 그냥
1: 네.
0: 예, 그냥 가서 그 분위기에 즐기시고 예, 딱 알고 가야 될 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야구에 빠지지 말 것. 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비폐해질 수도 있는 스포츠라서요.
1: 저는 근데 알고 가면 좋을 거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거죠?
1: 선수들의 응원과
0: 아 그런 거 알고 가면 좀 재밌어요.
1: 막 그런 거 알게 되면
0: 네.
1: 그 남들 다 할 때 가만히 네. 있는 것보다
0: 그쵸, 그쵸.
1: 같이 좀 뭔가 하면
0: 즐기려는 그 자세가
1: 네.
0: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분위기가 재밌다 보니까
1: 맞아요 재밌죠. 네. 승료까지 하면 더 좋죠.
0: 맞아요 맞아요.
1: 또 5910님께서 BT 프로덕션 한 부장님 연설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디 뭐 학교 반장 선거하는 줄 알았어요.
0: 여러분들 항상 아껴주시고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교감 선생님 말 같아요. 졸려요.
0: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손채연님께서는요 농담곰 송영준 닮음이라고. 예 맞아요. 아까 이 농담곰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너무 귀여워요. 네,
0: 그래서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또
1: 많은 가든에 굉장히... 계신 러비티들이 탐내고 있습니다. 네.
0: 끈적이는 것도 진짜 엄청 끈적여요. 형준이도 네. 이렇게 끈적였으면 좋겠어요.
1: 왜 이래요 오늘?
0: 네 문자 네. 한번 네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1: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갈게요.
0: 네 오늘 일기는 제가 써왔습니다. 신청곡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1: 네 8679님께서 치기를 빌려 신청할게요. 오늘 날씨가 함디가 커버했던 치기를 빌려 너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네 8670님의 신청곡 산들의 치기를 빌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기상 알람음인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 있다. 아, 주문한 커피가 완성됐나? 나는 근데 카페가 아닌데.

0: 어디서 자꾸 이렇게 진영이 불사내 다리다. 네, 필라테스 2년차 괄호 열고 공백 1년 반 다시 시작한 필라테스가 얼마나 설렌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몸에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1: 아이고 또 시작하셨네.
0: 네, 선생님의 너무 친절하지만 기분 탓인지 오묘하게 좀 가소로움이 느껴지는 격려의 말은 나를 더 민망하게 만드는 듯하다. 이게 정상뼈의 위치라며 잡아주시는 자세는 마치 체감상 피사의 사탑을 버금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마음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이번엔 꼭 오래 꾸준히 다니겠다고 가는 스튜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외쳐본다. 화이팅! 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투어스 네, 오버드라이브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네, 여전히 필라테스 입문에 설레고 있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이제 교환 일기에 이제 대본까지 적어주시고.
0: 아, 그러니까요.
1: 작가님이시네요.
0: 한번 네, 저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적어봤습니다.
1: 네, 2422님께서 진동 네. 소리 너무 리얼해서 제 핸드폰에서 진도 오는 줄 알았어요. 한디 이런 것까지 잘하냐고라고.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얀드님께서요. 함디의 필라테스 브이로그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추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네. 예, 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1: 최근에 배운 동작 같은 거를 보여주기 좀 부끄럽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그 말해주면 안 돼요? 말로 설명해 주세요.
0: 아, 요새는 지금 이 제가 이 허리가 약하다 보니까 네. 허리에 약한 이유를 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네. 선생님께서 내린 진단은 중둔근과 대둔근에 예, 근육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아.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막 옆으로 누워서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아. 네, 개구리 자세 같은 걸 막 약간 강아지 오줌 싸는 듯한 그 자세 있잖아요. 그걸로 네. 다리 계속 움직이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아, 좋네요. 네. 그래도 이번엔 오래오래 다니겠다고

0: 오, 공개적으로 외치셨는데
1: 네.
0: 올해가 최소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선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제가 진짜 한 2년 전이 3년 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다녔다가 네. 그때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공백이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년 반 정도 있는데
0: 네.
1: 그 공백 기간은 일단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0: 아.
1: 네, 그 공백 기간 정도는 일단 다녀보고
0: 네. 네,
1: 아마 그쯤 다니면 좀 필라테스가 습관이 돼서 계속 네.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좋네요. 네,
1: 저만 근데 또 선언하면 불공평 하니까 송디도 가든에서 뭐 하나 외쳐주세요. 근데 송디도 아까 노래 나갈 때 동안 나도 필라테스 다녀볼까 하지 않으셨어요?
0: 아 그냥 뭔가 건강해지는 기분일 맞아, 것 맞아, 같아가지고
1: 맞아. 네.
0: 저는 그러면 올해에는 뭐 해볼까요?
1: 뭐 해볼래요?
0: 그러면 저는
1: 네
0: 더 잘생겨져 볼게요.
1: 더 잘생겨져 볼 거예요.
0: 아니 이런 거 좀 별로다. 좀 재수 없잖아. 그렇죠.
1: 맞아요.
0: 아 재수 없었어요?
1: 맞아요. 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운동할게요.
1: 운동이요?
0: 그냥 체력 기르는 운동.
1: 체력 기르는 운동.
0: 벌컥 말고.
1: 벌컥 말고.
0: 운동.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 네.
1: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우리가 외쳐줘야 될 것 같아.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더. 좀 덥고 모기가 괴롭히더라도 조금만 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너무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네 교환일기 오늘의 주인공은 함디였고요. 다음주는 다시 저의 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어떨지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2시간 어떠셨어요?
0: 아, 일단은 진짜 너무 앞에 이렇게 러비티들이 너무 꽉 채워줘가지고 너무 네. 지금 시야가 너무 예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네, 진짜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도 오랜만에 이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는데 네. 처음엔 좀 긴장했어요. 네. 왜 긴장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나의 본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현장 앞에서 봐주신다는 생각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긴장했는데 그래도 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네. 또 감사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0: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든에서 함께해준 우리 러비티 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너무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고마워요.
1: 네, 다들 조심히 집에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242님께서 친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함디 송디 친친 카메라랑 포컬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쁘게 나와서 볼만 난다고요. 친친 박수 박수. 언제나 예쁜 함디 송디도 박수 박수.
0: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3309님께서는요. 6월 끝나면 함송디랑 친친방 재결합하라고 내가 재회 주파수 들을게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1: 아, 네. 좋네요. 6월이 끝나면 저는 7월을 이 DJ한테 네. 메시지 보내려고요.
0: 어떤, 아, 직접 이렇게 생방 참여해서요?
1: 네, 보내보려고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감시 좀 해주세요. 네. 아, DJ분들. 네, 내일은 동표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1: 네, 여러분이 함송뼈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뭔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0: 네, 내일도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함디가 작사 작곡한 명곡이죠. 크래비티의 봄날의 우리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0: 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네, 저는 DJ 크래비티의 원진
1: 형준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977년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지와의 조우에서 스위트였고요.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국내에는 미지와의 조우로 소개가 되었고요. 원래 제목은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라는 조금 긴 제목이에요. 번역을 하면 3종 근접조 뭐 이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UFO나 외계인과의 접촉을 좀 일종의 등급을 나누거든요. 1종 근접조는 UFO를 목격한 거, 2종 근접조라고 하면 외계인을 본 거, 이제 3종 근접조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만난 거, 네, 만나서 뭔가 소통을 한 거, 그게 3종 근접조라고 해서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에요. Close Encounters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고 하더니 이게 만국을 넘어서서 우주 공통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서로의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소통할 줄을 모르다가 방법을 찾아내요.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 조스에서 지구 생명체에 대한 공포를 보여준 감독이 바로 그 다음 작품에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두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스필버그 감독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상징되지 않나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조스였고 그 뒤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미지와의 조. 이때부터 시작된 관심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ET였고, 다시 이번에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외계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편을 외계인 선부작으로 묶더라고요. 미지와의 조, ET, 그리고 디스클로저 데이. 디스클로저 데이에 대한 평가가, 평론가와 관객의 평가가 아주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뭐야, 평점이 왜 이렇게 나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백캠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영화 평점은 그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영화 평점이 어떻게 매겨지는가에 그 메커니즘을 조금 감안하고 평점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기분이 반영된 평가의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영화를 정말 못 만들고 재미가 없어서 별점을 낮게 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될 때, 내가 기대했던 영화가 아닐 때 관객이 기분 나빠서 또 화가 나서 그 마음을 별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섞여 있는 형태의 점수라서 디스클로저 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궁금하시면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외계인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외계인과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 독점했을 때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까 봐 그들은 정보를 지켰다고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지 안 혼란스러워질지는 그 정보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좀 집단지성에 대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감독님의 생각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엔딩이 필요한 영화였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가 풀려가는 스토리를 기대하신다면 엔딩에서 엥?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작품 디스클로저 데이를 보면서 오랜만에 떠올려본 영화 미지와의 조.

0: 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섰다 섰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2: 아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존 윌리엄스의 E.T. 플라잉 테마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의 음악이 놀랍게도 다시 한번 존 윌리엄스더라고요. 와, 이제 9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창작을 하고 계시는 존 윌리엄스. 스필버그 영화에 존 윌리엄스 스코어 나와야죠. 아, 미지아의 조, E.T. 이 명 스코어들 오늘 두 곡이나 들려드렸네요. 디스클로저 데이에서는 삽입곡을 하나 골라봤어요. 영화 중간에 이 음악이 나오는데 반갑더라고요. 아마 차 안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웬 스테파니 피처링은 에이콘 더 스윗 이스케이프.

디스클로저 데이의 삽입곡 The Sweet Escape 그웬 스테파니 피처링은 에이콘이었고요. 이어서 4576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한국 영화죠. 최근에 많은 분들을 겁에 질리게 만든 영화 살먹지 오프닝과 엔딩에 쓰인 곡 데블 아이스 자스민과 보라나가 함께한 노래였어요. 한동안 물 근처를 밤에 가는 건 이제 저한테 힘든 일이 되겠네요 라고 사연도 함께 주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조스 데이비 핀처가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조스를 본 뒤 다시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나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데이비 핀처가 그렇게 집요하게 영화를 만드나 봐요. 가령 패닝룸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읽히지 않나요? 나도 그런 순간을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야망이 그의 작품들에서 좀 엿보이는 게 이 조스 같은 영화에서 받은 어릴 때 받은 그 충격 때문인가 봐요. 스필버그의 조스를 보고 다시는 바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처럼 내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다시는 무언가

할 수 없게 되기를 그런 약간의 예, 악취미가 있는 데이비드 핀처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배우한테 똑같은 동작 막 100번씩 시키고 테이크를 막 100번씩 하고 하는 거겠죠. 이 희선 씨 신청곡 준비했는데 이분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자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듣게 된 노래를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듣고 나서는 또 계속 생각나서 듣고 있어요 라고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한때 엄청 열심히 자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안 들었는데 그러다 문득 한번 그 노래가 귀에 들어오면 예전에 한참 막 자주 듣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 몸이 기억하는 노래에 대한 감정 때문에 또 한참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희선 씨에게 그런 노래는 이 노래래요.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도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이 노래가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에도 나오니 영화음악에 신청할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극장에서 개봉한 콘서트 필름의 센 리스트라면 영화음악에서 얼마든지 틀 수 있죠.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의 센 리스트 가운데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그리고 피처링은 장희정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조금 뒤면 우리는 멕시코를 만나겠네요.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세 편의 콘서트 필름에서 음악을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곡은 이희선 씨의 신청곡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에서 금요일에 만나요. 피처링은 장희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백현 론스타일라이트 닷인 시네마에서 랑 데뷔였습니다. 제가 콘서트 필름 GV 처음 한 작품이었어요. 백현 론스타일라이트 닷인 시네마 엄청 떨면서 제가 평소에 만나던 영화 관객이 아니라 백현 씨 팬들을 만나는 자리라 저 완전 그분들한테는 제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되게

떨면서 했던. 그래서 저도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또 제가 백현씨 노래 가운데 이 랑데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라봤고요. 세 번째는 에픽하이 20 The Movie에서 에픽하이 피처링 오혁의 빈차였습니다. 요즘 이런 콘서트 필름이 또 극장을 즐기는, 극장이라는 공간에 쓰임새를 찾는 또 새로운 작품들이 되었죠. 아, 이 에픽하이 노래 좀 듣고 있다 보니 뭔가 이런 여름밤,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여름밤에 좀 생각나는, 좀 분위기 있게 듣기 좋은 곡 더 들려드리고 싶어졌어요. 먼저 Unforgivable이라고 2021년 산드라 블록 주연의 영화 있었습니다. 산드라 블록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 JJ 케일의 매그놀리아라는 곡이 쓰였거든요. 저는 뭔가 여름밤에 이 노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런 라디오가 있었다니. 이 시간에 듣는 초여름 분위기의 보사노바 너무 좋네요. 안채인 씨, 오늘도 듣고 계신가요? 영화 V4 벤데타에서 코르코바두였습니다. 스탄게츠, 후앙 지우베르트, 조빔 이렇게 다 함께한 노래. 지금 흐르는 곡은 한국 영화 멋진 하루의 스코어죠. 김정범, 프리토리움 김정범 씨의 스코어 가운데 10시 12분 AM, 네, 오전 10시 12분이라는 스코어입니다. 오늘 축구 경기 10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울릴만한 스코어를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誰が見えねえ戻るわけなん時間不正常 Right Right 春が奈良がどわん8分上なのパイ誰はねパイ

choose to choose you.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일 열이 나요 감기처럼.
1: 예.
2: 시들어가네 시들어가네 활짝 피었던 꽃 피었던 꽃 함께해서 찬란히 빛이 나던 그 길들도 그 길들도 회색이 되어가 everywhere that I go. 너 아닌 것들로 내 텅 빈 하루를 채우려

사람들이 말해 시간의 약이라고 So let the time pass 지나가는 웬 다 순간이라고 Let it pass 하지만 내게는 겨울이 끝없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방법으론 소용이 없네 No matter how I try

하루 종일 열이 나요 감기처럼 겨울 내내 낫지 않는

0: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도 왜 느낄 순 없는 건지 너의 손이 필요해 너의 손이 필요해 Please 네 꺼낸 생애 첫 고백 다쳐 옛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거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숨이라는 것을

0: 아주
1: 예 아버지 저예요.
0: 아 아버지 아 빠졌는데 전화 못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1: 아 그래 바빴지 뭐. 연희가 전화했어.
0: 됐어요? 저거 너무 깜빡했네.
1: 아 힘들어서 어떡하냐. 언니네 봤어 지금.
0: 됐어요?
1: 네 얘기하는 것도 죄송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알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내기를 끝내고 다 함께 모여서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날인 단오죠. 단오에 하는 민속놀이 중엔 씨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씨름을 할 때 뒤집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상대가 나를 막 밀어붙이거나 공격해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나를 향해 밀려드는 그 전진 압박의 힘을 역이용해서 허리의 탄력으로 받아 넘길 때 뒤집기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하루 나를 몰아세우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점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의 힘이 강할수록 내가 줄 수 있는 반격의 에너지 역시 더 커진다는 점. 자,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허리에 힘 빡 주고 승리를 향해 출발해보시죠. 6월 1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긱스의 챔프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이 대학교 시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저는 그냥 학교만 다녔을 때보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을 때 학점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학생회 일도 해야 되고 뭐 방학 때 내가 해야 할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뭐 알바도 하고 그랬을 때 뭔가 그 순간 집중력이 확 하고 올라가서 공부가 더잘 되기도 하고 그 집중력으로 시험도 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너무 하고 여유로워도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뭔가가 있을 땐요. 오늘은 그리고 단호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아주 큰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멕시코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오늘 또 오프닝이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었죠. 상대 힘이 강할수록 내가 줄수 있는 반격의 에너지 역시 커진다는 이야기. 아, 이 착플리스의 승부에서 제가 가진 반격의 에너지 역시 지금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대역전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 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함께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002번님, 매일 단체 간식을 만드는 자영업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열심히 만든 디저트를 가지고 배달 장소로 출발할 준비 중입니다. 모두 달콤한 하루 되세요. 오, 단체 간식을 만드시는군요. 케이터링 이런 거를 하시는 걸까요? 뭐 빵, 쿠키, 과일 이런 거 담는 이제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셨네요. 출근 잘 하시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3537번님, 영은님의 영롱한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반짝이네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등산하러 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중에 수원에서 일산까지 가야 하는데 등산하면서 좋은 기운 얻어볼게요. 3537번님, 뭔가를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제 이름에 들어가는 이 영자가 옥구슬 소리 영자예요. 오, 왠지 통한 것 같은데 맞죠? 아침부터 등산을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등산하면서 좀 생각 정리하면은 미팅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미팅도 성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시경님, 여기는 안동에 있는 호반 나들이길이에요. 안동댐 수문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수의 절경을 만끽하면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서 걸으러 왔네요. 새소리도 나고 밤꿈 냄새도 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곳이 있었군요. 저는 새아침 하면서 참 우리나라 좋은 곳들이 많구나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안동에는 호반 나들이길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 아침에 고요한 호수 바라보면서 산책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한준보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노래로 하루를 열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해요. 쿨의 아로하 들려주세요. 오, 네, 준보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신청하신 노래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쿨의 아로하입니다.

펄의 아로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조예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학교 전공시험이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총 3개나 있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루시의 잠깨 틀어주세요. 조금 졸려요. 너무 귀엽네요. 왜 이 사연이 왜 귀엽게 느껴지죠?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절대 못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밤새면 밤새지 일찍 일어나서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린님. 시험 잘 치르고 좋은 성적으로 방학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손님들이 지금 나오는 라디오가 무슨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 중이에요. 상큼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는군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 저 토스트 정말 좋아하는데 먹은 지 한참 됐네요. 어, 그 길거리 토스트도 맛있고 그 브랜드 토스트들도 맛있고 그렇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시는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979번님은요. 저는 팔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6월 19일은 특별한 날이라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인 쌍둥이 딸 아들과 중학교 3학년인 쌍둥이 아들 딸의 생일이 같기 때문이죠. 한 집에서 내 아이가 같은 날 생일을 맞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네요. 팔남매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참 많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해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쌍둥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생일 축하해. 신청곡은 중3 쌍둥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부탁드려요. 오, 아니 팔남매도 정말 대단한데 이 쌍둥이, 그러니까 쌍쌍둥이라고 하나요? 이 두 쌍둥이가 생일까지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6월 19일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아이가 생일이 같으면은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다 같이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고요. 복작복작한 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끼리 놀면은 그게 바로 놀이죠. 네, 다복한 가정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신청곡이 참 많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볼게요. IOI의 갑자기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영락없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어제는 경북 내륙에 이어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무더위 속에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호남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확대되기 전에도 동해안을 뺀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낮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기 때문에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는데 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도 최고 80mm가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 심하게는 250,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아, 요즘 또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잠시 뒤 10시부터 한국전 또 치러지는데 멕시코전이죠. 축구 경기에서 만회 골을 넣으면 그쵸, 팀의 사기가 확 하고 올라가고요. 그 골이 역전 혹은 무승부의 발판이 되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배틀 결과, 아, 제가 성공했어요. 역전 멋진 만회 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골이 무승부의 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1: 바로 인터셉트, 바로 채갑니다. 아니, 이겼다는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겠다.
0: 이런 거는 좀 부풀려줘야 돼요.
1: 해설까지 해가면서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까지.
0: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길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긴 했지만 더 좋네요.
1: 그러네요. 아, 지난주 제가 좀 느낌이 삐끗할 것 같다 했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아니, 제가 지난주까지 12. 그쵸? 영디가 11이었거든요.
0: 우리 석점 차였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제가 동점까지 따라잡았습니다. 12대 12. 오.
1: 재밌게 됐어요.
0: 약간 아직 여유가 좀 느껴지는데요.
1: 아니, 왜 진 거예요? 정말 질 줄은 몰랐어요.
0: 그래요? 그러면 살펴볼까요? 네.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보겠습니다. 6666번님. 우와, 영디. 스노클링 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로 Under the Sea 선곡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셨네요.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까지 말이에요. 덕분에 출근 시간에 인어공주 OST로 상큼하게 출발하네요.
1: 제가 이 여름 썸머 풀의 노래 가지고 왔었는데.
0: 네. 제게 좀 더 직접적이긴 했어요.
1: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6666번님 취향 알겠습니다. 이우미님, 대화할 때 언니 말에 맞장 붙이게 만들어주는 노래로 리쌍의 광대라니 아량승. 동생은 늘 광대라는 말에 빵 터졌네요. 오빠, 내가 광대였기에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10대 맞을 거에 5대만 맞은 줄 알아. 그리고 눈치 보며 사는 동생들 힘냅시다 하셨는데, 아, 동생들이 이래서 눈치가 빨라요.
0: 맞아요. 이렇게 싹싹싹하고 싹싹 피해다니죠.
1: 맞아요.
0: 2583번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영디의 정통법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차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로 반짝반짝 눈이 부셔 소녀시대의 지 최고의 선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표는 영디에게 드려요.
1: 이것도 기억이 나요. 제가 코르티스의 레드 가지고 왔는데
0: 레드
1: 너무 이제 신곡이고 나는 왜 이런 소녀시대의 지가 있었는데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자책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평소에 전혀 듣질 않는 신곡을 찾아들으셨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1: 하던 대로 할게요.
0: 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우민님, 258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틀 착 플리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맞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세요.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정영복님, 날씨가 더워지니 아내가 멋진 카페를 검색해서 자꾸 가자고 하네요. 아내는 넓은 카페 창을 통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음료를 다 마시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앉아있죠. 최근에도 아내가 여보, 내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시골 카페 알아놨는데 주말에 거기 갈까? 하고 묻는데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카페에 앉아있을 때 들으면 시간 잘 가는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아내가 풍경 바라볼 때 저 혼자 이어폰 꽂고 즐겨보겠습니다 하셨네요.
0: 네, 정영복님. 아, 얘 카페 취향 안 맞으시면 오래 앉아있기 정말 힘들어요. 여름 내내 아내분 따라다니시려면 좀 체력도 기르고 좀 네. 기운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네.
0: 먼저 가보실래요?
1: 이 사연을 좀 풀이를 하자면 좀 카페족이신가요? 어떠세요?
0: 저는 그래도 좀 오래 앉아있는 편이긴 해요. 한 시간 반?
1: 이렇게 좀 카페 투어를 하시는 편인가요?
0: 아, 그건 아니에요.
1: 그건 아니에요.
0: 저 일단 밖에 자체를 잘 안 나가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카페를 가도 근데 사람 별로 없는 곳을 가는 걸 좋아하긴 해요. 막 풍경 아니, 좋고.
1: 침대 밖은 위험한 건가요?
0: 엄청 위험하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1: 아, 저도 조금 더 제가 외향적이고 밖을 나가길 좋아하고 또 같이 있는 남편은 집에 있기를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하나 봐요. 본인 충전기가 침대 쪽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공감해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좌석에 앉으면 거기서 막 충전이 되거든요. 급속 충전이 되는 느낌? 근데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막 들뜬 마음에 알아보면은 아, 약간 고개를 살짝 각도가 기울어져요. 꺼리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왔다 갔다 절레절레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에서 전 또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니까 연애 프로그램 같이 보자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0: 왜요?
1: 그냥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앉아있는 것만도 괜찮다. 너의 그 육신만 내 옆에 있어라. 딴 생각을 해도 되고 대신 뭔가 같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좋다.
0: 아, 남편분은 근데 혼자 따로 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좀... 천장과 벽이 달린 곳에 혼자 그쵸.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그러면 나는 집으로 합의를 볼 테니 옆에만 앉아 있어줘라. 근데 정영복님 우리 아내분께서도 그냥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설레고 좋은 것 같거든요. 같이 부부가 함께 있는다는 거. 사실 그 안에서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싫어하는지. 뭐 전 안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의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 행복하단 말이죠. 존재만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가져왔습니다.
0: 존재만으로.
1: 왜냐면 다 같이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배꼽이 같은 곳을 향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저는 괜찮아요.
0: 이 영복님께서는 이미 그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주는 게 아닐까요? 카페도 같이 가주고 좀 힘들지만 같이 앉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지루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솔루션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해요. 너튜브는 아예 다리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혼자 이어폰 꽂고 영상을 보면은 이게 참 옆 사람 보는 입장에서 얄밉단 말이죠.
1: 그럴 거면 합성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대신에 게임을 하세요.
1: 게임을 해요?
0: 휴대폰 게임을 하세요. 한 판 정도 하고 잠깐 쉬고 한 판 하고 잠깐 쉬고 그 아내분이랑 잠깐 얘기도 나누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아내분은 풍경을 바라보시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1: 저는 남편이 최근에 그 모바일 핸드폰 게임을 받았는데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면 과열이 돼서 나와요. 요즘 게임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중간에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0: 아 그래도 아내분께서도 한 20분 정도는 참아주시지 않을까요?
1: 근데 아내가 제가... 풍경 바라볼 때 잠깐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요?
0: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1: 네.
0: OST를 준비했습니다. 네. 에스파의 Hold on Tight인데 이게 영화 테트리스의 OST예요. 테트리스 정도면은 짧고 굵게 할 수 있지 않나요?
1: 막 아이템 그날따라 잘 먹어버리면 막 다 아 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아내가 풍경을 다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봤는데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 어떡해요.
0: 저는 그래도 혼자 막 괴로워가지고 막 몸서리치고 있는 것보다는
1: 그래요?
0: 게임 한 판이나 하고 있어라. 나는 풍경 구경하겠다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 평화롭게 갔거든요. 존재만으로.
0: 네.
1: 근데 영디는 거기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으셔라.

0: 그럼요.
1: 권유를 하시는 거네요.
0: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1: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영디가 승자니까 정해주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0: 아, 첫 번째 거는 제가 승자니까 제 걸로 갈게요.
1: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0: 네. 에스파의 홀드 온 타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0: 영화 테트리스의 OST 에스파의 Hold on Tight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책폴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78번님,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향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도 대구에 사는데 서울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주말만 되면 자꾸 서울에 옵니다. 저는 외롭게 있다가 친구가 오면 주말에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는 남자친구랑 실컷 놀다가 저희 집에서 잠만 자고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쓱 하고 대구로 내려가 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이 게스트하우스인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좋질 않네요. 친구의 연애를 응원해줘야 하는데 제 속이 너무 좁은 걸까요? 자취방에서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릴 때 들을 만한 노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좀 약간 착잡하시겠어요. 1778번님. 저희가 모듬 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제가 집 주소만 알려주시면 바로 뒤집게 들고 해드리고 싶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0: 그러니까요. 이 친구분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보고 싶고 근데 또 숙박비는 아끼고 싶고 하지만 조금 얄밉긴 하네요.
1: 그렇죠. 완전 얄밉죠. 그리고 먼저 가세요.
0: 먼저 가나요?
1: 네. 먼저 가세요.
0: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떡해요. 말하기에는 또 너무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향 친구잖아요. 소중한 친구라고요. 그리고 32살. 32살이면은 이 친구분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연애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할지, 괜찮을지, 이대로 친구 집에서 내가 신세를 져도 괜찮을지. 그러면 우리 친구분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편할 때 가사가 뭐죠?
1: 무슨 노래죠?
0: 난 바보니까 괜찮아. 사랑의 바보. 그러니까 내가 큐피드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사랑의 바보처럼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1: 근데 우리가 정영복님 아까 첫 번째 사연 대할 때랑 또 좀 태도가 다르죠.

0: 다르네요.
1: 왜요?
0: 저는 아까는 역시 부부 사이는 좀 부드럽게 가자 해서 응응. 평화로운 노래를 가져왔고 아. 지금 영디는 너무 말랑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친구는.
1: 아, 친구? 어 그래요? 그러다가 친구랑 절교하게 되면 저는 그게 더 상처일 것 같아요.
0: 저는 원래 그 무례한 사람들에게 항상 웃기만 해가지고 피를 많이 봤는데 물론 지금도 아 괜찮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보니까 1778번님은 지금 조금 단단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0: 바보니까 괜찮아 이러면 큰일 나요.
1: 그래요? 근데 친구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줄 법하지 않을까요?
0: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이렇게 반복을 해버리잖아요. 월요일 새벽에 그냥 쏙 내려가 버리고 친구를 집을 정말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느낌. 저는 이거는 진짜 친구가 만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유키스의 만만하니를 가져온 거는 절 아니고요. 만만하게 보신 거예요. 네. 전 만만하니 유키스에 만만하니 할까 하다가 아 이거는 친구랑 한번 말을 해서 끊어줘야 되겠다. 맥을 한번 끊어야 됩니다.
1: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고요?
0: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 안 하면 계속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 아무 말 안 하는구나. 근데 한번 탁 끊어주면 아 이 친구도 화를 낼 줄 아는구나. 좀 조심하게 되고 좀 빈도를 줄이거나 하겠죠. 이거는 엠블랙 와야죠. 전쟁이야. 전쟁이야.
1: 그렇게까지 뻥. 크게 버린다고요?
0: 전쟁이야. 뻥.
1: 진짜요?
0: 네.
1: 이게 그렇게 전쟁을 치를 정도의 큰일인가요?
0: 저도 그러니까 작은 싸움 정도의 느낌으로 노래를 찾아봤는데 전쟁 시리즈만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전쟁이야 가지고 왔어요. 엠블랙에.
1: 좀 무서운데? 벨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0: 근데 저도 앞에서는 아 괜찮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778번 제가 이거 지금 나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한 발 빼고 보니까 한 번은 아 이거 몇 번째예요 지금.
1: 그래요?
0: 네. 지금 모둠 전 세트가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볼 친구 아닌가요 지금?
1: 친구분이 나름대로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다른 걸로?
0: 제 생각에는 이 지금쯤에서 한 번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엠블랙 전쟁이야 듣고 올게요.
0: 좋아요. 진짜요?
1: 네네.
0: 엠블랙의 전쟁이야 듣고 오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엠블랙의 전쟁이야였습니다.
5: 아, 차이나네요.
6: 나레이션으로 이제부터 전쟁이야. 되게 비장하네요.
4: 그렇죠. 근데 정말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속이 뻥 뚫려요.
6: 아,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1778번님.
4: 네,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7: 김효영님, 두 분은 학창시절 교생선생님과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저희 학교에 예쁜 교생선생님이 국어선생님으로 오셨는데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시를 읽어주시면서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을 감성으로 적셔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때가 이성의 막 눈을 떴을 때라 그 시들이 더 훅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선생님 덕분에 시에 흥미를 갖게 되고 문학에도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교생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릴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4: 오, 김효영님, 교생 선생님 좋은 분 만나셨네요. 시를 읽으실 때 근데 차도 한 잔 곁들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시집과 함께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어울리는데요? 시와 차?
4: 너무 어울리죠. 이번에 제가 먼저 가볼까요? 근데 좋아요.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이 효영님께서는 여자분이실까요? 남자분이실까요?
6: 그래도 예쁜 교생 선생님이라고 하셨으니까
4: 남자분이실까요?
6: 남자분일 확률이 높지 않아요?
4: 그러니까 저는 교생 선생님 좀 기억

0: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1: 저는 뭐 몇 분 계시죠.
0: 오, 정말요?
1: 그 당시에 이제 또 여고생들의.
0: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 뭐 성함도 뭐 얼굴도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한 장면이 그려져요. 왜 우리 운동장에 옛날에는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는 그 단상이 있고 그 옆으로 계단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막 몇 명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이랑 깔깔깔깔 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교생 선생님 하면 뭡니까? 약간 첫사랑,
1: 그쵸.
0: 나의 추억, 나의 로망 그런 거 다 꿈꾸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1: 아니 소녀시대 전곡을 뭐 최근에 이렇게 다시 듣게 하셨어요?
0: 그래서 이번엔 이승철 씨의 버전으로 원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진짜 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0: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너무 설레잖아요.
1: 그렇죠.
0: 아 이때 너무 행복했는데. 아~ 그 봄에 오시잖아요. 기억나죠?
1: 그쵸, 맞아요.
0: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요.
1: 갑자기. 약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몇 장면이 있는데 벚꽃이 막 날리면서 그 교생 선생님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짓궂은 학생들이니까 저희는 여학생들이 선생님 막 첫사랑 단골 질문들 맞아요.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어떤 친구가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해서 선생님이 근데 정말 진지하게 임하셨어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불러주셨거든요.
0: 와우.
1: 너무 그때 기억이 나요. 막 벚꽃이 밖에서 막 분홍 색깔이 쫙 날리면서 선생님이 거리에서를 거의 진짜 눈 감고 이윽고 선생님이셨어요. 진짜로.
0: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분이 잘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아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을 하면서 그때 또 마침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0: 뭐죠?
1: 궁이라는 드라마.
0: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1: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교복 안에 그 체육복 바지를 하나를 탁 걷어서
0: 그쵸.
1: 내가 바로 신채경이다 느낌으로 저도 막 활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생 선생님의 몽글몽글한 그 선생님도 얼마나 그 풋내기셔요. 사회 풋내기인데 나도 신채경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아 이게 사랑인가?
0: 아 장난치지 마세요.
1: 선생님 아 나 선생님 좋아하는 건가?
0: 아 지금 괜히 없는 말 짓지 마세요.
1: 이게 전주부터 딱 들으면 내가 신채경으로 돌아가요. 진짜로
0: 맞아요.
1: 나만의 그 이신을 찾아서 엄청 헤맸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니었었나 봐요.
0: 이신도 똑같은 학생이었잖아요.
1: 그쵸. 저는 그때는 1인칭 신채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혹시 이신? 이런 느낌으로 그 펄립스 러버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그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0: 저도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1: 하울앤제이.
0: 맞아요. 하울앤제이. 아 이것도 명곡인데.
1: 아 이 노래 들으면 또 옛날로 바로 타임머신 타버리죠.
0: 그래요? 이번엔 제작진 판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무슨 노래 하셨죠?
0: 저 이승철의 소녀시대요.
1: 아 이승철의 소녀시대와 펄립스 러브
0: 하울앤제이.
1: 하나 둘 셋.
0: 오 1-1. 그러면 승자의 걸로 가야죠.
1: 너무 락발라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 몽글몽글을 좀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0: 아 근데 네. 제가 이기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좀 저도 펄립스를 너무 좋아해서 네. 들었을 텐데 한번 역전해보고 싶거든요.
1: 이럴 때 사람의 미덕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0: 아 저는 그 미덕이 없어요. 저는
1: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0: 전 모자란 사람이고
1: 네, 정말 배틀이네요. 이거
0: 부덕한 사람이에요.
1: 아니, 거의 뭐 멕시코와 한국 때 경기였어요 지금.
0: 진짜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이 마음으로 응원 한번 해보죠.
0: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끝곡은 저의 이승철의 소녀시대 남겨드리면서 저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패션 트렌드 중에 슬래커 코어라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슬래커는 게으른 사람을 뜻하고요. 바닥에 끌릴 만큼 넉넉한 바지 입으시고 목이 살짝 늘어난 낡은 티셔츠 등 마치 집 앞에 잠깐 마실을 나간 듯한 무심하고 나른한 분위기가 특징이라고 해요.

슬래커 코어가 유행이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와,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후줄근 말고 이제 슬래커 코어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반응들이 좋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은 너무 애쓰면서 하루 보내는 것보다 이거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슬래커 코어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으로 설렁설렁 여유롭게 한번 보내보자고요.

패션 얘기에서 아주 느낌 있게 첫 곡 들어봤습니다. 347 에이든의 Dancing in my room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6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입지? 뭐 입고 가지? 어디 가지?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패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슬래커 코어! 아 저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슬래커 코어. 오, 멋스럽네요. 멋스러워. 이게 20년 전에도 이런 코어 비슷한 룩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카고 바지류로 빈티지한 느낌을 더 살렸는데 슬래커 코어는 정말 그냥 트레이닝복도 있고 면바지도 있고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모시 바지 같은 것도 있고 좀 어쨌든 좀 편안하게 루즈한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거네. 요런 패션이 사실 저희는 늘 있었거든요. 우리 작가들. 일단은 신발을 잘 안 신어요. 그냥 발이 들어가는 아무거나 그냥 일단 끼워놓고 와요. 그래서 대부분 슬리퍼고

0: 슬랙코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옷은 그렇게 편안하게 입어도 사실 약간 나가는 애티튜드는 얼굴에 좀 나와 있네요. 선글라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좀 하고 나오니까 우리 작가들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편안한 패션으로 한번 즐겨보죠. 자, 저희도 편안하게 금요일 2시간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창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오랜만에 브랜드랜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찌라님 오세요.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함께 성공올라면 신화가 된 브랜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제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기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도
16: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7: 네, 패션도 그렇지만 날씨도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에 꽤 많은 비 소식이 있는데 때이른 더위를 물리쳐줄 고마운 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어젠 경북에 이어 서울과 경기 곳곳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을 보면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기록인데요. 오늘도 한낮의 체감기온 33도 안팎으로 높이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엔 호남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 조심하시고요. 낮에도 중부지방은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이 시간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딱 들려드릴 겁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들으시고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스피드 1등 에게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영 PD도 틀리지 않게 집중해 주시고. 자,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와, 솔직히 1초도 안 됐다. 1초도 안 됐어. 한음 들었는데, 근데 알 것 같죠, 여러분. 예. 좀 어렵다고요? 일단 신의 영역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진짜 조금만 더. 한음 더 들려줬다. 빡빡합니다. 새로운 PD들 빡빡해요. 자,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정답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송 완곡을 들려드릴 동안 제목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1등은 이미 저희가 예, 체크해놨고 그리고 다섯 분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아서 아이스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송 엑소의 노래거든요. 듣고 올게요. Yeah.

진짜 다쳐도 몰라요. 조심히 들으세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엑소 으르렁이었습니다. 요즘 치사병 전설이 되다 해서 멤버들이 여러 가지 맛을 담당하는 미각 보이즈가 진짜 인기잖아요. 태초에 엑소가 있었어. 그죠? 엑소도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 초능력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걸로 이제 컨셉이 잡혀져가지고 리더 수호 씨가 이제 물을 움직이는 초능력이 있었죠. 찬열 씨가 불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고 디오가 힘, 카이가 순간이동, 세훈이 이제 바람을 움직이는 초능력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순간이동입니다. 무조건 순간이동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스트레스 잘 안 받는

근데 차 막히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30분 가야 되는데 차 막혀서 한 2시간 걸리고 이런 거를 너무 괴로워요. 근데 순간이동 있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착 지금 움직여서 일본 가서 초밥 사가지고 착 움직여가지고 또 몰디브 가서 또 예 또 딱 무알콜 사가지고 착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좋아. 오늘 퀴즈 정답 가장 먼저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더 뽑아서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인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37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국내 최초로 홍대에 애니메이션 전문 영화관이 생긴 거 봄. 일반 영화도 상영하지만 애니메이션 비중이 다른 영화관보다 높고요. 극장에 전용 굿즈샵이랑 팬덤 전용 공간까지 운영이 된다고 해요. 이번 달은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애니 덕후로서 보러 가야겠어요. 이런 거 좋다. 저도 애니 너무 좋아하니까. 작년에 이제 규멸의 칼날이 500만을 넘겼거든요. 체인소맨도 300만을 넘겼어요.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진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 영화관에서 뭐 상영을 했으나 하는 애니 너무 많아요. 뭐 약간 카우보이 비밥 라인, 예, 앞으로 사무라이 그 라인이 음악이 또 예, 다르거든요. 카우보이 비밥은 재즈만 나오고 앞으로 사무라이는 힙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그 사운드 좋은 데서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잠시 덕후의 이야기였죠. 0376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할게요. 2883님 구글이 수컷 모기 3200만 마리 푼다는 뉴스 봄.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수컷 모기에 불임을 유발하는 균을 감염시킨 뒤에 풀어두면요. 이 수컷들이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도 번식을 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아무쪼록 성공해서 올 여름 모기 없이 꿀잠을 자고 싶어요. 하셨는데 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꿈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성공하면 너무 좋지. 목이 없어지기를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이 883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용훈이 목소리 듣고 와야죠. 원위의 이카루스 듣고 올게요. 넌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원희의 이카루스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해 볼게요. 1047번님. 요즘 서촌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 봄? 드디어 MZ들이 서촌의 슴슴한 매력에 빠졌나 봐요. 핫한 옷가게, 식당, 감성 카페, 베이커리들이 문을 열고 있고요. 특히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문구샵도 많다고 하는데요. 더 핫해지기 전에 서촌 골목길로 산책 다녀와야겠어요.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엄청 핫해. 서촌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의외로 갔을 때 한적한 적이 없었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곳이기는 한데 좋죠. 가면 그 진짜 정취가 너무 좋지. 1047번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치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8881번님. 타코 먹으러 간 축구 대표팀 봄? 손흥민 선수 일행은 멕시코 대표 소스인 과카몰리를 시작으로 양념 돼지고기를 활용한 알파스토르 타코와 소고기 안창살이 들어간 아라체라 타코를 먹었다고 하고요. 고수는 뺐다고 해요. 뭐? 저는 고수 진짜 좋아하는데 소니는 싫어하나 봐요. 후후후 하셨는데 고수를 뺐다고요? 고수를 뺀 타코? 아, 집에서 빈대떡 드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고수 조금 먹기 시작하면 좋은데. 아, 타코에 들어간 고수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 나라에서 또 만끽을 하고 있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멕시코전 있는데 이 여유롭게 예 경기를 멋지게 할 것 같은 느낌 팍팍 들어요. 화이팅! 8881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3091번님 인터넷 괴담으로 시작된 공포영화 백룸 인기 봄. 백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방 같은 곳에 갇힌 인물들이 기괴한 일을 겪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최근엔 공포 게임 시장까지 점령을 했대요. 영화를 본 관객들이 직접 생존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게임으로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포 영화 보고 공포 게임까지 연달아 즐기다 보면 올 여름 더위는 정말 싹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이 영화 진짜 핫하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일단 핫한데 2005년생입니다. 케인 파슨스. 백룸으로 이제 할리우드 역대 최연소 박스오피스 1위 감독으로 등극을 했고요. 이 젠지 세대에 사실 그 쇼츠를 뭉쳐가지고 컨텐츠를 엄청 핫하게 인기를 얻었던 친구였는데 이 분이 이제 장편으로 백룸으로 엄청난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트도 직접 지었다던데 진짜 공학적인 영화입니다. 3091아버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새로운 공포물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인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공간감도 그렇고 재밌어요.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의 뱅뱅.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지난 경기 때도 오늘 경기 보러 휴가 내신 분들이 있을까 얘기했었는데요. 그만큼 조금 덜 밀렸었고 오늘도 좀 그런 편입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가 사고 있어서 좀 많이 밀리는데요. 월계 1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상계교에서 월릉 쪽으로는 정체가 심한 편인데 이후로는 군자에서 성수까지만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인천요금소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6, 7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혼잡하고요. 이후로 신월 부근 지체입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는 목동운동장 일대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 밀려 있고요. 강서 쪽으로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패션 트렌드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1: 네.
0: 자영 리포터는 여름 패션 어떤 걸 좀 신경 써서 입어요?
1: 저는 일단 몸에 달라붙으면 안 돼요. 땀이 났을 때도 잘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바싹바싹한 네, 그런 거 좋아해요.
0: 시어서커 이런
1: 맞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0: 네, 시어서커 좋아하시는구나.
1: 네.
0: 저도 사실 기능성을 좋아하긴 합니다.
1: 여름에는 진짜
0: 핫팬츠 계속 입고 완전 기능성이거든요.
1: 테디를 보면 언제쯤 여름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지가 길어지면
0: 저는 여름하고 상관없어요. 봄 시작, 겨울 빼고 다 입어요.
1: 맞아.
0: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노인 대상 건강정보 영상 가운데 상당수가 전문가를 사칭한 AI 제작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0: 아, 이거 비슷한 걸로 저희 아버지도 너무 많이 속고 계시던데. 어르신들 특히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데 가짜 영상이 대부분이에요.
1: 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건강 관련 영상 100건을 분석해봤는데요. 42%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상이었고요. 이 가운데 24건은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불과했는데요. 이 AI가 만든 건강정보 영상이 실제 전문가 영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 예,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1: 네.
0: 어른들은 식별하기 어려워요.
1: 맞습니다.
0: 어른뿐만이 아니고 식별하기 어려워.
1: 진짜 어려워요. 예.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특히 디지털 문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짜 전문가 영상을 검증된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정보를 접할 때 출처와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하나의 영상만 믿지 말고 여러 정보를 비교해볼 것을 권고했고요. 또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한 번쯤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부모님께서 유튜브 같은 것으로 건강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검증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니까 출처를 꼭 확인하시고 또 같이 체크하셔서 걷어내셔야 알고리즘에서 없어져요.
1: 맞아요.
0: 그런 거 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1: 소식입니다. 요즘 미니 양배추와 미니 오이, 또 미니 당근 같은 이른바 꼬마 채소가 새로운 식재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빅으로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 그렇죠.
0: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있어? 뭔데? 미니 사이즈 왜 유행이에요?
1: 네, 이 꼬마 채소들은 단순히 덜 자란 채소가 아니라 작은 크기로 자라도록 개량된 품종인데요. 크기가 작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손질이 간편하고 한 번에 먹기 좋은데다가 맛과 식감까지 좋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니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 식감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레스토랑에 가보면 미니 양배추를 통째로 구워서 스테이크 가니쉬로 제공하는 메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미니 양배추 식당에서 종종 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니 당근도 스테이크나 닭고기 요리에 곁들임 채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손질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건강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니 오이는 이 일반 오이보다 크기가 작고 씨가 적어서요. 아삭한 식감이 두드러지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간장과 식초, 또 설탕을 활용해서 새콤달콤한 피클로 만들면 샌드위치나 햄버거, 고기 요리와 곁들여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0: 미니 오이는 진짜 맛있더라.
1: 한입에 쏘고?
0: 예, 미니 채소들 작고 귀여운 데다가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게 잘 핫해지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보시면 한 번쯤 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철에 흰 티셔츠 입고 밖에 나갔다 오면 노랗게 얼룩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텐데요.
0: 맞아요.
1: 이게 단순히 땀 때문에 생기는 얼룩은 아니라고 합니다.
0: 그렇지. 땀은 이게 땀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1: 맞아요. 테디가 말한 것처럼 땀 자체는 원래 무색에 가깝다고
0: 그쵸?
1: 해요.
0: 네.
1: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노란 얼룩을 살펴보면요, 땀 속 단백

0: 각질과 피부의 피지 그리고 데오도란트 성분이 섬유에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특히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데오도란트를 사용할 경우에 이 얼룩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미 생긴 얼룩은 어떻게 지우면 되죠?
0: 일단 세탁기에 넣기 전에 액체 세제나 얼룩 제거제를 얼룩 부위에 먼저 바른 뒤에 일정 시간 두었다가 세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오래된 얼룩의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30분 정도 담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탁 후에는 얼룩이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에 건조하는 게 좋은데요. 건조기의 높은 열이 얼룩을 섬유에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잔여물이 남아서 냄새와 얼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1: 세탁기에 바로 넣는 것보다 얼룩 부위를 먼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름철에 흰티 자주 입으시거나 이제 와이셔츠 입으시는 분들 오늘 꿀팁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약간 공기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오, 그래요? 네,
1: 그래서 약간 황사가 많이 끼는 곳, 땀 흘리면 그 황사가.
0: 맞아요.
1: 그래서 그냥 누래져요.
0: 달라붙잖아요.
1: 세차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너무 내 몸에서 나온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 빨래 자주 하게 되는데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0: 저는 진짜 이틀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한 두세 번씩 세탁기 돌려서 집에서 하루 종일 세탁기만 돌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1: 세탁기가 열일하고 있구나.
0: 진짜 열일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다.
1: 네. 세탁기 관리도 잘하시고.
0: 네.
1: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할 거예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여기 갑자기 옐로우를 다른 옐로우인데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금요일 아침을 더 신나게 해줄 파이팅 넘치는 참가자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초코우유 오늘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8살인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침마다 엄마 퀴즈 신청했어? 라고 자꾸 물어봐요. 더 이상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신청해봅니다. 아들에게 추억과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빠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서울시 강동구에 살고 있는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0: 아, 혜림 씨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아침마다.
1: 아침마다 항상 물어보니까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0: 그랬군요. 네. 어, 이게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용기인데 그래도 용기 내주셨네요. 아들 때문에.
1: 아, 네. 계속 물어보니까.
0: 엄마가 그럼 평소에 잘 맞췄나 봐요.
1: 반은 넘었던 것 같은데.
0: 열.
1: 네, 오늘은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
0: 그래요. 긴장 많이 돼요. 네. 혹시나 만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1: 아... 자신은 없어요, 근데.
0: 자신 없으면 어떡해. 백상 만약에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본인을 위해 쓰나요? 뭐 아들에게 선물 사주나요?
1: 아들에게 쓰겠습니다.
0: 올. 아들 요새 뭐 갖고 싶어 하는 거 있나?
1: 아들은 많죠.
0: 많아요? 아, 그렇구나. 본인한테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1: 아, 저요? 아,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뭐야? 혜림님.
1: 네네.
0: 여름 뭐 시원한 옷 같은 거 하나 사세요.
1: 아, 좋네요.
0: 아, 만점 드리고 싶다 진짜.
1: 아, 네.
0: 예, 파이팅입니다. 지금 옆에 아들 혹시 있을까요?
1: 아니, 제가 너무 긴장돼서 옆에 있으면은.
0: 아, 오히려 더 떨려서.
1: 떨릴 것 같아서, 예, 혼자 그래. 지금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네. 집중해서 우리 퀴즈 호흡 잘 맞춰서 잘 풀어봐요.
1: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 텐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26 빼기 14는?
1: 12.
0: 정답. 어린이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0: 5월 5일.
1: 정답. 가위를 영어로 하면?
0: 시저.
1: 정답.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굴암과 관련된 종교는?
0: 불교.
1: 정답. 발로 차, 사커 발로 차, 사커 위 아 더 챔피언. 이 노래의 제목은?
0: 챔피언. 위아더 챔피언.
1: 아, 발로 차였어요. 발로 차. 아. 아깝다, 아깝다. 자, 다시 호흡 가다듬고.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전 하나 둘
0: 전?
1: 물을 끌어들인다 셋 아전 인수였어요. 인수. 엽기적인 그녀 도둑들 군체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0: 전지현.
1: 정답. 오늘 우리나라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펼칠 나라는?
0: 멕시코.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개똥참에도? 하나, 둘, 셋.
0: 아, 모르겠어요.
1: 아, 개똥참에도 각국이 나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출발한 대한민국의 현재 공화국 체제는 몇 공화국일까요? 하나.
0: 2공화국?
1: 아, 6공화국이었어요. 자, 오, 문제 잘 푸셨는데 바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10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치킨에 걸러서 획득하셨습니다!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또 응원해주신 6분에게 초코우유까지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틀 때마다 아유. 너무 아유 이래서
0: 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0: 네.
1: 이 전화 연결 막상 직접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아, 네.
1: 혜림님 근데 너무 잘하셨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우리 집 두 남자 남편 그리고 재민아 사랑해.
1: 아유 참 3인 가족이신가 봐요. 그죠?
0: 네, 맞아요.
1: 아, 너무 행복하게, 예, 건강하게 이렇게 늘 아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예,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오늘 멋진 하루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5: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1: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5월 5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음력 5월 5일인 오늘은요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대한민국 4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이날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뒤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씨름을 즐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날 무엇일까요? 자, 힌트 드릴까요? 주관식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힌트도 단호하게 제가 드립니다.

힌트였어. 이게 힌트였어. 예.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단호하게 진짜 거절합니다. 저 단호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 샴푸의 요정 듣고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에세이 작가 김수연이 쓴 경험담인데요.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화장실 물대를 보고 어떻게 집 화장실에 물대가 있지?

0: 했지? 하고 놀란 적이 있답니다.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 늘 엄마가 물때가 생기기 전에 청소를 해둔 덕분이었죠. 작가는 사는 건 이렇게 일상을 돌보는 일이라고 썼습니다. 피곤을 견디며 출근하고 가족을 살피고 아이를 키우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해낸 게 없다고 말하지 말자.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3: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끈끈끈끈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더불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음력 5월 5일인 오늘 모내기를 마친 뒤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정답은 바로 단오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0: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과 반대로 하면 어떤 내기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인버스 이휘준.
1: 인버스 이준.
0: 네. MBC 인버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인버스입니다.
0: 예. 네. 체코전 내기 때 둘 다 일단 스코어를 못 맞췄어.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승리는 맞췄잖아요.
1: 그 이제 저는 3대 1을 했고.
0: 예. 저는 예, 1대 0.
1: 1대 0을 했고. 했죠. 딱 2대 1이 되더라고요.
0: 2대 1 됐어. 야. 커피를 또 걸고 네. 스코어 내기를 하라고 주변에서 부추기 네.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멕시코전 예. 또 합니다.
0: 하는데 네. 오늘이죠, 오늘.
1: 테디 한번 몇 대 몇 예상합니까?
0: 근데 우리가 내기를 자꾸 할 이유가 있나 계속 이 생각을 해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이거 누가 자꾸 판을 까는 건지.
1: 접니다. 저예요. 사실 접니다.
0: 너니?
1: 접니다.
0: 자, 얘기해 보세요. 전 이거 실제로 네. 김나진 아나운서랑 했어요.
1: 몇 대 몇
0: 어제 했어.
1: 몇 대 몇 했어요? 몇 대 몇?
0: 전 똑같이 2대 1.
1: 아, 2대 1. 어. 김나진 선배는 몇 대 몇 했어요?
0: 1대 1.
1: 1대 1. 네. 1대 1.
0: 무승부할 거다.
1: 아.
0: 저는 2대 1.
1: 2대 1.
0: 누가 이길 건지 얘기 안 했어요.
1: 저는 1대 0.
0: 누가?
1: 한국이.
0: 한국이 1?
1: 1.
0: 어, 0. 한국이 승리.
1: 그래도 그렇게 해야 예, 저도 마음은 또 편하잖아요.
0: 아, 그래.
1: 1대 0으로.
0: 근데 좀
1: 해야.
0: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서.
1: 저도 알아요.
0: 아, 쉽지가 않아요. 막 지르기가 어려워.
1: 저도 그래요.
0: 근데 저도 2대 1이 누군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1: 저도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야 어쨌든 마음은 편하잖아요.
0: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1: 그러니까.
0: 예, 내 마음에는 대한민국 2예요.
1: 그래요.
0: 그럼 2대 1로 대한민국 2대 1로? 승리로 갑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한민국 승리.
1: 오케이.
0: 2대 1.
1: 렛츠 고.
0: 커피는 제가 다음 주에 사는 걸로 하고. 자, 언어유의 오늘도 작가님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네. 소중합니다.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 장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2: 아닙니다. 네. 네. 어제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언년아.
1: 여자친구분 성함이 언년이시고. 자, 경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슈팅. 살짝 벗어났어요. 아쉬워요.
2: 어제 언년이 말만 잘 들었으면 될 걸 아쉬워. 방금 저 선수 옵사이드. 옵사이드예요.
1: 아니 그 저기 위원님 옵사이드가 아니라 오프사이드.
2: 아, 그러네. 어제 싸워가지고 축구 경기에 집중이 안 돼.
1: 네네네. 그렇죠. 아, 손흥민 선수가 저번 경기 때 해트트릭 기록했잖아요. 오늘 기록해봐도 되겠죠?
2: 그렇죠. 나도 그 해트 모자를 언니한테 선물했어야 되는데.
1: 아니.
2: 어제 말 들을 걸.
1: 나 안 해.
2: 혼자 하면 되지, 혼자. 손흥민 사포 언니나 보고 싶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왜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 하는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1: 제 일주일간 쌓인 거를 금요일에 풉니다. 제 원고를 쓰면서
0: 내 마음 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내가 허전하게 이렇게 뭔가 마무리하는 거 찝찝해 죽겠네.
1: 좋다. 네, 자, 조심하세요.
0: 가시죠.
1: 자, 오늘 알아볼 단어 축구, 그리고 축구 용어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네, 축구라는 단어와 함께 다양한 축구 용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축구, 이제 발로 차서 상대편 골대에 공을 많이 넣는 그런 경기잖아요.
0: 공을 넣는다고요?
1: 귀엽게.
0: 왜 이렇게 귀여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귀여워진 거예요? 왜 애교를 자꾸 부려요?
1: 공?
0: 예. 예. 공을?
1: 축구 어디서 왔을까요? 축구?
0: 축구.
1: 네.
0: 축구는 축구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
1: 그냥 할게요.
2: 그냥 할게. 미안해. 언니야.
1: 갈게요.
2: 자, 뭘 알겠니.
1: 간다. 자, 축구라는 말은 사실 일본어 슈쿠에서 비롯된 한자식 외래어예요.
0: 아.
1: 일본은 뭐뭐뭐 구 형태로 스포츠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0: 예?
1: 영어 풋볼을 번역하면서 발로 공을 찬다는 뜻의 슈쿠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이 단어를 한국식으로 읽은 말이 바로 축구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고 사실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예요.
0: 그래. 일제강점기에 그 돼지 그걸 내장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 만들어서.

0: 사과했던 그런 막 그림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사진들도 맞아요. 있고.
1: 근데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사실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축구 용어들 우리가 쓰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재밌는 어원이 많습니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아까 그 해트 있잖아요. 해트.
0: 해트. 해트트릭.
1: 예. 네. 이거는 야구와 유사한 영국의 크리켓이라는 스포츠에서 유래를
0: 알아요,
1: 했어요.
0: 알아요, 알아요.
1: 1858년에 히스필드 스티븐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6개의 공으로 3명 연속 아웃시킨 거예요.
0: 이야.
1: 엄청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상금과 함께 모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0: 어.
1: 그래서 모자를 뜻하는 해트 또 묘기를 의미하는 트릭이 합쳐져서 해트 트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그게 축구로 오면서 새 골을 넣는 걸로 이제 의미하게 된 겁니다.
0: 해트가 해트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모자, 그 모자.
0: 해트.
1: 그 선물했어야 되는 그 모자 그거 맞아요.
0: 예, 어. 네.
1: 괜찮죠?
0: 예. 누군데요? 박보검 씨예요?
2: 모자!
0: 박보검 씨예요? 예.
1: 박보검. 예. 자, 사포라는 기술이
0: 사포!
1: 있잖아요.
0: 사포. 사포 할 줄 알아요?
1: 아, 몰라요.
0: 아유.
1: 그런 거 못 해요?
0: 해터의 기본인데 사포는.
1: 아, 그러면 연습해야 되겠다. 예. 자, 발 뒤꿈치로 이제 공을 이렇게 띄워 가지고 상대방 머리 위로 넘겨서 따돌리는 그 기술을 우리가 사포라고 부르거든요.
0: 예.
1: 그거는 프랑스어 샤포에서 왔어요. 근데 이것도 뜻이 모자예요.
0: 아 진짜로?
1: 모자. 예. 네. 자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모자를 씌운 느낌 같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때 오프사이드라고 하잖아요.
0: 오프사이드. 예.
1: 이 오프사이드는 적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제 위치에서 오프 벗어났다. 그러니까 대열을 이탈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아 재밌네요. 이 축구 안에서도 예, 이렇게 어원을 또 찾아보니까 아
1: 재밌는 거 많죠.
0: 예.
1: 그 옐로 카드, 레드 카드도 신호등에서 왔어요.
0: 아 정말?
1: 독특하죠. 예.
0: 그럼 왜 그린 카드는 없어요?
1: 그거 제가 안 만들어가지고.
0: 질문도 이미 갖고 대답도 이미 갖고
2: 넘어가.
0: 신호등에서 왔다니까 그린 카드 왜?
2: 그냥 가 그냥.
0: 알겠습니다. 예, 휴지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2: 보내줘.
0: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듣고 올게요.

0: 보이즈 라이크 걸스의 더 그레이트 에스케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부 오랜만에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 와주십니다. 브랜드랜드! 시험기간이나 야근할 때 아주 간절해지는 생존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 예, 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레드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잠시 후 멕시코전이 열릴 과달라하라도 우기라서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뭐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산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데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 호남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비구름이 올라오기도 전에 중부지방과 경북은 낮 동안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체감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높이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금요일 이제 주말에 또 쉬실 건데.
1: 네네.
0: 주말에 특별히 쉬실 때 드시는 음식 있나요?
1: 아, 주말에요?
0: 음식 얘기를 계속 묻게 돼.
1: 보통 회를 많이 먹습니다.
0: 아, 회?
1: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와이프랑 회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회를 좀 많이 먹고요. 이제 회를 먹다가 지치면

0: 고기를 먹습니다.
1: 회를 먹다가 지치면.
0: 그러니까 이제 회를 매일 먹으면 지치잖아요.
1: 네. 그래서 대부분 물린다고 하죠.
0: 지쳐요. 저는 지칩니다. 그래서 회를 먹고 회와 회 사이에 고기를 좀 먹고 그 와중에 또 둘 다 물린다. 그럼 국물 요리를 먹습니다.
1: 아하.
0: 다 계획이 있어요.
1: 근데 1번은 그럼 회네.
0: 저는 거의 1번이 회입니다.
1: 저 광어 좋아하는데.
0: 아 저는 다 좋아요. 회는 다 좋아요. 뭐 먹을 수 있는 회 다 좋아합니다.
1: 새꼬시도?
0: 아 너무 좋아하죠.
1: 아 정말.
0: 장어 새꼬시가 진짜 맛있던데.
1: 어른이네 어른. 네. 뼈 드시면 어른인데.
0: 아 이빨 괜찮습니다.
1: 아 예. 좋아요. 자 역시 맛잘알 예 최기찬 기자와 금요일도 키워드에서 가봅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0: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탈모와 건강보험, 두 번째 키워드는 유류할증료, 마지막으로는 농협개혁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탈모와 건강보험입니다.
1: 정부가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인데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어허, 탈모야 건강보험 적용 논란의 핵심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번 논쟁은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현재 이제 탈모 치료는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24만 1,217명이고요. 진료비 총액은 389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유전성 탈모 등은 이제 비급여 항목인데 이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를 고려하면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1,000만 명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네.
1: 탈모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0: 이게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1: 맞아, 맞아.
0: 당시에 이제 이재명은 뭐 뽑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 약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탈모 관련 공약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근데 하지만 이제 탈모가 청년층이나 젊은층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이후에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면서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한정적입니다. 반발이 당연히 있었겠죠?
0: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 측에서는 암이나 뭐 희귀질환, 난치병 등 생명에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또 고령화잖아요.
1: 예.
0: 이 고령화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앞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생명에 직결된 중증 질환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0: 정부는 이제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뭐 회당 가격이나 본인 부담률, 연간 치료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예, 뭐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게 또 발전적인 사회
0: 그렇습니다.
1: 합의가 나오면 너무 좋죠. 아,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유류할증료입니다.
1: 국제선에 적용되는 7월 유류할증료가 인하가 된다는 소식이네요.
0: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류할증료가 대폭 올랐다는 소식만 제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휴전 협상이 이어지고 결국 종전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7월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편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1: 아우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되는 이유 더 말씀해 주시죠.
0: 이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떨어진 건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값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7월에 이제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값이 갤런당 410센트에서 338센트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도 27단계에서 뭐 이제 8계단 하락한 19단계로 하락했습니다.
1: 금액으로 하면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0: 대한항공은 편도율 기준으로 장거리의 경우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와. 이게 왕복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90만 원 수준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1: 원이에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이제 이게 7월에 이제 항공권을 발권을 하게 되면 최소 4만 6,400원에서 최대 34만 4,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최장거리 구간 편도 기준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4인 가족 왕복으로 계산하면 80만 원 가까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1: 어허, 국제선 항공권 살 때 비용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가족 단위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7월에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면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거리 노선의 경우

0: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름휴가철 또 해외 장거리 항공편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농협개혁입니다.
1: 정부가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정부가 이제 농협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농협은 농협중앙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내부 견제 장

0: 인사, 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선거 때마다 좀 잡음이 반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예, 농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데 개혁안의 핵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핵심은 이제 조합원 직선제입니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187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이제 감사 기능의 독립인데요. 정부는 외부의 감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농협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내부 반발이 좀 있습니다.
1: 농협 내부에서 외부 감사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좀 내비친 건데요. 농협중앙회 측은 외부 감사가 아닌 내부 감사 체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는 감사 기능이 중앙회로부터 독립이 돼야 농협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정부가 2차 농협개혁안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0: 예, 정부가 2차 농협개혁안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뭐 핵심을 좀 살펴보면 중앙의 권한을 좀 분산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격차를 좀 줄이고 농촌조합의 판로를 확대하고 청년 농민의 조합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정부는 이르면 7월에 2차 농협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예, 농협에 대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건데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0: 이게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좀 쟁점인데 선거 비용을 이제 농협이 감당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느냐 이것도 좀 논쟁거리입니다.
1: 네.
0: 또 이제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와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도 또 다른 논란거리인데 농협은 이제 450명에서 500명의 인력과 연간 1,400억에서 1,5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250명 안팎의 인력과 약 500억 원 수준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다양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어허, 메시지가 있군요. 최기찬 기자님 금요일이라서 신청곡 받겠습니다.
0: 저 오늘은 제가 천바완바의 텁덤핑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1: 어, 텁덤핑. 이유가 있겠죠?
0: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월드컵 하면 예. 이 노래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 이게 아마 게임 축구 게임에 이제 삽입이 됐던 노래여서 아마 제 세대나 저보다 살짝 윗세대 분들은 이제 뭐 PC로 했던 그 뭐 피파 머시기 예, 예. 약간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멕시코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1: 아,
0: 또 오늘 또 경기가 있으니까.
1: 경기가 있으니까 예. 가슴 뛰게 또.
0: 네네.
1: 아침에 또 맞물려서 경기 보다가 많이들 오세요.
0: 사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가서 보고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이거 회사 비밀인데.
1: 아, 그래요?
0: 예.
1: 비밀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비밀. 네,
0: 여러분들 비밀로 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용히 있어요. 예.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천바원바의 텁덤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오랜만에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브랜드랜드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자, 지금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평소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수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행원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일대는 인파들이 몰리고 있지만 도로 통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통제 예정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도심 도로들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요. 통일로 도심 방향으로는 독립문 일대,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제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가 지체고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도 밀리는데요. 영동대교 부근은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반포 부근 고장차 있어서 한남에서 반포까지 지체고 오산에서 남사까지도 어렵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되는 스페셜 에디션 브랜드랜드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찌란입니다.
0: 아, 이찌란님 한 달 동안 잘 지냈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네,
0: 아니 왜 이렇게 더 아이돌 같아졌어요? 나 르세라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머리가 더 밝아지시고.
1: 테디도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0: 저요?
1: 네, 오랜만에 봤더니.
0: 아, 오랜만에.
1: 연예인이
0: 딱 세수하고 왔을 때. 딱 세수 끝나고 지금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 머리는 못 만지고 세수만 하고 왔을 때 딱 뵀어요.
1: 너무 멋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예, 냄새 안 나서 다행인데 그래도 좋은 냄새는 사는 냄새죠.
1: 네.
0: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찌라님이 운영하는 이제 출판사가 있어요. 대표로 맞아요. 계신데 여기 새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이제 사람 냄새예요.
1: 네, 사실 막 제목이 냄새가 드러나긴 하지만 네. AI 책입니다.
0: AI 책이에요? 네. 그럼 AI가 쓴 거예요?
1: 아니요.
0: 박창선이라면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1: 네, 저희 남편인데요.
0: 예.
1: 네, 요즘 AI 막 공부해야 되고 뭐 업무에도 많이 쓰고 그런데 굉장히 피로도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자기만의 고유의 그런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 냄새라는 제목으로 네, 책을 나오게 됐습니다.
0: 예, 첫 장 열자마자 그냥 궁금해집니다. 1번 챕터 이제 사람의 섹시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확 궁금해진다.
1: 예. 그래서 물론 향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런 땀 냄새. 뭐 정수리 냄새
0: 그렇지.
1: 이런 것부터 이게 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사실 보면 더 인간적인 그런 채널들 콘텐츠가 더 떠오르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갖추려면 지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0: 아하.
1: 근데 그래서 사실 제목도 제목 가지고 좀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0: 싸웠어요?
1: 네, 왜 제목에 냄새를 넣냐?
0: 어.
1: 네, 부정적인 단어기도 하고
0: 그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1: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0: 대표님이, 네. 냄새는 좀 그렇다.
1: 네. 아니요, 제가 냄새로 가야 된다 이거.
0: 아, 남편이.
1: 네, 근데 남편이 아니다. 작가로서 아 이거 내 책에 냄새를 붙이는 건 좀 아니다.
0: 보통. 원래 향기 쪽으로 갔나요?
1: 원래 사람력 뭐 이런
0: 사람력.
1: 네, 경영학적인 경영서 기존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더 잘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0: 그렇지. 네,
1: 그런 단어로 정해졌어요.
0: 사람 냄새.
1: 네.
0: 아, 부부가 또 이렇게 대표와 또 작가로 일한다는 건 참 독특한 예, 포지션인데
1: 네.
0: 멋진 책이 또 나왔습니다.
1: 네, 잘 작가님이 성장해가지고 셔터맨이 되는 것 저의 꿈입니다.
0: 아~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되겠냐고. 잘 되면 더 일하겠지. 어쨌든 응원합니다.
1: 네.
0: 예, 책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예. 자, 이제 오랜만에 또 브랜드랜드 많은 분들이 기다렸거든요. 바로 기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 소개해 주시죠.
1: 네, 여름 하면 이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이 각종 축제에 워터밤까지 열심히 놀아야 하는 이때 이 체력이 모자라는 저 같은 이모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 합니다. 또 요즘 굿모닝 제작진도 개편 준비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에너지 드링크 찾는 일이 많다는데요.
0: 예.
1: 오늘은 그중에서도요. 1976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을 열고 작년 한 해 동안 140억 캔을 판매한 부동의 1위 레드불입니다.
0: 레드불 뭐 시험 기간이나 야간 운전 또 뭐 업무 연장할 때 한 번씩들은 다 찾게 되는 음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네, 테디도 좀 드시나요?
0: 저는 이제 그 수제버거 가게 초창기에 거의 달고 있었어요. 예, 중간 중간 물 대신 마셨어요.
1: 네, 소상공인들의 또 이런
0: 그렇습니다.
1: 친구.
0: 그렇습니다. 내 간을 부셔가면서까지
1: 네.
0: 달리게 했던 그 네. 엔진인데 음료인데
1: 네.
0: 아 오늘 레드불이군요.
1: 네, 그렇게 사실 많이들 드셔서요. 2025년 기준으로 판매량이 140억 개,
0: 와우.
1: 우리 돈 17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 역사상 최고 실적이었는데요. 아니 뭐 레드불이 그렇게 잘 나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한국에는 규제 이슈로 조금 늦게 2011년에 동서식품이 들여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2010년에 롯데칠성의 핫식스가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0: 핫식스 진짜 많이 마셨어. 와.
1: 네, 그죠. 원래 레드불은 해외에서 고가의 용량이 작은 고급 음료로 포지셔닝이 됐거든요. 이 한국에도 3,000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핫식스가 1,500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롯데칠성의 핫식스와 코카콜라 계열의 몬스터 에너지에 밀려서 레드불은

0: 3위로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네. 몬스터도 진짜 많이 먹었네요.
0: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이 에너지 음료 전체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수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고요. 또 운동하기 전에 즐겨 찾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레드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0: 네. 레드불을 만든 사람은요, 태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찰레오 유이디아.
1: 태국으로 가네요.
0: 네. 태국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찰레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오리를 키우며 근근히 살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과일을 팔아야 했는데요. 이 삶을 바꾸고 싶었던 찰레오는 형과 무작정 방콕으로 올라갑니다. 이 어린 나이에 버스기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 나중에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장거리 트럭 기사님들이 다 똑같은 음료를 마시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일본에서 수입된 리포비탄이라는 음료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대도시 부자들이나 정말 밤샘해야 하는 분들만 약처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찰레오가 이걸 한번 마셔봤는데 일단 맛이 없는 거예요.
1: 아, 약이구나 진짜.
0: 네. 그래서 1976년 이걸 더 싸고 맛있게 바꿔서 음료로 내놓으니 바로 끄라팅댕.
1: 예? 끄라팅댕? 무슨 뜻이에요?
0: 네. 끄라팅은 태국어로 큰 야생소. 댕은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 소예요. 그야말로 레드불이었던 거죠.
1: 그랬네.
0: 네, 태국에서도 황소는 강한 이미지거든요. 그 뒤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그려넣어서 에너지와 활력을 상징했습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디자인이 약간 태국적이네요.
0: 네. 맞아요. 거기에서
1: 그러네,
0: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일본의 에너지 음료 리포비탄과 성분은 완전히 똑같이 카페인, 타우린, 비타민 B가 들었는데요. 이 타우린은요, 간 기능과 피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1: 예.
0: 1827년 독일의 학자 두 명이 소의 담즙에서 처음 발견한 물질인데요. 이름도 황소를 뜻하는 라틴어 타우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피로를 풀려고 전투식량에 쓰기 시작했고요. 이 전쟁이 끝나자 일본 제약회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1962년 리포비탄 D를 출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는 바카스 D로, 태국에서는 끄라팅 댕으로 이어진 건데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비슷한 음료들인 거죠.
1: 아, 그런 거구나.
0: 네. 이 찰레오는 여기에 설탕과 딸기향, 탄산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끄라팅 댕으로 찰레오는 태국 3대 부자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 태국의 국민 음료가 된 끄라팅 댕을 마시고 감동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스트리아의 디트리히 마테슈츠.
1: 엄청 글로벌하게 갑니다.
0: 네.
1: 호주로 가네요 갑자기.
0: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알프스를 끼고 있는 인구 900만의 나라 오스트리아입니다.
1: 오스트리아.
0: 네.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마테슈츠는 이 글로벌 생필품 회사인 유니레버에서 일하다가 독일의 치약회사 블렌닥스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출장이 잦았습니다. 이 한 번은 태국 출장길에 방콕 공항에서 끄라팅 댕을 맛보게 되는데요. 신기하게 이 장거리 비행으로 녹초가 됐던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와, 이거 유럽에 가져가면 잘 팔리겠다. 이 마테슈츠는 그 길로 찰레오를 찾아가서 유럽에 진출해보자고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게 1984년 레드불.
1: 그래서 영어로 이름을 또 바꾸는군요.
0: 네. 이 아마 끄라팅댕은 태국이나 아시아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소가 그려져 있어서 아니 뭐 레드불 짝퉁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1: 어떻게 알았지?
0: 이게 원조고요. 이 태국에서는 아직도 끄라팅댕이 에너지 음료 1위입니다. 이게 유럽에 나가면서 영어로 리브랜딩을 한 거죠.
1: 그런 거군요.
0: 네. 이 마테슈츠와 찰레오는 각각 50만 달러씩 투자해서 레드불이라는 회사를 함께 세웁니다. 지분은 이 마테슈츠가 49%, 찰레오가 49%, 찰레오 아들이 2%를 가져갔고요. 경영은 마테슈츠가 맡기로 했는데요. 이 동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찰레오는 무려 61세였어요. 사실 투자를 하긴 했지만 경영에서는 손을 떼고 지켜만 봤거든요. 재밌는 건 이분은 세계적으로 레드불로 억만장자가 됐을 때도 어릴 때처럼 오리 농장을 가꾸면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버는 돈은

0: 태국 소비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태국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자국의 교육시설, 병원, 농촌에 수많은 기부를 했죠.
1: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0: 네. 네,
1: 존경스러운 분이 또 계셨네. 차수성가 했는데 존경합니다.
0: 맞아요. 이 태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이 한편 마테슈추는 레드불을 서구 입맛에 맞게 고칩니다. 탄산을 넣어서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었고요. 날렵한 은색 캔에 담았죠. 그렇게 해서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 레드불을 짠 출시하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 가격이 콜라 두 배인데 이걸 왜 사냐, 혹평이 쏟아집니다.
1: 아...
0: 심지어 처음에는 코카콜라의 출시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런데 이 마테슈츠가 사실 마케팅 천재입니다. 이 마테슈츠의 전략은 음료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거였어요. 1994년 영국에 출시할 때 주말 밤에 이 클럽 주변과 대학 캠퍼스, 공원 쓰레기통에 빈 캔을 잔뜩 버려놓습니다.
1: 일부러 쓰레기를 버려놓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와.
0: 이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레드불 빈 캔이 막 굴러다니니까 와, 이 동네 쿨한 애들은 다 레드불을 마시나 봐 하는 착각이 들게 한 거죠.
1: 이야.
0: 진짜 영리하죠.
1: 어.
0: 또 2006년에는요. 대학생 마케터들이 미니 쿠퍼 차량 지붕에 이 사람보다 큰 레드불 캔을 얹고 돌아다니면서 무료 시음 음료를 돌립니다. 차 자체가 달리는 광고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레드불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팔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공략하는데요. 클럽 DJ, 바텐더, 캠퍼스 인기 학생, 심지어 시상식 가는 연예인의 리무진 안에 레드불을 미리 채워둡니다.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만들어가던 그때 이제 좀 잘 나가나 싶던 레드불에게 제동이 걸립니다.
1: 아, 위기가 없으면 또 섭하죠.
0: 네.
1: 예, 어떤 위기일까요?
0: 네, 유럽의 각국 정부가 판매를 막은 겁니다.
1: 오.
0: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프랑스는 1996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금지됐고요. 노르웨이는 아예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약국에서만 팔게 합니다.
1: 어허.
0: 이 보통의 회사들은 변명하기 바빴을 텐데요. 마테슈츠는 여러 나라에서 이 금지된 음료라는 이 이미지를 오히려 즐깁니다. 젊은이들도 금지된 음료라니까 더 강렬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이 게다가 레드불은요. 안 좋은 소문도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타우린이 황소를 뜻하는 타우루스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러자 이 레드불이 황소 고환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도시 전설이 퍼진 겁니다.
1: 와.
0: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1: 예?
0: 이 타우린은 사람과 동물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레드불에 들어가는 건 100% 합성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마테슈츠는 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가만히 둬서 괴담을 공짜 마케팅으로 만든 겁니다.
1: 진짜 마케팅 잘하네요.
0: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레드불은 매출의 3, 40%를 마케팅에 쓴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나 펩시가 10% 수준이니까요. 굉장히 높죠.
1: 그렇네요.
0: 근데 TV 광고는 거의 안 하고요. 주로 익스트림 스포츠에 투자합니다. 특히 2004년 레드불은 $1를 주고 이 대회에 팀을 사들였는데요.
1: 이 대회요?
0: 띵동 띵동. 오늘의 깜짝 퀴즈. 1946년 영국에서 시작한 이 대회는 화려한 서킷에서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경주입니다. 엔진 크기, 차체 무게, 타이어까지 규격에 딱 맞춘 차들만 출전할 수 있어서 포뮬러, 즉 규정 경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도 화제가 됐죠. 자, 포뮬러 1의 줄임말이기도 한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아하, 힌트 부탁드립니다.
0: 네, 보기 드릴게요.
1: 예?
0: 1번 월드컵, 2번 F1, 3번 F4.
1: Almost paradise.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답 보내실 곳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돈 틀리버와 도자켓이 이 영화 이제 OST에 불렀던 노래 Lose My Mind 듣고 올게요.

0: Lose My Mind, Don't Live와 도자켓이 함께 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이지라이 브랜드 랜드 레드불 이야기 하고 있는데 퀴즈 내드렸었거든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 대회죠. 포뮬러1의 줄임말 정답은 F1입니다.
0: 아, F1 맞춰주신 분들 중 다섯 분 선정할 거예요. 아메리카노 선물로 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불이 그러니까 F1 대회팀을 1달러 주고 샀어요?
1: 네. 2004년 포드 자동차가 F1팀 제규어 레이싱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사실 5년 동안 1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우승 한 번 못한 애물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레드불이 단돈 1달러에 산 겁니다.
0: 천 원 좀 넘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말이 돼요 이게?
1: 네. 포드도 이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딱 맞는 팀에게 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달러는 상징이었고요. 대신 앞으로 3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죠. 예, 처음에 레이싱 업계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음료 회사가 F1을 알기나 해? 근데 F1은 2주에 한 번씩 150개국에 중계되거든요.
0: 그렇지.
1: 마테슈츠는 이건 2주마다 전 세계 레드불 로고를 띄우는 광고판이다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레드불은 과감하게 31살밖에 안 된 크리스천 호너를 대표에 앉히고 최고의 설계자 에이드리언 뉴이를 영입합니다. 그 결과 5년 뒤 중국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하고요. 그 뒤로 베텔이 4년 연속, 또 페르스타펜이 4년 연속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F1 역사상 가장 강한 팀 중 하나가 됐죠.
0: 예.
1: 또 레드불은 독일의 RB 라이프치히를 비롯해 수많은 축구단,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요. 마테슈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기존 스포츠의 후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레드불의 이름을 걸고 대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1992년 시작한 플러그 태그가 있는데요. 이 참가자가 직접 만든 비행 물체를 타고 9m 높이

0: 비에서 비행을 시도하는 대회입니다.
1: 라이트 형제 생각나는데 네. 그런 비슷한 시도하는 그죠?
0: 맞아요. 자기가 만든 비행 물체를 타고
1: 날아가는 대회죠.
0: 네, 비행에 도전하는데요. 못 날고 물에 첨벙 빠지는 팀이 더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더 웃겨서 사람들이 더욱 열광한다고 합니다.
1: 예.
0: 또 27m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클리프 다이빙, 얼음 트랙을 질주하는 크래시 더 아이스 같은 익스트림 대회를 직접 열고요. 또 2012년엔 스카이다이버 펠릭스를 3만 9천m 성층권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이분은 인류 최초로 음속 돌파, 즉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와. 레드불은 이 도전에 700억 원을 들였는데 유튜브 라이브 동시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레드불의 키워드가 에너지, 한계 돌파, 익스트림이거든요. 이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1: 아, 이 음료 회사가 경기를 직접 연다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0: 네.
1: 에너지 음료 건강에 나쁘진 않을까요?
0: 네, 에너지 음료는 내일의 에너지를 끌어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죠.
1: 예.
0: 근데 사실 에너지 음료에서 몸에 나쁜 범위는 하나입니다. 설탕인데요.
1: 아, 설탕이구나.
0: 네, 레드불 한 캔에 설탕이 27g, 각 설탕 9개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1: 어쩐지 힘나더라.
0: 네. 네, 근데 카페인은 에스프레소 1샷 정도로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요. 다만 타우린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끌어올려서 더 세게 느껴지는 겁니다.
1: 어허.
0: 이 타우린 자체는 몸에 해가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 음료는 피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느낌만 잠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지고 나면 미뤄둔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올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1: 네.
0: 자, 이렇게 레드불의 전략은요. 도전하는 멋진 사람들,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건강한 음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섹시한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1: 하하, 브랜드랜드 레드불 편 만나봤습니다. 오, 이 사람 냄새 첫 줄이랑 딱 맞닿네. 섹시란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한 줄 평 들어볼까요?
0: 팔지 마라, 멋진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라.
1: 또 마케팅 천재다. 자, 이쯤에서 저희의 마케팅, 예,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입니다. 브랜드 랜드 레드불편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지라님 한 달에 한번 보는데 너무 시간 빨리 간다.
5: 그죠. 또 한 달에 한번 보니까 너무 애틋하고 시간도 빨리 가고 아쉬워요.
3: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봐서 좋아요.
5: 네.
3: 또 개국 공신인데 새로운 또 우리 PD님들 첫인상 어때요?
5: 아 근데 왔더니 환해졌어요. 여자분들이 확 밝혀주셔가지고.
3: 네, 좀 문양이가 좀 칙칙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네. 팀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기대해보겠습니다.
3: 다음 달 또 만날 걸 기대하면서 여기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또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5: 네.
3: 여러분 해보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면서 한국인들이 아주 소소한 특별함에 놀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비가 오면 다들 어디서 주섬주섬 우산을 꺼낸대요. 그 비결이 일기예보가 잘 돼서 아니죠. 엄마의 잔소리. 비 올 것 같으면 예, 오늘 우산 챙겨라. 예, 자식들이 벌써 나갔으면 우산은 챙겨갔니? 네, 이렇게 원격으로 확인하는 정성 덕분이죠. 엄마들이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비가 오기 전날은 몸이 쑤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오늘 지금의 상암 하늘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예, 갑작스러운 비 예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산들 평편 되시면 꼭 챙겨가시고요. 6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